0: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Here, dictionaries carefully preserved. Books where Hangul sits beside Cyrillic, and English sits beside both Hangul and Chinese characters. Who made these dictionaries and why? To find out, our team went to see an expert.
1: 책 쓰는 글쓰기가 어떻게 현대에 와서 안정됐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한국어를 한글로 써야 한 실천 행위가 외국인들이 상당하게 참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이 사전을 만들고 문법서를 만들고 한국어 연구에 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런 관심이 사전을 수집해서 영인에서 내고 해설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0: Gathered came back into the world as an 11-volume Lee Sang-hyun of 1880 to 1937. More than half a century of diction one place. But this raises a question. Why did dictionaries pairing Korean with foreign languages come before those that explained Korean in Korean?
1: 사실 생각해 보면 한국어는 우리한테 너무 자명하잖아요. 한국어를 한국어로 해제한다는 개념은 사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발상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먼저 의식되는 건 외국어와
0: In Joseon, where writing was largely done in classical Chinese, dictionaries explaining Chinese characters had long existed, but books linking Korean with Western languages were rare. Those who first built that bridge were outsiders who needed to learn the language. Of the dictionaries they made, the first to be published with dictionary in its title came from across the North. In 1874, in St. Petersburg, capital of the Russian Empire, a book was printed. Its title translates as An Attempt at a Russian-Korean Dictionary.
2: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 노어논문학과 박수빈이라고 하고요.
0: Was the very first word of the time.
2: 앞에 옷부잇이라는 러시아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뒷부분에는 뭐 루스코 까레스코버 슬라반이 뒷부분에 있고 앞에 옷부잇이 있는데 그 옷부잇이 시도라는 사전이 아니라 노한 사전의 시도인 거죠. 아마도 사전스러운 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사 정도의 성격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0: A dictionary that called itself an attempt. The man who made it was no linguist. He was an

0: The villager, China. He was in the Usuri region at the time and began writing down the villager's speech. But this dictionary did more than translate words.
1: 단어만 실린 게 아니라 문장 단위가 실린다든지 혹은 관용구 자체를 표제어로 실는 그런 것이죠. 뭐 안녕하세요도 이제 실리게 되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밑에 겁니다. 뭐 조선인들은 뭐 포장을 해서 어떻게 인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써주는 거죠.
0: It was far from a perfect dictionary. It said grammar, and it had its share of mistranslations.
1: 네, 거기다가 뭐 금속 작은 원반을 뭐 뭐로 감싸서 차고 노는 놀이 뭐 이렇게는 기술을 했는데 중요한 건 러시아어로 미안 러시아어로 공이거든요. 근데 공과 제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다르죠. 공과 제기의 거리는 없는데 제기는 발에서 떨고 근데 공은 전혀 다른 거죠.
0: Did not forget Putzilo.
1: 푸칠로의 공적을 기려 그럼 푸칠로프카라는 이제 마을로 하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한인들이 자신들의 의지에 의해서 푸칠로의 이름을 붙여서 푸칠로프카라는 이름을 지어준 마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1884, Joseon and Russia signed a treaty of amity and commerce, formally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10 years before the treaty, in a small border village, a clumsy but earnest dictionary had already begun a diplomat's work. And in 1888, the name on its cover, Hanbul Jadeon. Today, we know it as the Hanbul Explained Korean in French. Why was a dictionary of Korean rather than Joseon and by French priests? The story begins with priests enter Joseon.
2: 저는 부산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 재직 중인 이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언어학을 전공을 했고요. 리델 신부님과 페롱 신부님은 둘 다 파리 외방정교회라는 선교회 소속의 신부들입니다. 이미 조선 신부님들과 함께 같이 전교도 하고 한국어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교리, 번역 등등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0: At the time, Catholicism was forbidden in Joseon. The priest learned Korean. They took over the dictionary manuscript left by Bishop Davului, who had arrived before them, and added to it word by word. In 1866, the Pyongin persecution began. Along with countless Korean believers, 9 of the 12 French priests in Joseon were killed. 2 of the 3 survivors were Ferron.
2: 이제 병임 박해 때 살아남아서 일부는 불타서 소실됐던 그 다블리 주교의 그 사전 원고를 들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상하이에서 남아서 이제 그 사전 집필을 하게 되고
0: saw the dictionary through to print himself. Father Ferron never returned to Joseon and entrusted the manuscript to a fellow.
2: 임 신부였던 코스트라는 신부한테 그 원고를 주면서 일본 가서 이것을 출판을 해달라 그렇게 이제 전달을 하고 코스트 신부가 일본 요코하마에서 다양한 그 준비 작업을 통해서 활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파리에서 공수를 받아가지고 일본에서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1880년에
0: And yet, this dictionary carries the handwriting of one Korean.

0: 동굴 자전에 쓰여져 있는 한글을 최지혁이라는 그 사람이 썼는데 그 사람은 이제 리델 신부의 굉장히 중요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이 사전은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쓴 필체를 그대로 본을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한글 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 A dictionary built on Korean. The Hanbul Jajeon, the Korean French dictionary, contains about 27,000, 29,000 when placed.
0: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한국어로 된 사전 단일어 사전이 있었더라면 오히려 더 이 사전의 가치가 좀 떨어졌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단일어 사전이 1자로 놓는 그런 사전 없었고 자전만 있었 옥편에 해당하는 자전만 있었던 상황이어서 사실상 한국어 사전으로서는 최초의 출판된 최초의 한국어 사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It is filled with words you would never find in a dictionary of Chinese characters. Not all but the everyday Korean people spoke aloud. In 1886, Joseon and France signed a treaty of friendship, commerce, and after the Hanbul Jajeon was published. And the Hanbul Jajeon passed its work on to other dictionaries.
0: 그런데 이후에 그 미국 쪽에서 선교사들이 그 사전을 보고 이제 거기 있는 표제를 그대로 옮겨다가 영어로 뜻만이 됩니다. 그래서 한영 자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샘플을 모아서 표제어 매핑을 했더니 거의 한영 자전 일판이 가져가서 그대로 썼고요.
1: Earlier in 1882, Joseon had signed a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its first with a Western nation. The following year, it signed. Now, Western diplomats, credentials in hand, began to set foot in Joseon. And in their wake, new dictionaries began to appear. The English dictionaries hel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were born in this era. And one of them was made by an actual diplomat.
2: Scott은 외교관이었습니다. 근데 스콧이 이제 흥미로운 거는 한국어 사전에 잊을 수 없는 하나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로 끝나는 해제. 먹다, 있다, 하다 하는 식의.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뭐뭐 했소, 이렇게 그리고 하오 이런 식의 해제였거든요. 동사를 해제할 때. 근데 이제 스콧에 의해서 다라는 기본형을 해제어로 활용하는 방식. 그렇게 많이 활용된 사전은 아니지만 스콧 사전이 꽤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James Scott, British Vice Consul. In 1887, he published a Korean phrase book, and in 1891, an English-Korean dictionary. And in 1890, American missionary Horace Grant on Jajeon, 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Today, we know it as the Hanyoung Jajeon, a dictionary that explained Korean in English and English in Korean. And behind these dictionaries too.
2: 선교사들은 공식적 조사를 둘 수 있었어요.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조사는 도와주는 선비. 그러니까 한국인 조력자죠. 그러니까 한국 사전을 만드는 건 그 언덕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사.
1: For centuries, official documents have been written in classical Chinese, while Hangul, dismissed as Onmun, the vernacular script, was not recognized as an official script. Then, in 1894, King Gojong ordered that

0: 여기까지 왔으면 네.
1: 너무 예쁘다.
2: 내가 언니를 위해서 진짜 딱 맞는 카페를 찾았어.
1: 정도 올렸어. 어떻게 이게 너무 멋있는데?
2: 그치.
1: 어디를 봐도 다 예뻐.
2: 고양이들.
1: 귀여워.
2: 너무 귀엽네.
1: 안녕하세요.
2: 신기해요.
1: 어디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3: 아까 만났지 않았어요?
2: 맞아요.
1: 숙소하고 여기를 카페도 운영하시는 거예요?
3: 네, 같이 하고 있어요.
1: 어쩐지 감성이에요.
2: 자,
1: 평소에 어디 갈 수는 없어요.
2: 그러면 네. 일단 시그니처로 딸기 라떼 하나랑 네. 돌체 딸기 하나랑요.
1: 아이스크림 와플?
3: 그렇게 준비해드릴까요?
2: 네, 네 감사합니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생각하고 있대.
1: 별이야? 고양이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2: 그래서 나 너무 좋아. 나 완전 고양이 엄청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여기 나한테 전국이야.
1: 소리도. 이 풍경 소리가 진짜 이 감성을 완벽화시키는 것 같아.
2: 구경하자.
1: 그 한옥 집에 고양이가 드나드는 게 진짜 낭만적인 것 같아.
2: 그지. 우와 너무 예뻐. 서점 갈 때 나 책을 좀 많이 읽지는 않아. 근데 한 번 읽잖아. 딱 확실한 책을 읽는 걸 좋아해. 그래서 어떻게 책을
1: 고쳐야죠.
2: 고르냐? 나는 이런 식으로 골라. 제목이랑 커버를 봐. 그리고 딱 이렇게 랜덤으로 봐. 눈에 들어오는 약간 마음에 드는 문구가 있다. 그러면 그걸 사고 없으면 약간 너는 아니야. 아하 나는 저쪽으로 가봐야겠다.
1: 할머니 그 고양이 삶아서 드실 거예요? 이게 제가 맞는 게 아니야 진짜.

0: 언니 여기 갬성 미쳤다.
1: 난 여기서 숨을래.
0: 우와. 언니 머리 조심.
1: 여기 쓸 수 있는 공간이네. 단독 공간 이용한대.
0: 들어간다?
1: 두 시간. 우리한테는
0: 이따 봐요. 괜찮아. 머리는 필요 없어. 그래. 머리는 필요 없어. 그래. 머리 쓸 일이 없어.
1: 그치. 들어와. 우리 두 시간밖에 없어.
0: 아 시간이 없네.
1: 있어. 시간 한계. 이게 봤어요? 이게 너무 예쁜데?
0: 그니까.
1: 이게 옛날 스타일이잖아.
0: 진짜.
1: 찐이다, 찐.
0: 고무신 귀여운 거 봐라.
1: 아, 귀여워.
0: 미치겠다. 이거 봐. 이거 옛날에 막 여기 막 중요한 것들 놓고 막 줄리리도 놓고 보석이랑 옷이랑 뭐 이런 거. 이집트도 옛날에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었거든? 이런 거 좀 다른 거 같아. 이집트는 진짜 이런 모습 볼 수 없거든? 오늘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1: 동양 쪽에만 있으니까.
0: 선풍기도 완전 옛날 거네. 이거 한번 이렇게 노래 불러줘야 돼. 와. 여모라염 하비베 내 건데 바람 빅 바닉 위에메스탄나 알비 여모라염 하비비 마게니노 하비비 아지니게 하비비 와디니게이트. 언니 이거 봐봐. 요즘 그거잖아. 뭔지 알지? 띠리띠리띠리 띠리띠리 야마사라파말르르서라팝. 대박이지?
1: 너무 멋있네.
0: 잘 어울리지 않아?
1: 멋있어.
0: 와!
1: 너무 감사합니다.
2: 이게 돌체 딸기라떼고요. 이게 딸기라떼인데 잘 섞어서 드셔야 맛있어요.
1: 여기 딸기로 만드신 거예요?
2: 예, 단계 딸기가 유명한데 그 단계 딸기로 직접 우리가 청을 담아서 만든 거예요.
0: 감사합니다. 아, 찍어야 돼. 이건 대박이다.
1: 여기 예쁘게 올릴게요.
0: 아, 여기? 오케이.
1: 이거를 위를 살려줘야
0: 좋아, 좋아, 좋아.
1: 이렇게 하고
0: 진짜 뭐야.
1: 사진인 줄 알고 있나 봐.
0: 영상이야. 영상이야? 영상이었어?
1: 먹자.
0: 맛있겠다. 언니 이거 진짜 찐딸기인데? 자, 이제 먹어볼게요.
1: 행복해. 이거지? 이것도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게 달달할 것 같아, 나한테는. 먹어도 돼?
0: 응. 아, 이게 칼 있었잖아.
1: 미친.
0: 이 칼 어딨어?
1: 이거 진짜
0: 언니 와. 칼 좀. 와. 와, 너무 맛있다. 딸기 장난 아니네.
1: 나 딸기 좋아.
0: 아, 나 흘릴 것 같은데.
1: 흘렸네, 흘렸어.
0: 와우. 달달한 거 땡겼어.
1: 이제 당 떨어졌어. 당 떨어졌어.
0: 언니 근데 여기 딸기 대박이지?
1: 너무 맛있어.
0: 언니가 계속 그랬잖아. 딸기 먹어보고 싶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내가
1: 처음 먹어봐서 고마워.
0: 내가 그곳까지 다 부탁했단 말이야.
1: 뭐
0: 여기서 클래스 받을 수 있대.
1: 체험 뭐 클래스?
0: 체험 같은 거.
1: 어떤 클래스?
0: 체험 받아가지고 딸기로 뭐 잼도 만들고 뭐 그런 이런 약간 수제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내가 부탁을 드렸는데 맞아.
2: 맛있게 드셨어요?
0: 네, 너무 맛있어요.
2: 그 쿠킹 클래스 신청하셔서 이제 준비됐는데
0: 다 됐어요?
2: 예, 해드릴
0: 좋아요.
1: 좋아요, 좋아요.
0: 좋아요.
1: 완전 좋아.
0: 준비 다 됐어요.
2: 네, 여기에서 잠깐 기다려 주시겠어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2: 자, 이쪽 준비됐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1: 네. 됐나 봐요.
3: 우와,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제 아내입니다.
4: 와, 반갑습니다.
0: 너무 예쁜데요? 얼굴도 그렇고 이름까지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진짜.
4: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언젠가는 도시를 떠나서 시골에 네. 와서 살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는데
1: 원래는 여기 사람 아니세요?
4: 그렇죠. 도시남, 도시녀였는데
1: 어쩐지
4: 이왕이면 시골에 왔을 때 책과 함께하면 좋겠다. 책방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매력에 빠져
2: 나는 한옥을

0: 좋아하고
1: 저는 책방을 하고 싶고
0: 그럼 한옥에서 책방을
2: 잡치자.
3: 아, 네. 아 최고. 네. 뭔가 꿈 같아. 제가 하고 싶은 네. 것들.
2: 아 근데
3: 제가 옆집으로 이사 올게요.
2: 그런 시끄러우실 텐데. 아,
3: 괜찮아요.
0: 저는 이제 갈 테니까 네. 즐거운 유리 시간 되세요.
2: 좋아요.
4: 딸기. 저희 마을은 딸기 마을이에요. 우와. 소문을 들으셨죠?
3: 네, 곳곳에도 있더라고요. 네.
4: 그래서 원래는 정말 한 12월부터 우와. 6월까지는 정말 딸기를 실컷 먹을 수 있어요.
3: 그냥 바로, 있으니까? 네,
4: 바로 이제 농장에서 가져온 딸기를 실컷 먹을 수 있는데 우와. 아쉽게도 지금은 이제 냉동 딸기로 이제 한번 잼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2: 좋아요.
4: 조금 녹였어요. 네.
2: 좋아요, 좋아요.
4: 저는 약간 식감 있는 걸 좋아해서 씹는 식감. 그래서 딸기를 이렇게 좀 반 정도씩 잘라서. 썰어서 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5: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4: 우리 단계 딸기는 많이 빨갛지는 않은데
5: 그러니까.
4: 약간 핑크빛이 돌지만 되게 산뜻한 맛이 있어요. 어우, 잘하시네 아주.
2: 아, 제가 또 손으로 하는 것들 좀 하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4: 네. 썰은 딸기를 여기에 넣어요.
2: 네.
4: 살짝 딸기를 먼저 끓인 후에
3: 네. 그다음에 설탕을 네.
4: 그다음에 이제 설탕을 넣을게요. 근데 요즘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예전에는 이제 딸기가 800g이면 설탕도 800
2: 네.
4: 이런 식으로
2: 네.
3: 절반?
4: 네, 요즘에는 근데 저당 딸기잼.
2: 오, 좋아요, 좋아요.
3: 저도 적게 넣어요, 만들 네. 때.
4: 그쵸.
3: 제가 마지막으로 만들었을 때 완전 아예 그 끈적거릴 수 있게 원정 뭐 2시간이 3시간 끓였거든요.
4: 아, 그랬구나.
3: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4: 예전에 그렇게 많이 졸이는 게 이제 유행이었으면 요즘은 좀 약간 그 식감 살려서 설탕도 적게 넣고.
2: 네, 이건 뭐예요?
4: 아, 요거는 레몬즙.
2: 아, 레몬즙이요?
4: 요거는 왜냐면 레몬즙이 들어가면 그 단맛도 좀 올려주고 그다음에 그 잘 응고되게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3: 있어야죠.
4: 향기 나요?
2: 딸기는 대박이에요, 지금.
4: 아, 배고프다.
3: 딸기, 딸기.
4: 자, 그러면 요 정도 좀 녹인 다음에 설탕을 한번 넣어 주실래요? 네, 얘는 한 350g 정도 돼요.
2: 아. 네.
4: 실은 요즘에는 네. 특히 저희 마을은 고추장 담글 때도
3: 딸기를 넣어요? 네,
4: 딸기를 넣어요.
5: 고추장이에요?
4: 예, 네, 그러니까 설탕 대신에.
2: 설탕 대신.
5: 우와,
4: 설탕을 맛있겠다. 고추장에 넣으면은 딸기 그 고추장이 색깔도 예쁘고.
2: 오, 그러겠다.
4: 네, 저도 한번 담아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2: 우와.
3: 맛있겠다. 네. 그렇죠.
4: 괜찮아요? 왜?
2: 벌레.
3: 벌레.
2: 오, 갔어요, 갔어.
4: 아, 괜찮아요.
3: 근데 무서워해서 그래. 어, 그 야스민이 뭐 벌레 뭐.
2: 저 벌레 진짜 무서워해요.
4: 아,
2: 저도 완전 도시걸이에요.
4: 아, 도시냐.
2: 와, 사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우와.
3: 멋있다. 우와.
4: 모기뿔, 모기뿔.
2: 아.
4: 쓰고 알아요?
3: 어, 네.
4: 그걸 베다가 하루 정도 말려서 이렇게 밤에 모기 있고 그럴 때 모기뿔 피운다고 그래요.
3: 그럼 이게 약간 건강적인데
4: 네, 향기도 좋고 모기들은 저걸 싫어하는데 우리는 나쁠 게 없죠.
3: 어, 그러네.
4: 네.
3: 우리가 요리하고 있는데 남편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쑥을 태우고 있네요.
2: 진짜.
3: 너무
2: 근데 두 분 너무 네. 그 사랑이 넘치시는 것 같은데 비결이 뭐예요?
4: 비결은 귀촌에서. 왜냐하면 이게 귀촌을 하면 정말 좋은 친구가 필요한데 그게 남편이에요.
3: 그렇죠. 네. 그럼 같이 뭐 모든 걸 하게 되니까 더더욱 서로
4: 근데 이건 이렇게. 제 말이 아니라 여기 귀촌하신 분들 다 공통적으로
2: 아~
4: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진대요.
2: 오~
3: 산청의 비법 아닐까요, 산청?
4: 맞아요. 산청이 살아보니까 아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밖에 없구나.
3: 왜냐면 어떻게
4: 부지런해야 돼.
2: 우리.
3: 그럼 전해와야 되네.
4: 요거를 이렇게 해서 내일 아침에 직접 만든 잼으로 빵에 발라 먹으면 어떨 것 같아요?
3: 맛있겠다, 네.
5: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4: 그쵸?
2: 저는 빵보다 요거트를 진짜 많이 먹거든요.
4: 아, 그렇구나.
2: 네. 그래서 딱 이 정도면 좋을 것 같긴 해요.
4: 먹어요, 그렇게.
2: 좋아요, 좋아요.
3: 오, 좋아.
4: 네. 먹을
2: 맛있겠다.
4: 맛있을 것 같아요.
3: 와, 감사합니다. 시키는 네. 공간을 줘야 될 것 같아서. 네,
4: 맞아요.
2: 와. 내가 만든 딸기. 뿌듯하네요, 진짜 이게.
3: 귀여워, 짠.
2: 너무 예쁜데요?
3: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6: 숙소 가서 쉴게요. 내일 아침 봬요.
7: 네, 좋아요.
5: 좋아요. 감사합니다.
7: 꿀잠.
6: 꿀잠 자야죠.
5: 딸기 참 잘게요. 네.
6: 딸기잼. 딸비잼 갈게요.
5: 딸기 참 자야지.

0: 저 그림인데 진짜로? 이럴 수가 있다고?
1: 잠깐 감상 좀 해볼게요.
2: 아침의 야스민. 와.
0: 대박이다 진짜.
2: 너무 잘했어요.
3: 아침에 알람 딱 울렸을 때 그때 일어났어요.
2: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깨고.
0: 완전이요.
2: 이게 침대인지 구름인지는 잘 모를 우와. 정도 너무 맛있었어요. 아, 이거 보니까 맛있었어요 라고 남았네. 정신이 없다.
0: 감사합니다. 와.
4: 예, 낯익지 않아요?
0: 어, 우리가 어제?
3: 응. 맞아요? 어제 만든 쟁.
0: 우리 거예요, 어제가 만든 거.
4: 와. 만든 건데 이렇게 이제 예쁘게 나왔죠? 요거는 샐러드.
2: 여름 샐러드.
4: 여기는 이제 그 블루베리랑 요 복분자도 다 농사 지으신 분들이 주신 거예요.
0: 와, 진짜.
4: 계란은 특별한데 우리 산청에서 1호로 네. 유정란 농, 그 하신 분이.
0: 어? 그래요?
4: 키우신 그 계란.
5: 네. 네.
0: 이것도 맛있게
3: 사랑합니다.
0: 네. 이것도 맛있게
3: 사랑합니다.
2: 네. 사랑합니다.
3: 진짜. 감사합니다.
2: 네. 잘 먹겠습니다.
0: 네. 네. 좋아. 야, 이건 진짜 그림인데?
3: 그치. 어제 만든 잼 먼저부터 먼저 먹어보십시다.
5: 부드러워 보인다.
3: 사장님 센스 조금 살짝 부려주셨네. 우리 잼 열심히 만들 비유가 있었네. 맛있죠? 먹기가 아까워.
1: 자, 샐러드를 먹어볼게요.
5: 블루베리랑 리코타 치즈가 잘 어울릴 것 같아.
1: 먹어볼게. 언니, 샐러드 대박이야.
3: 오, 오렌지 맛이
1: 유자네.
3: 아, 유자.
1: 너무 맛있네.
3: 잠깐만, 나도 먹어야지. 아침에 상큼한 샐러드 좋은 아이디어네.
1: 아, 이런 아침밥 진짜 좋으면. 서울에서 나 진짜 아침밥 진짜 안 챙겨 먹거든? 대박이다. 와우.
3: 여기서 재배된 산딸기랑 블루베리.
1: 너무 맛있다. 솔직히 난 한옥 많이 가잖아. 이런 브런치? 아침 식사? 이렇게 나오는 한옥 집이 나는 처음인 것 같아.
3: 아, 그거 인정.
1: 예상도 못했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3: 나 탐플랜은 내가 짰어.
1: 뭔데?
3: 여기 동네 권 씨라는 사장님 계신데 거기 되게 오래된 집이 있거든. 거기를 우리가 들어가게 해준대.
0: 진짜?
3: 아, 내가 급하게 섭외했는데 완벽.
0: 좋다.
3: 응.
0: 오케이.
3: 다 먹었어?
1: 좋아. 갈까?
3: 응.
1: 가자. 재밌겠다.
2: 고맙습니다.
3: 잘 먹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저희는 계시고 네. 내일 아침에 또 만나요.
2: 네, 좋아요. 좋아요.
3: 감사합니다. 빨리 가자, 재밌을 것 같아.
2: 네. 네.
1: Wow. 봐봐. 나 이렇게 그 키와랑 돌 이렇게 한 번에 나와 있는 게 너무 예뻐.
3: 이게 돌다면 또 아까보다 더 높잖아. 진짜 진짜네 이게.
1: 집도 다
3: 이거 같아. 요 집 같아.
1: 아, 요거야?
3: 예, 보면 이게 오래됐잖아, 완전. 어, 이 집 같아.
1: 어, 여기 문이 있네. 뭐야?
3: 어, 꽃!
1: 완전 옛날 집이네. 이거 우리 숙소랑 완전 느낌이 다르잖아. 이거 누가 봐도 옛날 집이다.
3: 이게 야. 집이야? 궁이지?
1: 우와, 우와.
3: 이렇게 넓은 거 처음 봐.
1: 약간 경복궁 느낌인데, 진짜?
3: 이게 그러니까, 이게 궁 같아.
1: 약간 민속촌 느낌이네. 아니, 여기 돌 보기만 해도 이게 완전 옛날 거네. 돌 봐봐, 밖에 있는 거. 우리 숙소 앞에 있는 돌이랑 좀 다르네.
3: 그거는 그렇지.
1: 와, 집 진짜 대박이다. 근데 살아 계시나?
2: 맞다. 아, 저기 혹시 계세요? 안녕하세요. 어?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여기 주인이세요? 권씨세요?
1: 아시고 계시는데.
0: 여기서 권씨는 아니세요? 근데 권씨가 아니신데 어떻게 여기서 사시게 된 거예요?
1: 우와, 여기 사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2: 나는 여기 산 지가 30년인데.
1: 30년이요? 그러면 여기 거의 뭐 집주인 수준이시네요.
2: 집주인 뭐 다 죽고 없는데 뭐 누말 맞다는 뭐 내가 살면 내 집이지 뭐.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여행 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너무 딱 옛날 느낌이 나가지고 신기해서 집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2: 옛날 고가고
1: 고
2: 건시
1: 네.
2: 고가
1: 네네
2: 주인이 성이 건가라. 건시고가.
1: 아, 권씨.
2: 권씨고가.
0: 근데 여기는 건물이 굉장히 많은데 몇 개인지 몇 개예요?
2: 때깔이가 세보소 여덟 때깔이라.
1: 어머, 여덟 개요?
2: 지붕이 여덟 때깔이라.
1: 근데 그걸 혼자서 다 쓰고 계시는 거예요?
2: 그 내 혼자 썼는데 내 간이 크지?
1: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서 합숙해도 될까요?
2: 간이 크여서 살아. 이 집이 터가 굉장히 좋아.
1: 아, 뭐가 좋다고요?
0: 터가 좋대.
2: 터가 좋은 게네 주인이 옛날에 여수 천수꾼 만수꾼 때였던 부재라. 아.
0: 여기 고양이 키우세요? 아까
1: 고양이 아까 보이던데 맞아요.
2: 우리 개가 저 아파갖고 저 물이 저 밭에 한 들어앉았다.
0: 거기 개요?
1: 어떤 거요?
0: 고양이?
1: 개요? 왈왈 개요? 진짜요?
0: 아, 고양이 말고 개 키우시는 거예요?
2: 내 나서 괜찮아. 어디? 수가 보소.
0: 강아지 어떤 강아지예요?
1: 개가. 어머, 아유 귀엽잖아.
0: 이름도 개요? 저 방에?
2: 깡순이.
1: 깡순이. 깡순아, 일로 와봐.
0: 한국에서 일로 강아지를 와봐. 밖에서 두지 않아요?
1: 어, 답답했지, 깡순아. 아니 근데 어머니 저 궁금한 게 이렇게 아이고 저 이게 깡순이가 이렇게 따로 사랑방에서 살고 있다는
2: 있어요.
1: 게
2: 젖어 있는데 몸이 안 좋다고 내가 깨끗하라고 그래 이런데 막 벌기가 생겨갖고 막 치료받았어.
1: 진짜 세상에서 제일 사랑받는 강아지인 것 같은데요?
0: 사람 좋아해요? 이런 강아지 사람 좋아하는 종류인데.
1: 어우, 너무 귀엽다.
0: 덥죠? 우리 다 더워요. 될까요? 저희 곳곳에?
2: 저 옛날 모형하는 데도 가보고, 막 소민 데도 가보고.
0: 아, 모형도 있어요?
1: 와.
0: 아, 애기가 산책이네.
1: 강순이랑 같이. 아, 좋다. 산책. 강순아, 안내 잘 해줘.
2: 이건 옛날에 부재집에서 나락진 고망이고.
1: 오, 진짜요?
2: 나락진 고장이고.
1: 우와.
2: 이어서 불뚝, 이어 모욕한 데라. 옛날 모욕한 데.
0: 아, 모욕했어요?
2: 모욕가이라. 이어
0: 불쌍. 모욕하는데. 여기서 따뜻하게 하고.
2: 저 옷물 입고.
1: 우와.
0: 아, 어머, 거기서 찾으러 가고.
2: 서갖고.
0: 여기 우물이 있네. 봐봐. 여기.
1: 우와. 여기 물이 있어. 나 이거 살면서 처음 봤어.

0: 진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경 시켜주셔서 감사하고
1: 할머니 너무 오래오래 사세요.
0: 행복하실 때마다 저희가 바로 달려올게요.
2: 사탕도 사고 그리고 와.
0: 당연하죠. 당연하죠. 너무 예쁘세요. 자 하나.

0: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Here, dictionaries more than a century old are carefully preserved. Books where Hangul sits beside Cyrillic, and English sits beside both Hangul and Chinese characters. Who made these dictionaries and why? To find out, our team went to see an expert.
1: 제가 초기에 한국어라는 것을 쓰는 글쓰기가 어떻게 현대에 와서 안정됐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한국어를 한글로 써야 한다라는 그 개념 말고 실천 행위가 외국인들이 상당하게 참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이 사전을 만들고 문법서를 만들고 한국어 연구에 초기 초석을 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런 관심이 사전을 수집해서 영인해서 내고 해설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0: The dictionaries he gathered came back into the world as an 11-volume facsimile edition published with his colleague, Professor Lee Sang-hyun. From the Korean-French Dictionary of 1880 to 1937, more than half a century of dictionaries brought together in one place. But this raises a question. Why did dictionaries pairing Korean with foreign languages come before those that explained Korean in Korean?
1: 사실 생각해 보면 한국어는 우리한테 너무 자명하잖아요. 한국어를 한국어로 해제한다는 개념은 사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발상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먼저 의식되는 건 외국어와의 관계입니다.
0: In Joseon, where writing was largely done in classical Chinese, dictionaries explaining Chinese characters had long existed, but books linking Korean with Western languages were rare. Those who first built that bridge were outsiders who needed to learn the language. Of the dictionaries they made, the first to be published with dictionary in its title came from across the northern border. In 1874, in St. Petersburg, capital of the Russian Empire, a book was printed. Its title translates as An Attempt at a Russian-Korean Dictionary.
2: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 노원어문학과 박수빈이라고 하고요.
0: What caught Professor Park's eye was the very first word of the title.
2: 앞에 오프잇이라는 러시아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뒷부분에는 뭐 루스커 까레스커버 슬라바리아라고 해가지고 러한 사전이 뒷부분에 있고 앞에 오프잇이 있는데 그 오프잇이 시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노한 사전이 아니라 노한 사전의 시도인 거죠. 아마도 사전스러운 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사전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 아마 어휘집 정도의 성격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0: A dictionary that called itself an attempt. The man who made it was no linguist. Mikhail Pavlovich Putsilo. He was an official of the Russian Empire. He was posted to the empire's far east in what is now Primorsky Krai. Living there were Koreans who had crossed the border. In the late 1860s, driven by drought, famine, and heavy taxes, people from northern Hamgyeongdo province crossed the Tuman River. But when he arrived at his new post, he had no interpreter. Putsilo needed people at his side.

0: The villager recorded in the preface as Rian was a Korean who spoke a little Russian, thought to have been surnamed Yang. Father Palladius headed the Russian Orthodox mission in Beijing. A priest and a scholar of China, he was in the Usuri region at the time and helped Putsilo by checking the Chinese characters. And so, word by word, Putsilo began writing down the villager's speech. But this dictionary did more than translate words.
1: 단어만 실린 게 아니라 문장 단위가 실린다든지 혹은 관용구 자체를 표제어로 실는 그런 것이죠. 뭐 안녕하세요도 이제 실리게 되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밑에 이제 새로운 주석을 다는 겁니다. 뭐 조선인들은 뭐 만났을 때 손을 위로 올려서 뭐 합장을 해서 어떻게 인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써주는 거죠.
0: It was far from a perfect dictionary. It said nothing of parts of speech or grammar, and it had its share of mistranslations.
1: 뭐 예를 들면 재기라는 거를 기술을 할 때 거기다가 뭐 금속 작은 원반을 뭐 뭐로 감싸서 차고 노는 놀이 뭐 이렇게는 기술을 했는데 중요한 건 러시아어로 며치라고 써놨어요. 근데 며치는 러시아어로 공이거든요. 근데 공과 재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다르죠. 공과 재기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발로 차고 노는 것밖에 없는데 재기는 발에서 떨궈지면 안 되잖아요. 바닥에 떨궈지면 안 되는데 공은 전혀 다른 거죠.
0: But the villagers did not forget Putsilo.
1: 푸칠로의 공적을 기려 그럼 푸칠로프카라는 이제 마을로 하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함경도 북부 주민들 이주한 한인들이 자신들의 의지에 의해서 푸칠로의 이름을 붙여서 푸칠로프카라는 이름을 지어준 마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In 1884, Joseon and Russia signed a treaty of amity and commerce, formally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10 years before the treaty, in a small border village, a clumsy but earnest dictionary had already begun a diplomat's work. And in 1880, in Yokohama, Japan, another diplomat, another dictionary, was printed. The name on its cover, Hanbul Jajeon. Today, we know it as the Hanbul Jajeon, a dictionary that explained Korean and French. Why was a dictionary of Korean printed in Japan rather than Joseon and by French priests? The story begins with priests who risked their lives to enter Joseon.
2: 저는 부산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 재직 중인 이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언어학을 전공을 했고요. 리델 신부님과 페롱 신부님은 둘 다 파리 외방정교회라는 선교회 소속의 신부들입니다. 이미 조선에 입국해 있었던 다른 이제 신부님들과 함께 같이 전교도 하고 한국어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교리 번역 등등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0: At the time, Catholicism was forbidden in Joseon. The priests lived in hiding as they learned Korean. They took over the dictionary manuscript left by Bishop Davului, who had arrived before them, and added to it word by word. In 1866, the Pyongin persecution began. Along with countless Korean believers, 9 of the 12 French priests in Joseon were killed. 2 of the 3 survivors were Father Ridel and Father Ferron.
2: 그래서 그 두 분이 이제 병임 박해 때 살아남아서 일부는 불타서 소실됐던 그 다블리 주교의 그 사전 원고를 들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상하이에서 한 사람은 만주 차쿠라는 곳에서 남아서 이제 그 사전 집필을 하게 되고

0: yet neither priest saw the dictionary through to print himself. Father Ferron never returned to Tucson, and Ridel, by then a bishop, entrusted the manuscript to a fellow priest.
1: 후임 신부였던 코스트라는 신부한테 그 원고를 주면서 일본 가서 이것을 출판을 해달라 그렇게 이제 전달을 하고 코스트 신부가 일본 요코하마에서 다양한 그 준비 작업을 통해서 활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파리에서 공수를 받아가지고 일본에서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1880년에 한불자전이 출간이 됐고요.
0: And yet, this dictionary carries the handwriting of one Korean.
1: 그 한불자전에 쓰여져 있는 한글을 최지혁이라는 그 사람이 썼는데 그 사람은 이제 리델 신부의 굉장히 중요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이 사전은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쓴 필체를 그대로 본을 떠서 활자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한글 서체 1호 최지혁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 A dictionary built on Korean head words. The Hanbul Jajeon, the Korean-French dictionary, contains about 27,000 Korean entries and some 29,000 when place names are included.
1: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국어로 된 사전, 단일어 사전이 있었더라면 오히려 더 이 사전의 가치가 좀 떨어졌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단일어 사전이 없었죠. 그리고 한국어를 표제어로 놓는 그런 사전 없었고 자전만 있었죠. 옥편에 해당하는 자전만 있었던 상황이어서 사실상 한국어 사전으로서는 최초에 출판된 최초의 한국어 사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It is filled with words you would never find in a dictionary of Chinese characters. Not only Sino-Korean words, but the everyday Korean people spoke aloud. In 1886, Joseon and France signed a treaty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6 years after the Hanbul Jajeon was published. And the Hanbul Jajeon passed its work on to other dictionaries.
1: 그런데 이후에 그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에서 들어왔던 그 선교사들이 그 사전을 보고 이제 거기 있는 표제를 그대로 옮겨다가 영어로 뜻풀이를 달았죠. 그게 지금 여러 다른 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연구하고 계시는 한영자전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한영자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샘플을 모아서 표제어 매핑을 했더니 거의 뭐 80%에 해당하는 표제어를 한영자전 1판이 가져가서 그대로 썼고요.
0: Earlier in 1882, Joseon had signed a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its first with a Western nation. The following year, it signed one with Britain. Now, Western diplomats, credentials in hand, began to set foot in Joseon. And in their wake, new dictionaries began to appear. The English dictionaries hel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were born in this era. And one of them was made by an actual diplomat.
2: 스콧은 외교관이었습니다. 근데 스콧이 이제 흥미로운 거는 한국어 사전에 잊을 수 없는 하나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로 끝나는 해제. 먹다, 있다, 하다 하는 식의.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뭐뭐 했소, 이렇게 그리고 하오 이런 식의 해제였거든요. 동사를 해제할 때. 근데 이제 스콧에 의해서 다라는 기본형을 해제어로 활용하는 방식이 일반화되기 시작해서 그렇게 많이 활용된 사전은 아니지만 스콧 사전이 꽤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James Scott, British Vice Consul. In 1887, he published a Korean phrase book. And in 1891, an English-Korean dictionary. And in 1890, American missionary Horace Grant Underwood published the Hanyoung Jajeon, 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Today, we know it as the Hanyoung Jajeon, a dictionary that explained Korean in English and English in Korean. Behind these dictionaries too stood Koreans.
2: 선교사들은 공식적으로 교구에서 조사를 둘 수 있었어요.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조사는 도와주는 선비. 한국인 조력자죠. 그러니까 한국 사전을 만드는 건 그 언덕을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사들 한국인들하고 같이 만든 거거든요.
0: Meanwhile, the standing of Hangul was changing. For centuries, official documents have been written in classical Chinese, while Hangul, dismissed as Eonmun, the vernacular script, was not recognized as an official script. Then, in 1894, King Gojong ordered that laws and royal decrees be written primarily in Hangul. For the first time, Hangul became the official script of the nation. And in 1897, Canadian missionary James Scarth Gale published a new Korean English dictionary under the same title, Hanyong Jadeon. It wasn't only foreigners who welcomed this dictionary. So did the 독립신문, or the Independent, a newspaper written in Hangul alone, without Chinese characters. At the time, a young man was working at the paper. Chu Si-kyung, the scholar of the Korean language widely credited with giving the Korean script its name, Hangul.
2: 주시경 선생이 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바로 논설이 실려요. 뭐냐면, 이 사전을 공부해라. 조선말을 공부하려거든 이 사전을 봐라. 또 영어를 공부하려거든 이 사전을 봐라.
3: Nothing this fine has ever before been made in Joseon. If Koreans had this book, they could learn their own words properly and learn how to write their own letters. For thousands of years, Koreans have lived without ever learning their own language in an orderly way. Any Korean who wishes to learn Korean or English and classical Chinese should buy this book and first of all, learn how to write Korean letters.
2: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에게 창이 되어준 사전이다라고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세계어로서 한국어를 만들어줬다. 왜냐하면 한국어가 영어로 해제할 수 있고 또 독일어로 해제할 수 있고 러시아어로 해제할 수 있는 독립된 문화어다.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중국 글자를 쓰는 나라 한문을 쓰는 나라 아니면 자기 언어가 있지만 안 쓰는 나라가 아니라 대등한 외교를 하고 있는 저 나라에는 우리와 대등한 언어 또 서기 체계가 있다. 그게 바로 한국어고 국문 한글이다.
0: The dictionary had now become a road running both ways. In 1905, under the Ilsa Treaty, forced on it by Japan, the Korean Empire was stripped of its diplomatic rights. 5 years later, in 1910, it lost the country itself. Until then, most dictionaries had explained Korean in foreign languages or classical Chinese, or explained foreign languages in Korean. Now, with the country lost, work began, for the first time, on a dictionary that explained Korean in Korean. At the center of that work was the same young man who had worked at the 독립신문, Chu Si-kyung.
2: 말모의 원고가 나온 원고가 작성된 시점은 참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문연구소라고 해서 대한제국이 고종의 명예에 의해서 국문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국책연구소를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서경이나 주시경 같은 분들이 맞춤법을 통일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말모의 작업은 1911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서 나라가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0: 말모의 A name in native Korean meaning a gathering of words. Chu Si-kyung and his students began gathering Korean words and defining them in Korean. This was not a dictionary for foreigners learning Korean. It was the first attempt by Koreans to explain their own language in their own language. But Malmoy was never completed. Zhu Xigeong died in 1914, and the students who carried on the work went their separate ways. Today, only a single volume of the manuscript survives. In 1921, Zhu Xigeong's former students took the lead in founding the Korean Language Research Society, the very group that would go on to create Gagya Day in 1926. The society set out to compile a Korean dictionary and was later renamed the Korean Language Society. But in 1942, the Japanese colonial authorities arrested members of the Korean Language Society and seized the manuscript of their dictionary. Then, in September 1945, shortly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rule, the seized manuscript was found in a warehouse at Seoul Station. In 1947, the recovered manuscript was published as the first volume of the Joseon Mal Keun Sajeon, the Great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And on Hangul Day, October 9, 1957, all six volumes were finally complete. It had been 46 years since Zhu Xigeong and his students began Malmoy. And those who made the Great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also knew the dictionaries that foreigners had made before them. Its preface has this to say.
3: All we ever lived through day after day were dictionaries of Chinese characters and rhyme books. We never even felt the need for a dictionary of our own language. The French came and made a Korean dictionary in French. The Americans and the British each made one in English. But these were all made for their own needs, not for our use.
2: 저는 그걸 역설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만큼 의식을 하고 있다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말모이 또 이중어 사전 또 우리말 큰 사전들은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상속해가면서 이렇게 확장된 그런 것의 역사로 봐야 되고 한국어를 정리한다는 것은 외국어를 정리하는 일과 다른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라는 건 번역들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또 새로운 개념도 태어나고 그리고 그 개념들이 외국어와의 관계에 의해서 고정되기도 하고
0: French priests who fled persecution. A Russian official posted to the border, a British vice consul in Jaemulpo, and missionaries from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The dictionaries they left behind were diplomats introducing the Korean language to the world. Sitting face to face as languages of equal standing, it all began with an effort to understand the other. And when the country was lost, with Malmoy, Koreans began, for the first time, to explain their own language in their own language. The day a people stripped of their country set aside a day for their own alphabet. 100 years on, those diplomats without credentials, the dictionaries, still stand on the shelves today, bridging two languages.

0: 얘기를. 영감 혼자 어찌 가신단 말이오. 제화자 좋네. 둠벙 좋으시오. 헐시고 철시고 제화자 좋은데 얼시구나 철시고.
1: 창극을 통해서도 심청이를 통해서도 창극을 만나고 있구나. 그게 제대로 된 판소리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대가 참 값지고 귀한 무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김유리 씨와 더불어서 저는 저렇게 북을 맛있게 치는 분도 정말 오래간만에 또 보는 것 같아요. 그 화주석 나오는 장면에서 북을 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목탁을 치시더라고요. 막 그게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정말 다양한 변화무쌍한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우리 김유리 씨, 이준영 씨를 다시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2: 우리 관객분들께서 오늘 이 판소리가 소리판이 잘 흘러갈 수 있게 정말 저를 너무 많이 지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고, 거기에 제가 보답하기 위해서 오늘의 축제에서 제가 할 일은 여러분께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것, 그 임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후회 없이 즐겁게 한번 소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앞바다리하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이준영 고수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때여 심청이는 공선에 몸을 싣고 동서남북 지향 없이 만경 창파 높이 떠서 영원히 돌아가는구나

주고 화락으로 인도여 환란 없이 두시고 백천마 그러면 퇴를 내려 돈 내 위에 봉기 꽃보 봉기 위에 나밭게 점지하여 주옵소서. 고사를 다 지낸 후에 심낭을

왠지 둥동동 해상의 해금이며 수궁이 진동언다 도경구의 위양언이 연광이 조일이오 지버린 이와자거니 서이기 반공이라 주궁 대궐은 응은 천상지 삼광이오 곧니의 수상은 치오복이라 산호주렴 폐고간상 광채도 찬란허구나 춘자원을 드릴 적에 세상 음식이 아니라 유리잔 호박병의 전일주 가득 담고 한가운데 삼천벽돌을 덩그럽게 괴았으니 세상은 못 본 바라 삼일을 소연하고 이르 대연허여 극진의 봉봉언다 하루 난 천상에서 옥진 부인이 내려오는 뒤 이난 뒹고허니 신봉사 안에 곽씨 부인이 죽어 천상의 광안전 옥진 부인이 되었는데 심청이가 아우 감동 심청이가 수궁에 들어왔다 말을 듣고 모녀 상봉차로 하강하시겄다 색재단을 기진의 가득 싣고 벽도와 단계화를 삼면에 내려 꼽고 정학 백학은 전배서고

우리가 우인이 만류하며 내 딸 청아 우지 마라. 너는 이후에 너희 부친 다시 만나 즐길 날이 있으리라. 광안전 맡은 일이 직군이 허다하여 오래 지체 어려워라. 요령 소리가 쟁쟁 나더니 오색 체운으로 올라가니 심청이 할일 없어.

하루난 옥황상제께서 사해 용왕을 불러 하교하시되 심소저 방년이 늦어가니 임당수로 환송하여 인간의 좋은 배필을 정해주라. 용왕이 수명하고 심청을 환송할제 꽃 한 봉을 좋아있게 만들어 그 가운데 메시고 양대 선녀로 시위하고 조석지공 잔수범절 금주보배를 많이 놓고 용왕과 각궁 선녀 모두 나와 작별하고 돌아서니 이난 곳 임당수라. 용왕의 조화인지라 꿈같이 번뜻 떴다. 바람이 분들 흔들리며 비가 온들저질 소냐. 주야로 덩실 떠 있을지 그때여 남경 갔던 선인들이 억심만큼 배를 내어 본국으로 돌아올지 임당수의 당도허니 심소저의 효행이 호련히 감동되는지라. 재물을 정히 차려놓고 심소저의 넋을 위로 하는 뒤 포가를 두리둥둥 울리면서 슬픈 말로 재지네.

0: 아니까.
1: 아, 그렇지.
0: 어? 그러면 저게 무엇이냐? 가까이 가서 보자. 저라 저라. 어이겨. 어이겨. 어이겨. 자, 가까이 가서 보니 향기 진동 하고 색 체온이 거렸던 날 배 건져 싣고 보니 크기가 술에 갔고 향취가 진동 그날 본국으로 돌아와 허다 이 남은 재물 각기 졌을 만큼 나눌지 도선주는 무슨 마음인지 재물은 마다 하고 꽃봉

또한 차지하였구나. 이때는 어느 땐고 허니 송천작계 없어 황후 풍하신 후 다 빌란이었시고 왕비가 돌아가셨다는 그 말이에요. 한문이 많아가지고 이해가 어려우실까봐 나 빌란이오시고 세상의 기와 요초를 구하여 황극전 너른 뜰에 가득히 심어두고 조석으로 화초를 구경하실 때 화초도

이때여 도선주는 천자께서 화초를 구하신단 소문을 듣고 임당수에 떴던 꽃을 어전에 진상하니 천자 보시며 세상에 없는 꽃이라. 선인을 입시하여 치하하시고 무릉대수를 봉하였구나. 그 꽃을 후궁 화계상에 심어놓고 조석으로 화초를 구경하실지 천자 모시고 반기호여 여지벽도 화를 동방사기 따온 지가 3000년이 못다 되니 벽도 하도 아니요 극락 세계 현악꽃이 따라져서 회상을 떠왔든지 그 꽃 이름을 강선화라 지으시고 조석으로 화초를 구경할제 이랴는 천자 심신이 황홀하여 화계상을 거니는디 뜻밖의 강선화 벌어지며 선녀들이 서있더라 천자 고이 여겨 너희들이 귀신이냐 사람이냐 신여 예어며 여짜오되 남해 용궁신여로서 심소절을 모시고 세상을 나왔다가 불의의 전환을 범하였사오니 황공무지하오이다 이놀불견 간고덕고 한선녀 서있거날

황제 반신반의하야 대강 연유를 탐문한 바 세상의 심효제라. 국녀로 시위하여 별궁에 모셔놓고 이튿날 조회 끝에 만조 백관에게 간밤 꽃본 사연을 말씀하니 만조제신이 여짜오되 국무 없으심을 하느님이 아옵시고 배필을 인도하심이니 처녀 불치면 반수기양이라. 인연으로 정하소서. 그 말이 옳다 하고 그날로 택일하여 놓으니 5월 5일 갑자시라. 심왕후 입궁 후에 연연히 풍년이요 가가호호 태평이라. 그때여 심황후는 부귀는 무쌍어나 다만 부친 생각뿐이로구나. 이랴는 옥난간에 높이 앉어

0: 당고시구
1: 이때여 황제 내궁으로 들어와 황후를 살피시니 수심이 뛰었구나. 황제 물으시되 무슨 근심이 있나이까. 심황후 여짜오되 솔토지민이 막비왕 토라 이 세상에 불쌍한 게 맹인이라 천지 일월을 못 보니 적포지 안을 한때라도 풀어주심이 신첩의 평생 원이로소이다. 황제 칭찬하시고 맹인 잔치를 여시는디 각도가급으로 행간하되 대소인 민간의 맹인 잔치에 참여하게 허되 만일 빠진 맹인이 있으면 그 고을 수령은 봉고 파직거리라 하고 각처로 전하였구나. 그때여 신봉사는

것들에 대해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단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이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 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말이야.
1: 라떼는 말이야.
0: 이런 거 체험해야지 또 여기까지 왔으면.
2: 그치? 너무 예쁜데?
3: 그치. 우와. 그래서 내가 언니를 위해서 진짜 딱 맞는 카페를 찾았어.
2: 이 정도 올렸어. 어떻게 이게 너무 멋있는데?
3: 그치.
2: 어디를 봐도 다 예뻐.
4: 고양이들.
3: 너무 귀엽네.
2: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이거 너무 예뻐요. 어떡해요.
3: 진짜.
2: 네.
3: 대박이에요.
2: 어디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6: 아까 만났지 않았어요?
3: 맞아요.
2: 숙소하고 여기를 카페도 운영하시는 거예요?
6: 네, 같이 하고 있어요.
2: 어쩐지 감성이에요.
3: 진짜.
2: 평소에 어디 갈 수는 없어요.
3: 그러면 일단 시그니처로 딸기 라떼 하나랑 네. 돌체 딸기 하나랑요.
2: 아이스크림 와플?
6: 그렇게 준비해드릴까요?
3: 네, 네 감사합니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2: 어,
3: 얘 생각하고 있대.
2: 별이야? 고양이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3: 그래서 나 너무 좋아. 나 완전 고양이 엄청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여기 나한테 전국이야.
2: 이 풍경 소리가 진짜 이 감성을 완벽화시키는 것 같아.
1: 그럼 어차피 시켰으니까 조금 걸릴 건데 조금 구경해도
3: 그래?
1: 될까?
3: 구경하자.
2: 그 한옥 집에 고양이가 드나드는 게 진짜 낭만적인 것 같아.
3: 그지? 우와 너무 예뻐. 서점 갈 때나 책을 좀 많이 읽지는 않아. 근데 한번 읽잖아? 딱

0: 확실한 잭을 읽는 걸 좋아해. 그래서 어떻게 잭을 꽂혀야죠. 고르냐? 나는 이런 식으로 골라. 제목이랑 커버를 봐. 그리고 딱 이렇게 랜덤으로 봐. 눈에 들어오는 약간 마음에 드는 문구가 있다. 그러면 그걸 사고 없으면 약간 너는 아니야. 아하, 나는 저쪽으로 가봐야겠다.
1: 할머니, 그 고양이 삶아서 드실 거예요?
2: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야, 진짜.
0: 언니, 여기 갬성 미쳤다.
1: 난 여기서 숨을래.
0: 우와. 언니, 머리 조심.
2: 여기 들 수 있는 공간이네. 단독 공간 이용한대.
0: 들어간다?
1: 두 시간. 우리한테는
0: 이따 봐요. 괜찮아, 머리는 필요 없어. 그래. 머리는 필요 없어. 그래. 머리 쓸 일이 없어.
2: 그치. 들어와. 우리 두 시간밖에 없어.
0: 시간이 없네.
2: 정해져 있어. 시간 한 개.
1: 이게 봤어요? 이게 너무 예쁜데?
0: 그니까.
1: 이게 옛날 스타일이잖아.
0: 진짜.
1: 찐이다, 찐.
0: 고무신 귀여운 거 봐라.
1: 아, 귀여워.
0: 미치겠다. 이게 뭐. 그리고 이거 옛날에 막 여기 막 중요한 것들 놓고 막 주얼리도 넣고 보석이랑 옷이랑 뭐 이런 거. 이집트도 옛날에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었거든? 이런 거 좀 다른 거 같아. 이집트는 진짜 이런 모습 볼 수 없거든? 오늘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1: 동양 쪽에만 있으니까.
0: 선풍기도 완전 옛날 거네. 이거 한번 이렇게 노래 불러줘야 돼. 영 뭐라 영 하비베 나 꼰대 바람 빅 바닉 위에 마스탄나 알비 영 뭐라 영 하비비 마게니노 하비비 아지니게 하비비 와디니게이트. 언니 이거 봐봐. 요즘 그거잖아. 뭔지 알지? 띠리띠리띠리 띠리띠리 마사라파말르사라팝. 대박이지?
2: 너무 멋있네.
0: 잘 어울리지 않아?
2: 멋있어.
0: 와! 너무 감사합니다.
3: 이게 돌체 딸기라떼고요. 이게 딸기라떼인데 잘 섞어서 드셔야 맛있어요.
2: 여기 딸기로 만드신 거예요?
3: 예, 단계 딸기가 유명한데 그 단계 딸기로 직접 우리가 청을 담아서 만든 거예요.
0: 감사합니다. 아, 찍어야 돼. 이건 대박이다.
2: 예쁘게 올릴게.
0: 아, 여기?
2: 그러니까요,
0: 오케이.
2: 이거를 이를 살려줘요.
0: 좋아, 좋아, 좋아.
2: 이렇게 하고.
0: 진짜 뭐야.
1: 사진인 줄 알고 있나 봐.
0: 영상이야. 영상이야? 영상이었어?
2: 먹자.
0: 맛있겠다. 언니 이거 진짜 찐딸기인데? 자, 이제 먹어볼게요.
2: 행복해.
1: 이거지? 이것도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게 달달할 것 같아, 나한테는. 먹어도 돼?
0: 응.
4: 이게 칼 있었잖아.
0: 미친.
4: 이 칼 어딨어?
0: 이거 진짜
4: 와.
0: 와. 와, 너무 맛있다. 딸기 장난 아니네.
1: 나 딸기 좋아.
0: 아, 나 흘릴 것 같은데.
1: 흘렸네, 흘렸어.
0: 와우. 달달한 거 땡겼어.
1: 이제 당 떨어졌어.
2: 당 떨어졌어.
0: 언니 근데 여기 딸기 대박이지?
1: 너무 맛있어.
0: 언니가 계속 그랬잖아. 딸기 먹어보고 싶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내가
1: 처음 먹어봐서 고마워.
0: 내가 그곳까지 다 부탁했단 말이야.
1: 뭐?
0: 여기서 클래스 받을 수 있대.
1: 체험 클래스?
0: 체험 같은 거.
1: 어떤 클래스?
0: 체험 받아가지고 딸기로 뭐 잼도 만들고 뭐 그런 이런 약간 수제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내가 부탁을 드렸는데. 맞아.
3: 맛있게 드셨어요?
0: 네, 너무 맛있었어요.
3: 그 쿠킹 클래스 신청하셔서 이제 준비됐는데.
0: 다 됐어요?
3: 예, 해드릴게요.
0: 좋아요.
1: 좋아요, 좋아요.
0: 좋아요.
1: 완전 좋아.
0: 준비 다 됐어요.
3: 네, 여기에서 잠깐 기다려 주시겠어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3: 자, 이쪽 준비됐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5: 네. 됐나 봐요.
6: 우와,
7: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3: 제 아내입니다.
0: 와,
4: 반갑습니다.
0: 어머. 어, 너무 예쁜데요? 얼굴도 그렇고 이름까지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진짜.
5: 실은 저희가 이제 언젠가는 도시를 떠나서 시골에 네. 와서 살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는데
1: 어, 원래는 여기 사람 아니세요?
5: 그렇죠. 도시남 도시녀였는데 오~
0: 어쩐지
5: 어, 이왕이면 시골에 왔을 때 책과 함께하면 좋겠다. 책방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매력에 빠져.
3: 나는 한옥을 좋아하고 나는 책방을 하고 싶고 그럼 한옥에서
0: 잡치자.
1: 아, 아 최고. 뭔가 꿈 같아. 제가 하고 싶은 네. 것들.
0: 아 근데
1: 제가 옆집으로 이사 올게요.
0: 그럼 시끄러우실 텐데. 아,
5: 괜찮아요.
3: 저는 이제 갈 테니까 어, 네. 즐거운 유리 아. 시간 되세요.
0: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저희 마을은 딸기 마을이에요.
0: 우와.
5: 소문을 들으셨죠?
1: 네, 곳곳에도 있더라고요.
5: 그래서 원래는 정말 한 12월부터 와. 6월까지는 정말 딸기를 실컷 먹을 수 있어요.
1: 그냥 있으니까?
5: 네, 바로 이제 농장에서 가져온 딸기를 실컷 먹을 수 있는데 우와. 아쉽게도 지금은 이제 냉동 딸기로 이제 한번 잼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0: 좋아요.
5: 조금 녹였어요. 네.
0: 좋아요, 좋아요.
5: 저는 약간 식감 있는 걸 좋아해서 씹는 식감. 그래서 딸기를 이렇게 좀 반 정도씩 잘라서. 썰어서 예, 같이 한번 네. 해보실래요?
6: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5: 우리 단계 딸기는 많이 빨갛지는 않은데
6: 그러니까.
5: 약간 핑크빛이 돌지만 되게 산뜻한 맛이 있어요. 어, 잘하시네 아주.
0: 아, 제가 또 손으로 하는 것들 좀 하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5: 네. 썰은 딸기를 냄비에 넣어요.
0: 네.
5: 살짝 딸기를 먼저 끓인 후에
1: 네. 그다음에 설탕을
5: 그다음에 이제 설탕을 아~ 넣을게요. 근데 요즘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예전에는 이제 딸기가 800g이면 설탕도 800
0: 네.
5: 그런 식으로
0: 네.
2: 절반?
5: 네, 요즘에는 근데 저당 딸기째
0: 오 좋아요 좋아요
1: 저도 적게 넣어요 만들 때
5: 네, 그렇죠
1: 제가 마지막으로 만들었을 때 완전 아예 그 끈적거릴 수 있게 원정 뭐 2시간이 3시간이 끌렸거든요
5: 아 그랬구나
1: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5: 예전에 그렇게 많이 졸이는 게 이제 유행이었으면 요즘은 좀 약간 그 식감 살려서 설탕도 적게 넣고
0: 근데 이건 뭐예요?
5: 아, 요거는 레몬즙.
0: 아, 레몬즙이요?
5: 요거는 왜냐면 레몬즙이 들어가면 그 단맛도 좀 올려주고 그다음에 그 잘 응고되게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1: 있어야죠.
5: 향기 나요?
0: 딸기 냄새 대박이에요, 지금.
5: 아,
4: 배고파. 딸기, 딸기.
5: 자, 그러면 요 정도 좀 녹인 다음에 설탕을 한번 넣어 주실래요? 네, 얘는 한 350g 정도 돼요.
0: 아. 네.
5: 실은 요즘에는 네. 특히 저희 마을은
1: 고추장 담글 때도 딸기를 넣어요?
5: 딸기를 넣어요.
0: 고추장이에요?
5: 네. 그러니까 설탕 대신.
0: 설탕 대신.
5: 우와, 설탕을 조금만 넣고 고추장에 넣으면은 딸기 그 고추장이 색깔도 예쁘고.
0: 아, 그러겠다.
5: 네, 저도 한번 담아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0: 우와.
1: 맛있겠다. 네. 어, 그렇죠.
5: 괜찮아요? 왜?
6: 벌레요.
1: 벌레.
0: 오, 갔어요, 벌레
5: 아, 괜찮아요.
1: 근데 무서워해서 그래. 어, 그 야스민이 뭐 벌레
0: 저 벌레 진짜 무서워해요.
5: 아,
0: 저도 완전 도시 걸이에요.
5: 아, 도시냐.
0: 와, 사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우와.
1: 멋있다.
5: 모기뿔, 모기뿔.
0: 아. 오.
5: 쑥 알아요?
1: 어, 네.
5: 그걸 베다가 하루 정도 말려서 이렇게 밤에 모기 있고 그럴 때 모기뿔 피운다고 그래요.
1: 그럼 이게 약간 건강적인데
5: 네, 향기도 좋고 모기들은 저걸 싫어하는데 우리는 나쁠 게 없죠.
1: 어, 그러네. 남편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쑥을 태우고 있네요.
0: 진짜. 근데 두 분 너무 네. 그 사랑이 넘치시는 것 같은데 비결이 뭐예요?
5: 비결은 귀촌에서. 왜냐하면 이게 귀촌을 하면 정말 좋은 친구가 필요한데 그게 남편이에요.
1: 그렇죠. 네. 그럼 같이 뭐 모든 걸 하게 되니까 더더욱
5: 근데 서로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여기 귀촌하신 분들 다 공통적으로
0: 아~
5: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진대요.
0: 오~
1: 산청의 비법 아닐까요, 산청?
5: 맞아요. 산청이 살아보니까 아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밖에 없구나.
1: 왜냐면 어떻게
5: 부지런해야 돼.
1: 그럼 전해와야 되네.
5: 요거를 이렇게 해서 내일 아침에 직접 만든 잼으로 빵에 발라 먹으면 어떨 것 같아요?

0: 잠깐 감상 좀 해볼게요.
1: 아침의 야스민. 와.
2: 대박이다 진짜.
1: 너무 잘했어요.
3: 아침에 알람 딱 울렸을 때 그때 일어났어요.
1: 아,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3: 완전이요.
1: 이게 침대인지 구름인지는 잘 모를 우와. 정도 너무 맛있었어요. 아, 이거 보니까 맛있었어요. 라고 남았네. 정신이 없다.
2: 감사합니다. 네. 와!
4: 예, 낯익지 않아요?
2: 어, 우리가 어제?
3: 응. 맞아요? 어제 만든 쟤.
2: 우리 거예요, 어제가 만든 거.
4: 와. 만든 건데 이렇게 이제 예쁘게 났죠? 요거는 샐러드.
1: 여름 샐러드.
4: 여기는 이제 그 블루베리랑 요 복분자도 다 농사 지으신 분들이 주신 거예요.
2: 우와, 진짜?
4: 계란은 특별한데 우리 산청에서 1호로 네. 유정란 그 하신 분이.
2: 어? 그래요?
4: 키우신 그 계란.
2: 네. 네. 이것도 맛있게
1: 사랑합니다. 네.
2: 네. 이것도 맛있게
1: 사랑합니다.
5: 네. 사랑합니다.
3: 진짜.
1: 감사합니다. 네.
5: 잘 먹겠습니다.
2: 네, 좋아.
3: 야, 이건 진짜 그림인데?
1: 어제 만든 잼 먼저부터 먼저 먹어보고 싶다.
3: 부드러워 보인다.
6: 사장님 센스 조금 살짝 부려주셨네.
1: 그럼 우리 잼 열심히 만들 필요가 있었네. 맛있죠?
6: 먹기가 아까워. 자, 샐러드를 먹어볼게요.
1: 블루베리랑 리코타 치즈가 잘 어울릴 것 같아.
6: 먹어볼게. 언니, 샐러드 대박이야.
1: 오, 오렌지 맛이
6: 유자네.
1: 아, 유자.
6: 너무 맛있네.
1: 잠깐만, 나도 먹어야지. 아침에 상큼한 샐러드 좋은 아이디어네.
6: 아, 이런 아침밥 진짜 좋으면. 서울에서 나 진짜 아침밥 진짜 안 챙겨 먹거든? 대박이다. 진짜. 와우.
1: 여기서 재배된 산딸기랑 블루베리.
6: 너무 맛있다. 솔직히 난 한옥 많이 가잖아. 이런 브런치? 그냥 아침 식사? 이렇게 나오는 한옥 집이 나는 처음인 것 같아.
3: 아, 그거 인정.
6: 예상도 못했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3: 나 탐 플랜은 내가 짰어.
6: 뭔데?
3: 여기 동네 권씨라는 사장님 계신데 거기 되게 오래된 집이 있거든. 거기를 우리가 들어가게 해준대.
2: 진짜?
3: 아, 내가 급하게 섭외했는데 완벽.
2: 좋다.
3: 응.
2: 오케이.
3: 다 먹었어?
6: 좋아. 갈까?
3: 응.
6: 가자. 재밌겠다.
5: 먹었습니다.
1: 잘 먹었습니다.
5: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저희는
7: 계시고 네. 내일 아침에 또 만나요.
5: 네, 좋아요.
1: 감사합니다.
3: 빨리까지 재밌을 것 같아요.
5: 네.
6: 네. 와, 길 봐봐. 나 이렇게. 그 키와랑 돌 이렇게 한 번에 나와 있는 게 너무 예뻐.
1: 이게 돌 따면 또 아까보다 더 높잖아. 진짜, 진짜네 이게.
6: 집도 다
1: 이거 같아. 요 집 같아.
6: 아, 요거야?
1: 보면 이게 오래됐잖아, 완전. 이 집 같아.
6: 여기 문이 있네. 뭐야?
1: 꽃!
6: 완전 옛날 집이네. 이거 우리 숙소랑 완전 느낌이 다르잖아. 이거 누가 봐도 옛날 집이다.
1: 이게 야. 집이야? 궁이지?
6: 우와,
1: 이렇게 넓은 거 처음 봐.
6: 약간 경복궁 느낌인데, 진짜?
1: 이게 궁 같아.
6: 약간 민속촌 느낌이네. 아니, 여기 돌 보기만 해도 이게 완전 옛날 거네. 돌 봐봐, 밖에 있는 거. 우리 숙소 앞에 있는 돌이랑 좀 다르네.
1: 그거는 그렇지.
6: 와, 집 진짜 대박이다. 근데 계시나?
1: 인가?
6: 들어가 봐야겠다.
8: 아, 저기 혹시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1: 여기 주인이세요? 권씨세요?
8: 아, 쉬고 계시는데.
1: 여기서 권씨는 아니세요? 근데 권씨가 아니신데 어떻게 여기서 사시게 된 거예요?
6: 우와, 여기 사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0: 여기 산 지가 30년인데.
1: 30년이요? 그러면 여기 거의 뭐 집주인 수준이시네요.
0: 집주인 뭐 다 죽고 없는데 뭐 눈만 맞더라 뭐 내가 살면 내 집이지 뭐.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여행 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너무 딱 옛날 느낌이 나가지고 신기해서 집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0: 옛날 고가고
1: 고.
0: 건시고가.
1: 네. 네네.
0: 주인이 성이 건가라. 건시고가.
1: 아 권시.
0: 건시고가.
2: 근데 여기는 오, 근데. 건물이 굉장히 많은데 몇 개인지 몇 개예요?
0: 때깔이가 세보소 여덟 때깔이라.
1: 어머 여덟 개요?
0: 지붕이 여덟 때깔이라.
1: 근데 그걸 혼자서 다 쓰고 계시는 거예요?
0: 내 혼자 썼는데 내 간이 크지?
1: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서 합숙해도 될까요?
0: 간이 크여서 살아. 이 집이 터가 굉장히 좋아.
1: 아 뭐가 좋다고요?
2: 터가 좋대.
0: 터가 좋은 게네 주인이 옛날에 여수 천수꾼 만수꾼 때였던 부재라. 아.
2: 여기 고양이 키우세요? 아까
1: 고양이 아까 보이던데 맞아요.
0: 우리 개가 저 아파갖고 저 물이 저 밭에 한 들어앉았다.
2: 거기 개요?
1: 어떤 거요?
2: 고양이?
0: 개.
1: 개요? 왈왈 개요? 진짜요?
2: 아 고양이 말고 개 키우시는 거예요?
0: 내 나서 괜찮아. 어디? 저 보소.
2: 강아지 어떤 강아지예요?
1: 개가. 어머, 아이고야, 야 너무 귀엽잖아.
2: 이름도 개요? 저 방에?
0: 깡순이.
1: 깡순이? 깡순이. 깡순아, 일로 와봐.
2: 한국에서 일로 강아지를 깡순아. 밖에서 두지 않아요?
1: 어. 답답했지, 깡순아. 아니 근데 어머니 저 궁금한 게 이렇게 오, 아이고. 저 이게 깡순이가 이렇게 따로 사랑방에서 살고 있다는
0: 있어요.
1: 게.
0: 젖어 있는데 몸이 안 좋다고 내가 깨끗하라고 그래. 이런데 막 벌기가 생겨갖고 막 치료받았어.
1: 진짜 세상에서 제일 사랑받는 강아지인 것 같은데요?
2: 사람 좋아해요. 이런 강아지 사람 좋아하는 종류인데.
1: 어우 너무 귀엽다.
2: 덥죠? 우리 다 더워요. 저희가 그러면 조금 둘러봐도 될까요? 저희 곳곳에?
0: 어, 근데 저희도 옛날 모형하는 데도 가보고 막 소민 데도 가보고.
2: 아 모형도 있어요?
1: 와.
2: 아 애기가 산책이네.
1: 깡순이랑 같이. 아 좋다. 산책. 깡순아 안내 잘 해줘.
0: 이건 옛날에 부재집에서 나락진 고방이고.
1: 오 진짜요?
0: 나락진 고장이고.
1: 우와.
0: 이어서 불뚝 이어 모욕한 데라. 옛날 모욕한 데.
2: 아 모욕했어요?
0: 모욕가이라. 이어 불.
2: 모욕하는데 여기서 따뜻하게 하고.
0: 저 옷물 입고.
1: 우와.
2: 아 어머 거기서 찾으러 가고.
0: 서갖고.
2: 여기 우물이 있네. 봐봐. 여기.
1: 우와. 여기 물이 있어. 나 이거 살면서 처음 봤어.

0: 진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경 시켜주셔서 감사하고
1: 할머니 너무 오래오래 사세요. 행복하게 진짜
0: 행복하게 사세요.
2: 다음에 또
0: 그럴게요. 심심하실 때마다 네. 저희가 바로
2: 올 때는
0: 달려올게요.
2: 사탕도 사고 그리고 와.
0: 당연하죠. 아, 그러니까. 당연하죠. 너무 예쁘세요. 자,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The 외국인들이 이 한글의 두 가지 흥미로워 합니다. 하나 역사적 명당. 만든 임금이 이름이 제정당 명확하고 왜 만들었는가 또 책으로 남아 있고 이러면 되게 신기해요. 그 다음에 신기한 것은 바로 그 글꼴이 반듯반듯하면서도 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쉽게 배운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그 되게 매력을 느끼는 거죠. 2026년 정말 돌아서는 되게 감격스러운 해인데, 왜냐면 한글이 반포된 지 580주년이죠. 그리고 한글날이 제정된 지 100주년입니다. 이렇게 진짜 뜻깊은 해가 겹친 해라서 더 의미가 깊습니다. 저는 한글 학자이자 한글 운동가인 김슬옹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한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회초리 맞아가면서 초등학교 때 천자문을 배웠습니다. 한자를 배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한자와 한글을 이제 비교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제가 신문을 봤는데 1977년 무렵에 그 아기를 영화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자가 그 아기영자입니다. 그게 되게 복잡해요. 그때 신문이 진짜 조사와 은느니가 하고 순 우리말만 한글이고 거의 다 한자였어요. 대중적인 정보를 주고받는 신문에서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글학자가 또 한글 운동가가 되어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세종당이 만든 이 훌륭한 문자를 500년 넘게 무시하고 깔보고 이름자 취급한다는 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 한글이 주는 무한한 매력이죠. 정말 쉽고 과학적이고 뭐 어떻게 보면 멋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한글이? 원래 제 이름이 한자식 이름이죠. 그 중용의 용자랑 성리학의 성자인데 용성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공무원이 된 학교니까 공문서를 쓰는데 이 김용성 이거를 한자와 한글로 적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한자로 적는 걸 거부했습니다. 이건 내 이름이 아니다. 내 이름은 한글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니까 순 우리말 이름 짓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죠. 그래서 슬기롭고 옹골찬 옹달쌤이 되자라고 해서 우리말과 그래. 그래서 이제 슬옹이라는 이름을 제 스스로 짓게 됐습니다. 한글은 1443년 12월 달에 세종당이 한국나이 만 7살 때 처음으로 공표한 거예요. 이게 세종실록에 창제를 공표했던 그 당시 1443년 음력 12월 30일자 실록에 보면 훈민정음이라는 그 명칭은 당연히 세종대왕이 만든 분께서 붙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건 창제자만이 붙일 수 있는 거죠. 이 훈민정음 해례부호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새 문자, 훈민정음 설계도이자 해설서이자 학습서예요. 이 문자를 어떻게 쓰면 좋은지. 거기다가 이 모든 백성들이 쉽게 이걸 배울 수 있도록 또 용자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1977년에 세계 기록사로 등재된 까닭은 저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봅니다. 하나는 진정성이죠. 이 책의 진정성. 저는 이 해례본의 많은 내용들이 가슴에 와닿았지만 저 가장 감동적인 말은 뭐냐면 세종 서문에 내가 이것을 가엽게 여겨라는 말입니다. 이것이라는 것은 글 모르는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한다. 이거를 가엽게 여겼다는 한자 민연이라고 하는데 가엽게 여겼다는 말이 나와요. 저는 이 낱말만 볼 때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15세기에 진짜 그 시대에 한자 모르는 백성들을 가엽게 여길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가엽게 여겼어도 임금이 가엽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말을 했고 문제를 해결했고 그걸 기록에 남겼어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 훈민정음을 창제를 공표한 뒤에 세종당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10여 명의 서리들, 대민 업무를 맡은 그 공무원,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들이죠. 그분들한테 막 가르쳤어요. 왜냐면 대민 업무를 통해서 빨리 보급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세종대왕이 한글이 주류문자가 된 걸 꿈꿨지만 이 한글이 이 주류문자가 되어온 역사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최만리 선생을 비롯해서 한 7명의 그 당시 양반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대부들이 막 반대하는 겁니다. 대단히 이 문자 훌륭하지만 이거 반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종당께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안 되겠다. 이 양반 사대부들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이 문자가 살아남을 수도 없고 백성들의 문자가 되긴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년 9개월이 걸린 겁니다. 2년 9개월 동안 뭘 하셨습니까? 바로 양반들을 설득하고 또 진짜 그 천년이라는 문자를 만들기 위한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2년 9개월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446년 음력 9월 상순 지금의 한글날에 책을 통해서 반포하게 된 겁니다. 세종대왕께서는 훈민정음 반포한 뒤에 그야말로 그 문자를 만들고 반포한 사람으로서의 정도를 걷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포하고 나서 한 달쯤 뒤인가요? 이 공문서에 써요. 실제 본인이. 그 다음 11월 달에 업문청을 만듭니다. 이 공식 기구를 만들어 빨리 보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2월 달에는 과거 시험에도 도입해요. 왜냐면 공무원 시험에 도입을 해야
빨리 이게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이런 진짜 문자를 반포한 데서 그치지 않고 이 문자가 진짜 그 백성들 문자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진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인 거예요. 세운당께서 훈민정예본을 펴내고 나서 1447년 무렵에 이 월인청강지곡이라는 책을 펴내요. 그래서 월인청강지곡은 그 천계강에 떠오른 달의 노래죠. 그래서 마치 달빛이 천계강에 떠오르듯이 이 훈민정음이 모든 백성의 문자가 떠오르도록 그런 염원을 담은 게 월인청강지곡이죠. 곧바로 사용되지 않았냐 이거는 좀 그 시간의 범위가 좀 모호하긴 한데 최대한 그래도 빨리 보급됐다는 증거가 하나 실록이 실려있어요. 그게 1449년 세종실록입니다. 하연이라는 대감, 지금은 장관급이신데 그 하연 대감이 이분을 그 비판, 비난하는 한글 벽서가 그 하연 대감 담벼락에 붙는 겁니다. 하정승아, 또 공사를 망령되이 하지 마라. 그런 한글 벽서가 붙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만에 그 일반 민중의 한글 벽서가 붙었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보급이 됐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최소한 3년 전에 어느 정도 보급이 됐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는 주로 어문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할 때만 훈민정음이라 불렀고요. 주시경과 그 제자들이 한 나라의 글을 줄여서 오직 하나의 큰 글, 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한글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명칭을 만든 겁니다. 1919년에 조선어 연구회가 조직이 돼요. 우리말과 글을 지켜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 그래야 독립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일제강점기 때 말글을 빼앗기고 이런 진짜 엄청난 세월 속에서 한글을 가꾸고 지켜온 이 역사가 대단히 감동스럽고 인도네시아 부톤섬 찌아찌아족 한글 훈민정음 보급한 게 2009년 무렵부터 되거든요. 그때 왜 시도했냐면은 그 찌아찌아족의 그다지 쓰는 말을 그 인도네시아 공용 문자 로마자로 이게 표기 안 되는 게 많았다고 합니다. 저 원래 적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던 사이 이제 훈민정음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쪽에 아비딘이라든가 그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서울대학교 와서 우리 한글을 배우고 그래서 이제 한글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 거고요. 찌아찌아 정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아 진짜 세종대왕께서 진짜 지금 환생하신다면 진짜 아 내가 만든 문자가 이렇게 널리 쓰이고 있다니 그것도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로 쓰이고 있다니 아 참으로 감동스럽구나 뭐 이런 말씀을 반드시 하실 것 같고요. 저는 한글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진짜 그 자기 생각 느낌을 마음껏 적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언어가 6천 개, 7천 개라고 그래요. 하루에 하나씩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사라져가는 말들 왜 사라집니까? 그 적을 수 있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훈민정음을 바로 그런 사라져가는 말을 적는 문자로 활용하듯이 이런 사업을 제가 전 세계적 운동을 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벌이고자 합니다.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이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A variety of eye makeup trends and looks have gained popularity in the cosmetic industry. And coloured contact lenses have emerged as a significant element for popular makeup looks. We explore Medios, which has developed premium coloured contact lenses that can correct vision and improve beauty at the same time. Medios is located in Yusongo District, Daejeon. Korea is a major hub in the global contact lens industry, accounting for more than half of global beauty contact lens manufacturing. And Medios has developed various items that can fulfill the beauty standards in different countries.
1: Medios는 컬러 렌즈의 종주국인 한국에서 시작해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미용 렌즈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각 나라별로 선호하는 눈의 크기, 색감, 디자인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시장에 맞는 아름다움을 연구하고 반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착용감과 안전성까지 고려해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듭니다. 메디오스의 칼라 렌즈가 K-뷰티의 한 축으로 세계의 여성들이 아름다움과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thousands of colored contact lenses with varied designs. Different countries have diversified design and color preferences. By promoting celebrity collaborations and releasing colored contact lenses with a lot of different designs, the firm has coped.
2: 저희 메디오스는 국가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칼라 렌즈를 주력 제품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중국에서 청광 차단 칼라 렌즈 허가를 진행할 만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요. 일본 시장에서도 한국 업체 중 가장 많은 온 오프라인 판매망을 구축해 글로벌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다초점 설계와 눈물 흐름 개선, 빛 산란 방지와 같은 기능성 렌즈는 물론 착용감과 색감을 동시에 개선한 실리콘 칼라 렌즈 등 차세대 제품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0: Medios has implemented an AI, AOI, or automated optical inspection device after automating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Also, it has applied automation machines to the lens washing stage, which used to be done manually. The residual substances can be removed completely, and the lenses

0: go through the drying process.
1: 메디오 씨는 품질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국제 규격에 맞는 품질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칼라렌즈 업계 최초로 CMDR 인증과 ISO 13485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재료부터 검사, 물류 포장까지 전 공정에 걸친 표준화와 자동화를 통해 휴먼 에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비정 검사 기기를 도입해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미세한 이물질과 결함까지 정밀하게 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과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여가고 있습니다.
0: By collaborating with a smart factory support team of Samsung Electronics, the firm has built a more systematic production solution. Also, the company introduced an AOI device this year, and it is planning to put more emphasis on improving the automation process.
2: 기존 AI 검사기를 저희들이 채택하면서 작업자들이 깨짐이나 뜯김 같은 불량 유출이 일부 있었는데 완전히 그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3: AI를 도입해서 품질적인 문제를 이제 개선한 건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품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메디오 쓰는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예. 그 데이터를 이제 통계적인 방법으로 잘 처리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품질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Different manufacturing stages, including injection molding, printing, assembling, and shaping, have been transformed into automated process. As a result, the entire process can be connected more tightly, and unnecessary production stages can be minimized. Thanks to the integrated production process, a more stable manufacturing environment has been built.
2: 기존 대비 두 배 수준인 월 1200만 개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생산 능력 확대와 동시에 품질 이슈가 발생했지만 삼성의 제조 노하우와 고급 통계 기법을 활용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한 삼성 스마트 공장 프로그램을 통해 AI 기반 자동 비정 검사기와 사출기 자동 분리기 등 설비 개선을 진행했으며 이후에도 설비 효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제조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제조업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0: The premium products of the company have been delivered to different stores in all parts of the country. And visitors can have a wider range of choices based on their own standards. The company has paid attention to the feedbacks from consumers as part of an effort to improve the current items.
4: 제가 평소에 착용하는 제품들이 거의 자연스러운 제품들이 많은데 그런 컬러의 바리에이션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주로 착용을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착용했을 때 다른 것보다 착용감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이쪽에서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 요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메디우스 유수가 조금 많이 핫하죠. 반응도 굉장히 좋고 처음 이제 내방하시는 고객님들한테도 제일 먼저 좀 권해드리는 게 메디우스 제품이긴 하거든요. 재질도 좋고 꼈을 때 이질감도 별로 느끼고 뭐 그러지도 않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뭐 제일 먼저 추천해 주는 이유입니다.
0: Medios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market by providing a more comfortable fit and improving the product quality. The company has given a boost to the rise of K-beauty and it has strived hard to launch its own brand.
6: 메디오스는 글로벌 칼라렌즈 시장에서 차별화된 기준을 만드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국가별 맞춤형 제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제품 공급을 넘어 브랜드 가치를 함께 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많은 국가에서 메디오스를 하나의 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별로 고객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파트너십을 통하여 한국 최고, 나아가 세계 최고의 칼라렌즈 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0: Medios has put top priority on enhancing natural beauty. And it is expected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beauty industry.

0: 먼저는 여러분 밥입니다.
1: 저는 밥입니다. 트리플S 김채연입니다.
0: 저는 팬입니다. 이 들었을 네. 때부터 저는 진짜 트리플S에 빠졌어요.
1: 저희 네. 노래도 아시고.
0: 저는 진짜 팬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혹시 몇 년생이에요?
1: 저 2004년생, 23살입니다. 한국 나이로.
0: 똑같은 띠예요. 우리 짠나비.
1: 원숭이 띠. 짠나비.
0: 네. 둘 다 멍키.
1: 멍키.
0: 네. 네. 자, 그럼 네. 오늘 우리 왜 여기 처음 만나는 거예요?
1: 오늘 넘버원 케이팝을 하러 왔는데 외국인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한국 음식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0: 요즘에 진짜 전 세계 제일 핫한 푸드 트렌드 케이푸드죠. 이거보다 더 한식일 수 없어요. 뭐 먹을까요?
1: 이거 유행이라고 들었어요.
2: 와!
1: 오, 아,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0: 바삭바삭하네.
1: 맛있다. Who make this?
0: 전 세계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런 경우 무조건 강추.
1: 근데 저희가 오늘 맞춰야 할 숫자가 있대요.
0: 맞춰야 되는
1: 뭘 맞춰야
0: 숫자?
1: 되죠? 뭐, 무슨 숫자죠?
0: 무슨 숫자야? 1300만 한국 라면 엄청나게 하대요. 네. 아마 라면 판매량?
1: 아니면 약간 뭐 맛집 리뷰 수? 방문자 수?
0: 참 모르겠어요. 오, PD님.
1: 자, 뭐예요?
0: 공개.
1: 여기예요? 아! 어댑터? 네?
0: 따단 물음표. 따단. 아마?
1: 카드? 편의점 배경 아니에요?
3: 관객들의 편의점 신용카드 결제
1: 번지 1300만이에요 그게?
0: 헐, 진짜로?

0: 너무너무 아~ 특별해요. 그 K 편의점. 왜냐면 안에 요리할 수 있어요.
1: 그쵸, 그리고 전자레인지 쪽 물도 그리고, 정수기도 있고.
0: 맞아요.
1: 한국 편의점이 이제 핫한 이유가 직접 만들어 먹는 그 꿀조합이 있어서잖아요.
0: 꿀, 하니, 조합, 베이링. 쿨, 스윗한 만큼.

0: 조금 이거 좋은 페이링 맞죠?
1: 맞아요. 이거, 개꿀.
0: 네, 개꿀 맞아요. 그런 거. 쌀떡궁합도 있어요.
1: 오, 맞아요. 쌀떡궁합 맞아요. 네,
0: 쌀떡궁합도 있어요.
1: 저희도 안 먹어볼 수가 없겠죠?
0: 오,
1: 이거 아세요?
0: 이거 SNS에 이거 본 적이 있어요. 바나나랑 커피 사실 진짜 전 세계 유명한 조합이에요.
1: 아, 이미 유명한 네. 조합이구나.
0: 어, 이런 조합의 이름도 있어요. 바노피.
1: 바노피.
0: 바노피 아시죠?
1: 귀엽다. 바노피. 그래서 첫 번째가 뚱바 라떼. 바노피.
0: 뚱.
1: 우유. 이게. 뚱바라고 불러요. 뚱뚱해서 이 바나나 우유를 그냥 대부분 뚱바 라떼.
0: 아 근데 여기 일반 커피 네. 아니고
1: 그러니까
0: 이거 헤이즐넛
1: 좀 더 단 커피인가 보다.
0: 그 바나나랑 헤이즐넛도 너무 너무 좋은 조합이에요.
1: 조합.
0: 이거 셰프님들이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1: 네. 인정받은 조합.
0: 이것도 해외에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1: 아.
0: 네. 진짜 K편의점 특징이에요. 이렇게. 이미
1: 얼음컵을 파는 게 저도 너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스파게티에 스파, 떡볶이에 볶기해서 스파 볶기.
0: 근데 이거 스파게티 아니죠?
1: 너무 전문적이죠, 맞아요.
0: 헤 재현님, 저는 이탈리아 사람 있잖아요.
1: 스파게티 맛 라면.
0: 오케이.
1: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아마 섞어서 먹는 건가 봐요. 이거 보면은 토핑이 그냥 떡만 있는 게 아니라 어묵, 소세지도 있어서 이거는 배부르겠다 먹으면.
0: 진짜 소세지 향이 많이 나요. 오, 맛있겠다. 제가 자 섞여줄 거예요.
1: 처음 만들어봐. 첫 번째는 좀 단 버전.
0: 특히 이런.
1: 오케이, 커피 정도. 섞이는 게 예쁠 거예요.
0: 오, 와.
1: 단 버전이에요, 이거는.
0: 우주의 에펙트. 네, 그런 거 있어요.
1: 뚱바라떼 완성. 너무 간편.
0: 저도 완성. 이렇게 예, 스파먹기 완성됩니다.
1: 사회생활.
0: 감사합니다. 아, 야, 이렇게?
1: 이거 위생을 위해서 이게 빨대 손으로 꼽으면 입에 닿는 부분이니까.
0: 역시.
1: 셰프님은 헤이즐넛 커피가 더 좋으세요? 바나나의 그 단 게 좋으세요?
0: 원래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 에스프레소 원래 그런 진짜 쌉쌀하잖아요.
1: 에스프레소 노래 좋아해요.
0: 에스프레소 노래?
1: 사브리나 카펜터.
0: 아, 저 들어본 적이 없어요.
1: 아니요, 이거 아, 들으시면 알아요. 디디다니 나나나는 세아가소. 아, 이 노래 들으면 아실 건데. 자막에 넣어주세요.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
0: 사브리나 카펜터, 안녕하세요. 우리 한국에서 팬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헬로, 카펜터.
0: 자, 그러면 Salute, chin chin, combe.
1: Salute.
0: Salute.
1: 오. 달다.
0: 근데 맛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음료보다는 디저트라고 생각해요.
1: 그러니까 디저트다. 라떼다.
0: 저 벌써 영감을 받았어요.
1: 네.
0: 커피 맛 나는 케이크 플러스 위에 바나나 아이스크림. 이렇게 진짜 식당에서 제공할 수 있는 네. 디저트인 것 같아요.
1: 맛있겠다, 이름만 들어도. 네? 스파 붓기도 한번.
0: 맞아요. 우리 조합 좀 주세요.
1: 감사합니다.
0: 그러면.
1: 스윗하시다.
0: 많이 스윗합니다.
1: 이렇게만 먼저 먹을게요. 오, 오케이. 감사합니다.
0: 맛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식감 이렇게 입안에 느낄 수 있어요. 소시지, 그리고 어묵, 그리고 떡, 스파게티, 가짜 스파게티 식감. 그리고 떡, 그리고 매워요?
1: 조금. 너무 매워요.
0: 맵찔이에요?
1: 아니, 맵찔이라서. 네, 맵찔이에요.
0: 아, 진짜?
1: 이때 마시면 되죠?
0: 딱 맞아요.
1: 리프레시.
0: 시원하다. 좋아해요. 많이 좋아해요. 우리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면 없어요. 없어요.
1: 네, 첫 끼워가지고 맛있네요. 맵끈한 맛있네요. 맵끈한. 근데 좀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다.
0: 어, 이거 하나도 묻지 않죠. 어. 오, 이거 훨씬 더 매운 거 있어요. 소시지 살짝 그런 훈제된 뒷맛이 있어서 바나나랑 좋다. 가격은 아마 만 원 아니에요.
1: 아 맞아, 이렇게도 만 원 아니죠.
0: 맞아요. 그렇죠? 이거 둘 다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해서 저렴해요. 재현이나 셰프 파브리 강추해요.
1: 감사합니다. 제 인생 최고의 스위트 셰프님이세요. 어,
0: 많이 많이 스위트합니다. 자, 재현님.
1: 네.
0: 저는 진짜 좋아하는 조합이 있어요. 편의점 좋아하는 오. 조합이 있어요. 네. 혹시 맞춰볼 수 있을까요? 사실 삼합이에요.
2: 세 가지.
0: 세 가지.
1: 떡 헤이즈넛 아메리카노.
0: 커피 있어요.
2: 타르트? 크림빵?
1: 어?
0: 크림빵.
1: 맞아요?
0: 크림빵. 오케이. 크림빵. 두 번째. 아, 이거 삼합의 두 번째 요소. 아. 오케이. 근데 세 번째 거 네. 이거 단 거 아니에요.
1: 진짜요?
0: 진짜요.
1: 매운 거예요?
0: 맵고 짜고.
1: 네. 어, 뭘까? 네.
0: 단짠. 그러면 이제 파브리 시크 네, 만들어 볼게요.
1: 네.
0: 자.
1: 오.
0: 오. 노. 아,
1: 잠깐만요.
0: 저는 서프라이즈 하고 싶어.
1: 본 거 같아요.
0: 어, 왜?
1: 자, 저를 싫어하시나요?
0: 세 번째 사마베 거. 누구. 짜잔.
1: 진짜 김치잖아.
0: 한식의 상징. 김치.
1: 와.
0: 와. 왜 흥분이 되지 않아요? 왜요? 저
1: 김치 아메리카노. 어?
0: 믿어주세요. 자, 이제 먹어보죠.
1: 좋아요. 크림 진짜 많다.
0: 김치. 보지 마세요. 적당히.
1: 이게 흐린 눈하고 보면 딸기 같아요.
0: 네. 딸기라고 생각하세요.
1: 네.
0: 이렇게 이탈리아 사람 입장에서 네. 라면 스파게티 아까 봤을 때 저는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치, 이제 이렇게 덮어서.
1: 아, 안 보이게.
0: 네. 입안에 서프라이즈예요.
1: 벌칙 아니죠? 오, 감사합니다. 오. 멤버들 먹으러 와. 먹어볼게요.
0: 네. 오케이. 우리 이렇게 자.

0: 무슨 피 하셨는데?
1: 커피.
0: 안
1: 넣어? 와, 이게 무슨 맛이지? 참 크림밤 귀치 아메리카노만.
0: 생각해보면 크림 지방감 있어요. 그리고 김치에 발효된 산미.
1: 네.
0: 그리고 커피 토스트한 쌉쌀한 맛도 있어서 잘 어우러지지 않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1: 취향에 따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림빵은 우유. 편의점에 사실 맛별로 다 팔잖아요. 약간 멜론 우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랑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0: 바이바이. 아리베데치. 차오.

0: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저희 저번에 이제 K-pop 데모 헌터스 루미로 친구를 변신시켜줬잖아요.
2: 너무 재밌었어, 오늘은 또 이화잖아요? 또
1: 어떤 분이 올지 약간 궁금하긴 한데.
3: 오늘 누가 오시려나? 안녕하세요.
2: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잘생겼어. 잘생겼어.
4: 안녕하세요.
3: 제 이름은 제이콥입니다.
2: 제이콥! 네,
3: 만나서 반갑습니다.
4: Nice
3: 안녕하세요.
4: So, what brings you here?
3: 저 결혼했었어요.
4: You married?
3: 어, 네, 맞아요.
1: How old are you?
3: 27입니다.
4: You married too early. No?
3: Okay.
4: Is she Korean?
3: 맞아요, 한국 사람이에요.
2: 어떻게 만났어요?
3: 소개팅이에요.
1: 소개팅?
3: 맞아요. 어, 네, 맞아요. 한국의 소개팅이에요. 제 와이프 좋아하는 가수 있어요. 이거 BTS 지민이에요.
1: BTS 지민!
2: 네. 오늘의 주제구나. 네.

0: You have beautiful eyes.
1: 어, 너무 감사합니다.
2: Green and 아, 그... turtle.
1: 아, 네, 맞아요.
3: 어, 제 눈, 눈색, every season different.
4: 오!
3: 네, 제 엄마 이거 똑같아 있어요.
0: 진짜?
4: So now 네. it's spring.
3: Yeah, so
4: it's like green.
3: Yeah, and in the winter it's like blue.
4: No way.
3: Yeah.
1: 대박.
3: 아빠는 머리 저 지금 조금 브라운 하고 진저예요. 네. 겨울에 브라운. 진저 없어요. 네.
2: 인간이 맞으신 건가요?
3: 저는 카멜레온.
2: 카멜레온 인간이 아니에요?
0: 자, 먼저 건성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분을 주기 위해서 좀 얼굴에 이제 좀 촉촉하게 해놓으면은 조금 더 화장이 잘 먹기 때문에
4: 약간 화잘먹 피부?
0: 그쵸.
4: 오.
3: 시원해요.
4: 시원해요. 그럼 좋아하는 K-POP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3: 어, 있어요. 블랙핑 좋아요.
4: 블랙핑!
3: 어, 너무 좋아요.
4: 쭈쭈쭈.
3: 네. 그리고 Taylor, Lisa on me, Lisa on me.
4: Hey! Lisa on me, Lisa on me, Lisa on me.
3: 엄청 좋아요.
4: I love Lisa.
3: 어, 저도요. 그리고 제 와이프예요.
4: 둘 다 좋아.
3: 와이프 더.
4: 그래? The wife like this.
3: 맞아요.
4: Lisa like.
3: 아, 죄송합니다.
4: 그럼 이거 다 준비되고 영통 영상통화 와이프한테.
3: 어, 네, 이건 그리고, 정말 서프라이즈 해볼 거예요.
4: 저희 이따 영상통화하면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3: 제 와이프 눈에
4: 네. 하트
3: 있을 하트. 거예요. 집에 갈 거예요. 그리고 네. 콘서트 하고.
4: 콘서트.
3: 네, 네. 콘서트. Maybe 조금 노래 할 거예요. 스윔.
4: 스윔.
3: 대한민국 너무 좋아요.
2: 한국 뭐가 제일 좋아요?
3: 한식.
4: 한식
3: 좋아요.
2: 한식 어떤 한식?
3: 김치전.
2: 김치전?
3: 김치전 제일 좋아요. 그리고 비빔밥.
2: 비빔밥.
3: 어제 봄동 비빔밥 만들었어요. 봄동.
4: 봄동 비빔밥.
3: 봄동. 어, 네.
4: 요리 너무 바삭하는.
2: 봄동 맛있지.
3: 네.
0: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지금 이제 파운데이션을 바를 건데요. 남성분들 메이크업 할 때는 특히 컬러가 중요한 거예요.
4: 맞아요.
0: 딱 자기 피부랑 똑같은 컬러로 이제 이런 다크서클이나 코 옆에 이런 블레미쉬나 이런 것들을 좀 커버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가 가장 밝은 파데를 쓰고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갈수록

0: 조금 어두운 걸 쓰는 게.
1: 근데 진짜 내추럴해.
0: 아무래도 좋죠. 어머. 이제부터 쉐딩이랑 하이라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민님 메이크업 뭔가 근데 색조를 색감을 많이 넣지 않으시고
0: 좀 수묵화 메이크업이라고 하던데요. 약간 좀 한국스러운 그런 블렌딩이 많이 들어간 메이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지민 메이크업의 특징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쉐입 잡는 것보다는 눈화장을 어떻게 하냐가 좀 색깔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1: 오늘 어떤 톤으로 약간 쓰실 예정이에요?
0: 오늘은 약간 브라운 톤인데 살짝 빨간기가 없는 이런 느낌? 이거는 이제 그림자를 만드는 컬러입니다.
1: 눈 앞쪽에다 먼저 어두운 컬러를 그쵸. 넣어주는 건가요?
0: 전체적으로.
1: 아, 코까지 같이 연결되게.
0: 쉐딩. 조금씩 더 좁은 범위를.
1: 아, 눈 밑에다가.
0: 이제 눈 밑에 스모키한 느낌을 만들어 갈 거예요. 블렌딩을 조금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민 메이크업을 보니까 이런 데도 좀 자연스럽게 끊어지지 않도록.
1: 그럼 이건 블렌딩 할 때 팁도 있나요?
0: 사실 브러쉬를 또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요. 브러쉬가 너무 딱딱하면 블렌딩이 잘 안 되죠, 아무래도. 좀 훌렁한 브러쉬, 플러피한 브러쉬가 좋죠. 애교살 만들어 볼까?
1: 누나 애교살?
2: 애교살.
1: 애교살. 애교살.
3: This thing. 이건 내추럴이에요? 아니면 메이크업이에요?
1: 이 메이크업인데 원래도 약간 이게
3: 오케이 알겠습니다.
1: 이거 애교살.
3: 오케이.
1: 한국에서만 약간 애교살 메이크업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서.
0: 근데 애교살이 진짜 서양인들 잘 없는 것 같아.
1: 그죠?
0: 근데 애교살이 살짝 있어. 제일 그 웃을 때 웃어. 네.
1: 있어요. 있어 여기 있어.
0: 찾았어. 이제 여기다가 그림자를 만들어 줄 거예요.
1: 이거는 뭐예요? 펜슬인가요?
0: 네, 펜슬 살짝 그림자 펜슬인데. 이 사이를 좀 밝혀줄 거예요. 그러면 애교살의 입체감이 생기는 효과가 나죠. 이 애교살에서 지민 특유의 느낌이 좀 확 나는 것 같아요.
1: 그럼 지금 눈 화장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약간 스모키랑 이 애교살.
0: 애교살 만들기.
1: 이 키포인트다. 오, 애교살. 오, 진짜 완전 애교살 됐어요.
0: 살짝 펄이 들어간 회색이에요. 오.
1: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 스윔이에요?
3: 어, 네.
1: 스윔?
3: 그리고 BTS 노래 Smooth Like Butter.
1: 아, 너무 좋아요.
3: 아,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저 한국에 나왔어. 처음 나왔어. 그리고 이 노래 맨날 들었었어요. 너무 좋아요.
0: 갑자기 아이디어 하나 떠올랐어. 서양인 눈을 동양인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궁금하죠?
1: 네.
3: 저도요.
0: 네, 눈 감아주세요.
1: 지금 컨실러를 눈에 다시 바르는 건가요? 네.
0: 동양인 외꺼풀 같은 느낌으로 살짝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기를 밝혀서.
1: 그럼 전체적으로 바르는 건 아니고 위에만 살짝?
0: 떴을 때 보이는 데만 하얗게 하려고요.
1: 지금 약간 이런 이 정도까지 왔거든요.
3: 오, 누구예요? 아, 저 아니에요.
1: 와. 마음에 드시죠?
3: 아, 너무 신기해요.
1: 완전 마법사.
0: 그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터를 조금 해보도록 할까요?
1: 뭔가 딱 아이돌이니까 조명 딱 받았을 때 하이라이터 팍 해야 될 것 같아. 스무드 라이트 바람
0: 얼굴 뼈 윤곽이 좀 드러나는 부분에다가
1: 애교살에도 한 번 더 하이라이터를 넣어주는 거군요.
0: 강력하게.
1: 그 펜슬을 그렸는데도 그 위에다가 한 번 더.
0: 펜슬을 그리고 그 위에 하면은 더 이게 잘 붙어요. 끈적하니까 펜슬이.
1: 코끝에도 톡톡.
0: 은은하게 블러쉬 정도? 브라운이랑 오렌지의 중간? 지민님이 또 입술이 되게 좀 두껍잖아요?
1: 오, 네네네. 지민님 입술에 약간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0: 제이콥님은 좀 입술상이 넓고 지민님은 좀 좁은 것 같아요. 지금 좁히고 있어요.
1: 어떻게 좁히나요?
0: 안으로 더 이제 그리는 거죠?
1: 안으로.
0: 안으로. 여기 안쪽으로 조금 더 색깔을 채워서.
1: 너무 신기하다.
0: 끝은 좀 뾰족하고 네. 중앙부가 조금 기니까 입술 면적을 조금 중앙부를 넓게 늘려볼게요.
1: 입술 산에 뭘 한 거예요?
0: 하이라이트.
1: 하이라이트?
0: 입술 산에 하이라이트가 돼 있어.
1: 오!
0: 그죠?
1: 이 디테일을 못 봤어요. 코는 봤는데 입술을 못 봤다. 완전 디테일까지.
0: 글로스는 제이콥의 원래 입술색이랑 거의 비슷하게 약간 투명 글로스랑 살짝 이런 톤이랑 섞어서 만들었어요.
2: 완전 내추럴하네요. 제 입술에 되게 많은 디테일을 넣고 계시거든요.
0: 커버 메이크업이라니까 그 사람이랑 좀 닮아야 되는 거니까.
1: 완전 비슷해지고 있어요.
0: 쫙 라인 정리를.
1: 근데 면봉이 되게 긴 면봉이
0: 좋아요. 이렇게 면봉. 오, 이거 좋아요. 이거 보건소 면봉인데.
1: 보건소
0: 나중에 속눈썹 그 고데기 하는 걸로도 너무 좋고.
1: 거의 연필 느낌이에요. 그럼 저희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온 건가요?
0: 저희 99% 왔습니다. 99%?
1: 어, 99%.
0: 마무리 단계로?
2: 헤어랑 의상 체인지. 네.
1: 어떻게 바뀌셨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0: 머리랑 옷을 바꾸면? 와! 와, 사람 달라 보인다.
3: 어때요? 아니, 사람 달라 보인다. 너무 멋있어요.
0: 아, 나 메이크업 잘한 것 같아.
1: 네.
0: 아, 잘한
1: 진짜 것 같아. 느낌 있어요.
3: 나 지금 너무 멋있어.
1: 멋있어. 그 애티튜드가 바뀌네요.
0: 데뷔시키자, 데뷔. 데뷔시키자.

0: Okay.
1: I'm so excited.
2: What? 에이나 뭐해? 야, 에이나 뭐야? 야, 에이나 뭐야? 야, 에이나 뭐야? 뭐해?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3: 그, 지민님 되게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6: 좋아하는 멤버여가지고. 아~ 아니 진짜 머리 때문인가? 다른 초등자
3: 새로운 남자 오늘 밤 새로운 남자.
7: 너무 멋있어.
6: 지민을 보고 싶어요.
3: 지민을 보고 싶어요. 딱 이렇게 보면.
6: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잠깐 시선 좀.
3: 캡처 캡처.
1: 캡처 캡처. 야자자. 이거 진짜 아이돌 팬 사인회 아니에요?
3: 딱 고개를 고개를 살짝 숙이고 고개를 살짝 숙이고 이렇게.
1: 이거 해줘 이거 해줘야 돼요. 풀 하트. 예.
3: 고개를 살짝 숙여야 돼.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6: 감사해요. 너무 예뻐요.
1: 그러면 저희가 이 상태 그대로 집으로 잘 네,
3: 배송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이쁘니?
1: 이쁘니?
7: 집에 봐.
1: 집에 봐.
3: 집에 와.
7: 이쁘니 이따 봐. 바이.
3: 이쁘니 빠이빠이래.
0: 너무 멋있어요.
1: 너무
0: 멋있어요.
1: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귀여워하셨어요.
3: 완전 캡처도 하셨어. 스샷 스샷.
1: 오늘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꾸몄으니까 포토부스 가서 좀 아이돌 포즈도 좀 해보고 네. 사진을 남겨보도록 합시다.
3: 갑시다.
0: 좋아요.
1: 갈까요?
0: 오지. 갑시다.
3: 라떼는 말이야 내 거 사진 없었어. 우리 스티커 사진이라 그래. 되게 재미난 동네다.
1: 네, 제가 진짜 해방촌을 좋아하는데 또 예쁜 포토부스가 아, 있습니다.
3: 포토부스, 아유 감사합니다.
1: 예쁘다.
0: 아, 여기 너무 멋있어요.
1: 네. 보라,
3: 야, 완전 멋있어.
1: 3,
3: 야, 2, 이거다.
1: 1. 체리피스 다 같이 해볼까요?
7: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저 진짜 지민이에요. 제 와이프 지금 너무 행복해요. 지민. 감사합니다.

0: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Here, dictionaries more than a century old are carefully preserved. Books where Hangul sits beside Cyrillic, and English sits beside both Hangul and Chinese characters. Who made these dictionaries and why? To find out, our team went to see an expert.
1: 제가 초기에 한국어라는 것을 쓰는 글쓰기가 어떻게 현대에 와서 안정됐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한국어를 한글로 써야 한다라는 그 개념 말고 실천 행위가 외국인들이 상당하게 참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이 사전을 만들고 문법서를 만들고 한국어 연구에 초기 초석을 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런 관심이 사전을 수집해서 영인해서 내고 해설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0: The dictionaries he gathered came back into the world as an 11-volume facsimile edition published with his colleague Professor Lee Sang-hyun. From the Korean-French Dictionary of 1880 to 1937, more than half a century of dictionaries brought together in one place. But this raises a question. Why did dictionaries pairing Korean with foreign languages come before those that explained Korean in Korean?
1: 사실 생각해 보면 한국어는 우리한테 너무 자명하잖아요. 한국어를 한국어로 해제한다는 개념은 사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발상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먼저 의식되는 건 외국어와의 관계입니다.
0: In Joseon, where writing was largely done in classical Chinese, dictionaries explaining Chinese characters had long existed, but books linking Korean with Western languages were rare. Those who first built that bridge were outsiders who needed to learn the language. Of the dictionaries they made, the first to be published with dictionary in its title came from across the northern border. In 1874, in St. Petersburg, capital of the Russian Empire, a book was printed. Its title translates as An Attempt at a Russian-Korean Dictionary.
2: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 노원어문학과 박수빈이라고 하고요.
0: What caught Professor Park's eye was the very first word of the title.
2: 앞에 오프잇이라는 러시아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뒷부분에는 뭐 루스코 까레스코버 슬라바리아라고 해가지고 러한 사전이 뒷부분에 있고 앞에 오프잇이 있는데 그 오프잇이 시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노한 사전이 아니라 노한 사전의 시도인 거죠. 아마도 사전스러운 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사전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 아마 어휘집 정도의 성격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0: A dictionary that called itself an attempt. The man who made it was no linguist. Mikhail Pavlovich Putsilo. He was an official of the Russian Empire. He was posted to the empire's far east in what is now Primorsky Krai. Living there were Koreans who had crossed the border. In the late 1860s, driven by drought, famine, and heavy taxes, people from northern Hamgyeongdo province crossed the Tuman River. But when he arrived at his new post, he had no interpreter. Putsilo needed people at his side.

0: The villager recorded in the preface as Rian was a Korean who spoke a little Russian, thought to have been surnamed Yang. Father Palladius headed the Russian Orthodox mission in Beijing. A priest and a scholar of China, he was in the Usuri region at the time and helped Putsilo by checking the Chinese characters. And so, word by word, Putsilo began writing down the villager's speech. But this dictionary did more than translate words.
1: 단어만 실린 게 아니라 문장 단위가 실린다든지 혹은 관용구 자체를 표제어로 실는 그런 것이죠. 뭐 안녕하세요도 이제 실리게 되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밑에 이제 새로운 주석을 다는 겁니다. 뭐 조선인들은 뭐 만났을 때 손을 위로 올려서 뭐 합장을 해서 어떻게 인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써주는 거죠.
0: It was far from a perfect dictionary. It said nothing of parts of speech or grammar, and it had its share of mistranslations.
1: 뭐 예를 들면 재기라는 거를 기술을 할 때 거기다가 뭐 금속 작은 원반을 뭐 뭐로 감싸서 차고 노는 놀이 뭐 이렇게는 기술을 했는데 중요한 건 러시아어로 며치라고 써놨어요. 근데 며치는 러시아어로 공이거든요. 근데 공과 재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다르죠. 공과 재기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발로 차고 노는 것밖에 없는데 재기는 발에서 떨궈지면 안 되잖아요. 바닥에 떨궈지면 안 되는데 공은 전혀 다른 거죠.
0: But the villagers did not forget Putsilo.
1: 푸칠로의 공적을 기려 그럼 푸칠로프카라는 이제 마을로 하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함경도 북부 주민들 이주한 한인들이 자신들의 의지에 의해서 푸칠로의 이름을 붙여서 푸칠로프카라는 이름을 지어준 마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In 1884, Joseon and Russia signed a treaty of amity and commerce, formally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10 years before the treaty. In a small border village, a clumsy but earnest dictionary had already begun a diplomat's work. And in 1880, in Yokohama, Japan, another diplomat, another dictionary, was printed. The name on its cover, Hanbul Jajeon. Today, we know it as the Hanbul Jajeon, a dictionary that explained Korean and French. Why was a dictionary of Korean printed in Japan rather than Joseon and by French priests? The story begins with priests who risked their lives to enter Joseon.
2: 저는 부산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 재직 중인 이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언어학을 전공을 했고요. 리델 신부님과 페롱 신부님은 둘 다 딸이 외방정교회라는 선교회 소속의 신부들입니다. 이미 조선에 입국해 있었던 다른 이제 신부님들과 함께 같이 전교도 하고 한국어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교리 번역 등등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0: At the time, Catholicism was forbidden in Joseon. The priests lived in hiding as they learned Korean. They took over the dictionary manuscript left by Bishop Davului, who had arrived before them, and added to it word by word. In 1866, the Pyongin persecution began. Along with countless Korean believers, 9 of the 12 French priests in Joseon were killed. 2 of the 3 survivors were Father Ridel and Father Ferron.
2: 그래서 그 두 분이 이제 병인 박해 때 살아남아서 일부는 불타서 소실됐던 그 다블리 주교의 그 사전 원고를 들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상하이에서 한 사람은 만주 차쿠라는 곳에서 남아서 이제 그 사전 집필을 하게 되고
0: Yet neither priest saw the dictionary through to print himself. Father Ferron never returned to Joseon, and Ridel, by then a bishop, entrusted the manuscript to a fellow priest.
2: 후임 신부였던 코스트라는 신부한테 그 원고를 주면서 일본 가서 이것을 출판을 해달라 그렇게 이제 전달을 하고 코스트 신부가 일본 요코하마에서 다양한 그 준비 작업을 통해서 활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파리에서 공수를 받아가지고 일본에서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1880년에 한불자전이 출간이 됐고요.
0: And yet, this dictionary carries the handwriting of one Korean.
2: 그 한불자전에 쓰여져 있는 한글을 최지혁이라는 그 사람이 썼는데 그 사람은 이제 리델 신부의 굉장히 중요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이 사전은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쓴 필체를 그대로 본을 떠서 활자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한글 서체 1호 최지혁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 A dictionary built on Korean headwords. The Hanbul Jajeon, the Korean-French dictionary, contains about 27,000 Korean entries and some 29,000 when place names are included.
2: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한국어로 된 사전, 단일어 사전이 있었더라면 오히려 더 이 사전의 가치가 좀 떨어졌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단일어 사전이 없었죠. 그리고 한국어를 표제어로 놓는 그런 사전 없었고 자전만 있었, 옥편에 해당하는 자전만 있었던 상황이어서 사실상 한국어 사전으로서는 최초의 출판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It is filled with words you would never find in a dictionary of Chinese characters. Not only Sino-Korean words, but the everyday Korean people spoke aloud. In 1886, Joseon and France signed a treaty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6 years after the Hanbul Jajeon was published. And the Hanbul Jajeon passed its work on to other dictionaries.
2: 그런데 이후에 그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에서 들어왔던 그 선교사들이 그 사전을 보고 이제 거기 있는 표제를 그대로 옮겨다가 영어로 뜻풀이를 달았죠. 그게 지금 여러 다른 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연구하고 계시는 한영 자전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한영 자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샘플을 모아서 표제어 매핑을 했더니 거의 뭐 80%에 해당하는 표제어를 한영자전 1판이 가져가서 그대로 썼고요.
0: Earlier in 1882, Joseon had signed a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its first with a Western nation. The following year, it signed one with Britain. Now, Western diplomats, credentials in hand, began to set foot in Joseon. And in their wake, new dictionaries began to appear. The English dictionaries hel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were born in this era. And one of them was made by an actual diplomat.
3: Scott은 외교관이었습니다. 근데 스콧이 이제 흥미로운 거는 한국어 사전에 잊을 수 없는 하나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로 끝나는 해제. 먹다, 있다, 하다 하는 식의.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뭐뭐 했소, 이렇게 그리고 하오 이런 식의 해제였거든요. 동사를 해제할 때. 근데 이제 스콧에 의해서 다라는 기본형을 해제어로 활용하는 방식이 일반화되기 시작해서 그렇게 많이 활용된 사전은 아니지만 스콧 사전이 꽤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James Scott, British Vice Consul. In 1887, he published a Korean phrase book, and in 1891, an English-Korean dictionary. And in 1890, American missionary Horace Grant Underwood published the Hanyeong Jajeon, 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Today, we know it as the Hanyeong Jajeon, a dictionary that explained Korean in English and English in Korean. And behind these dictionaries, too, stood Koreans.
3: 선교사들은 공식적으로 교구에서 조사를 둘 수 있었어요.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조사는 도와주는 선비. 한국인 조력자죠. 한국 사전을 만드는 건 그 언덕을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사들 한국인들하고 같이 만든 거거든요.
0: Meanwhile, the standing of Hangul was changing. For centuries, official documents have been written in classical Chinese, while Hangul, dismissed as Eonmun, the vernacular script, was not recognized as an official script. Then, in 1894, King Gojong ordered that laws and royal decrees be written primarily in Hangul. For the first time, Hangul became the official script of the nation. And in 1897, Canadian missionary James Scarth Gale published a new Korean English dictionary under the same title, Hanyong Jadyeon. It wasn't only foreigners who welcomed this dictionary. So did the 독립신문, or The Independent, a newspaper written in Hangul alone, without Chinese characters. At the time, a young man was working at the paper. Chu Si-kyung, the scholar of the Korean language widely credited with giving the Korean script its name, Hangul.
3: 주시경 선생이 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바로 논설이 실려요. 뭐냐면 이 사전을 공부해라. 조선말을 공부하려거든 이 사전을 봐라. 또 영어를 공부하려거든 이 사전을 봐라.
4: Nothing this fine has ever before been made in Joseon. If Koreans had this book, they could learn their own words properly and learn how to write their own letters. For thousands of years, Koreans have lived without ever learning their own language in an orderly way. Any

0: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1: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2: 지시호여 이리 찾아 왔사오니여 여기 소서 차사시주 인등시주 창호시주 시광불공 칠성불공 나

0: 여기를 영감 혼자 어찌 가신단 말이오. 제화자 좋네. 두방 좋으시오. 헐시고 철시고 제화자 좋은데 얼시구나 철시고.
1: 창극을 통해서도 심청이를 만나지만 김유리 씨 통해서도 창극을 만나고 있구나. 그게 제대로 된 판소리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대가 참 값지고 귀한 무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김유리 씨와 더불어서 저는 저렇게 북을 맛있게 치는 분도 정말 오래간만에 또 보는 것 같아요. 그 화주석 나오는 장면에서 북을 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목탁을 치시더라고요. 막 그게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정말 다양한 변화무쌍한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우리 김유리 씨, 이준영 씨를 다시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2: 우리 관객분들께서 오늘 이 판소리가 소리판이 잘 흘러갈 수 있게 정말 저를 너무 많이 지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고, 거기에 제가 보답하기 위해서 오늘의 축제에서 제가 할 일은 여러분께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것, 그 임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후회 없이 즐겁게 한번 소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앞바다리하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이준영 고수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때여 심청이는 공선에 몸을 싣고 동서남북 지향 없이 만경 창파 높이 떠서 영원히 돌아가는구나

허니 또요 헌병을 기거래 해와로니 구범은 지난 장안의 강동거요 임술시 초치로를 소동판우라 옛 꽃치고 총총어사와 허니 구여승 무무정거난 어부길고 개도난이 화정푸난 오이월여 재연주요 타구발선 하부보니 상고선이 아니냐 우리 선이 스물을 대명 상고로 위여 파여경 세우경연의 표배 고사를 들이던 오늘날 임당수에 인재수를 들이고자 통예신 하명이며 서예신 거승기며 남해신 중용이며 포계신 우강이며 강한지장과 전택 치군이 하나가여 보옵소서 그자물 두리둥 두리둥 둥둥둥 두리둥 두리둥 둥둥둥 피디어 바람을 주고 바락으로 윈도여 환란 없이 도우시고 백천마 대를 떼어 돈 대 위에 봉기 꽃보 봉기 위에 나밭게 점지하여 주옵소서 고사를 다 지낸 후에 심낭자

그때여 이러한 출천지 대효녀를 하늘이 그저둘 리가 있겠느냐. 하루나 녹황상제께서 사해 용왕을 불러 하교하시되 오날 묘시에 유리국 심소저가 임당수에 들터이니 작실히 모셨다가 임당수로 환송하라. 용왕이 수명하고 각궁 시녀들을 불러들여 너 이제 백옥교를 가지고 임당수 빨리 나가 묘시를 기다리면 인간의 심소저가 들터이니 착실히 모셔오너라. 각궁 선녀들이 수명하고 임당수에 당도하니 때마침 묘시 초라. 그때여 심소저는 물에 들듯 말듯 천지 명랑하고 이로리조림 거날 뜻밖의 팔선녀들이 백옥교를 앞에 놓고 예허며 여짜오되 저희들은 용궁 시녀로서 부왕의 분부 듣고 소절을 외시고자 왔사오니 옥교를 타옵소서. 심청이여짜오되 인간의 미천한 사람으로 어찌 옥교를 타오리까. 만일 아니 타면 상제께서 수궁 대죄를 내릴 테니 사양치 마옵소서. 심소저 마지 못하여 옥교에 앉으니 뜻밖의 수궁 풍류가 낭자할지 위돌장 헐시고 전상선관선녀들이 심소저를 보랴오고 태을 찐 학을 타고 안기상 현 타고 모래 탄이 적선 정의동자 홍의동자 쌍쌍이 모셨네. 월궁 항암바오 선녀 남학 부인 팔선녀들이 좌우로 버렸는 풍아을 갖출게 왕자진의 봉필이니나니나니나 곽천사 죽장고 짜지러

지 둥동동 해상의 해금이며 수궁이 진동원 다 도경구의 위양원이 연광이 조일이오 지버린 이와자건이 서이기 반공이라 주궁 대궐은 응천상지 삼광이오 곧 예수상은 치오복이라 산우주렴 배구간상 광채도 찬란하구나 초자원을 드릴 적

세상 음식이 아니라 유리잔 호박병 천일조 가득 담고 한가운데 삼천벽돌을 덩그럽게 괴았으니 세상 못 본 바라 삼일을 소연하고 오일을 대연하여 극진 봉봉한다. 하루 난 천상에서 옥진 부인이 내려오는 뒤 이난 뒹고하니 신봉사 안에 곽씨 부인이 죽어 천상의 광안전 옥진 부인이 되었는데 심청이가 아우 감동 심청이가 수궁에 들어왔다 말을 듣고 모녀 상봉차로 하강하시겄다. 오 색채단을 기진으 가득 실코 벽도와 단계화를 삼면에 내려 꼽고 정학 백학은 전배서고

들어와 심청순을 부여 찾고 네가 나를 모르리라. 나는 세상에서 너를 난 확실로다 너의 부친 마흔이 늙었으리라. 나는 죽어 귀인이 되고 황안전 옥진 부인이 되었으나 넌

우리가 우인이 만류하며 내 딸 청아 우지 마라. 너는 이루에 너희 부친 다시 만나 즐길 날이 있으리라. 방안전 맡은 일이 직군이 허다하여 오래 지체 어려워라. 요령소리가 쟁쟁 나더니 오색 체운으로 올라가니 심청이 할일 없어

하루난 옥황상제께서 사해 용왕을 불러 하교하시되 심소저 방년이 늦어가니 임당수로 환송하여 인간의 좋은 배필을 정해주라. 용왕이 수명하고 심청을 환송할제 꽃 한 봉을 좋아있게 만들어 그 가운데 메시고 양대 선녀로 시위하고 조석지공 잔수범절 금주보배를 많이 놓고 용왕과 각궁 선녀 모두 나와 작별하고 돌아서니 이난 곳 임당수라. 용왕의 조화인지라 꿈같이 번뜻 떴다. 바람이 분들 흔들리며 비가 온들저질 소냐. 주야로 덩실 떠 있을지 그때여 남경 갔던 선인들이 억심만큼 대를 내어 본국으로 돌아올지 임당수의 당도허니 심소저의 효행이 호련히 감동되는지라. 재물을 정히 차려놓고 심소저의 넋을 위로 하는 뒤 포가! 두리둥둥

0: 하니까.
1: 아, 그렇지.
0: 어? 그러면 저게 무엇이냐? 가까이 가서 보자. 저라 저라. 어이겨. 어이겨. 어이겨. 자, 가까이 가서 보니 향기 진동 하고 색 치우니 거렸던 날.

배건저 싣고 보니 크기가 수레 같고 향취가 진동커나에 본국으로 돌아와 허다 이 남은 재물 각기 졌을 만큼 나눌지에 도선주는 무슨 마음인지 재물은 마다하고 꽃봉만 차지하였구나. 이때는 어느 땐고 허니 송천잡게 없어 황후 풍하신 후 납빌란이었시고 왕비가 돌아가셨다는 그 말이에요. 한문이 많아가지고 이해가 어려우실까봐 납빌란이었시고 세상의 기와 요초를 구하여 황극전 너른 뜰에 가득히 심어두고 조석으로 화초를 구경하실 때 화초도

밤새 짐승들이 지지 울며 몇 분인다. 이때야 도선주는 천자께서 화초를 구하신단 소문을 듣고 임당수에 떴던 꽃을 어전에 진상하니 천자 보시며 세상에 없는 꽃이라. 선인을 입시하여 치하하시고 무릉대수를 봉하였구나. 그 꽃을 후궁 화계상에 심어놓고 조석으로 화초를 구경하실지 천자 모시고 반기호여 여지벽도 화를 동방사기 따온 지가 3000년이 못다 되니 벽도 하도 아니요 극락 세계 현악꽃이 따라져서 외상으도 왔든지 그 꽃 이름을 강선화라 지으시고 조석으로 화초를 구경할제 이랴는 천자 심신이 황홀하여 화계상을 거니는디 뜻밖의 강선화 벌어지며 선녀들이 서있더라 천자 고이 여겨 너희들이 귀신이냐 사람이냐 신여 예언여 여짜오되 남해 용궁신여로서 심소저를 모시고 세상을 나왔다가 불의의 전환을 범하였사오니 황공무지하오이다 이놀불견 간고넘고 한선녀 서있거날 황제 반신반의하야 대강 연유를 탐문한 바 세상의 심효제라 국녀로 시위하여 별궁에 모셔놓고 이튿날 조회 끝에 만조 백관에게 간밤 꽃본 사연을 말씀하니 만조제신이었자오되 국무 없으심을 하느님이 아옵시고 배필을 인도하심이니 처녀불치면 반수기양이라 인연으로 정하소서 그 말이 옳다 하고 그날로 택일하여 놓으니 5월 5일 갑자시라 시왕 입궁 후에 연연이 풍년이요 가가호호 태평이라 그때여 심황후는 부귀는 무쌍어나 다만 부친 생각뿐이로구나 이랴는 옥난간에 높이 앉아

0: 문아.
1: 아, 무엇이고? 아,
0: 이때여 황제 내궁으로 들어와 황후를 살피시니 수심이 뛰었거날 황제 물으시되 무슨 근심이 있나이까? 심황후 여짜오되 솔토지민이 막비왕토라 이 세상에 불쌍한 게 맹인이라 천지 일월을 못 보니 적포지 안을 한 때라도 풀어주심이 신첩의 평생 원이로소이다. 황제 칭찬하시고 맹인 잔치를 여시는디 각도가급으로 행관하되 대소인 민간의 맹인 잔치에 참여하게 허되 만일 빠진 맹인이 있으면 그 고을 수령은 봉고 파직거리라 하고 각처로 전하였구나. 그때요 신봉사는

0: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1: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라떼는 말이야.
1: 이런 거 체험해야지 또 여기까지 왔으면.
2: 너무 예쁜데?
3: 그치. 우와. 그래서 내가 언니를 위해서 진짜 딱 맞는 카페를 찾았어.
2: 이 정도 올렸어.
4: 어떻게 이게 너무 멋있는데?
3: 그치.
4: 어디를 봐도 다 예뻐.
2: 고양이들.
3: 너무 귀엽네.
2: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이거 너무 예뻐요. 어떡해요.
3: 진짜.
2: 이게 대박이에요. 어디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6: 아까 만났지 않았어요?
3: 맞아요.
2: 숙소하고 여기를 카페도 운영하시는 거예요?
6: 네, 같이 하고 있어요.
2: 어쩐지 감성이에요.
3: 진짜.
2: 감성이 어디 갈 수는 없어요.
3: 그러면 네. 일단 시그니처로 딸기 라떼 하나랑 네. 돌체 딸기 하나랑요.
4: 아이스크림 와플?
6: 그렇게 준비해드릴까요?
3: 네, 네 감사합니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2: 어,
3: 얘 생각하고 있대.
2: 별이야? 고양이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3: 그래서 나 너무 좋아. 나 완전 고양이 엄청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여기 나한테 전국이야.
2: 이 풍경 소리가 진짜 이 감성을 완벽화시키는 것 같아.
7: 그럼 어차피 시켰으니까 조금 걸릴 건데 조금 구경해도
3: 그래?
7: 될까?
3: 구경하자.
2: 그 한옥 집에 고양이가 드나드는 게 진짜 낭만적인 것 같아.
3: 그지? 우와 너무 예뻐. 서점 갈 때나 책을 좀 많이 읽지는 않아. 근데 한 번 읽잖아? 딱 확실한 책을 읽는 걸 좋아해. 그래서 어떻게 책을
2: 고쳐야죠.
3: 고르냐? 나는 이런 식으로 골라. 제목이랑 커버를 봐. 그리고 딱 이렇게 랜덤으로 봐. 눈에 들어오는 약간 마음에 드는 문구가 있다. 그러면 그걸 사고 없으면 약간 너는 아니야. 아하, 나는 저쪽으로 가봐야겠다.
2: 할머니, 그 고양이 삶아서 드실 거예요? 이게 제가 맞는 게 아니야, 진짜.
3: 언니, 여기 감성 미쳤다.
2: 난 여기서 숨을래.
3: 우와. 언니, 여기, 머리 조심.
2: 여기 들 수 있는 공간이네. 단독 공간 이용하는데.
3: 들어간다?
2: 두 시간. 우리한테는
3: 이따 봐요. 괜찮아, 머리는 필요 없어.
2: 그래.
3: 머리는 필요 없어.
2: 그래.
3: 머리 쓸 일이 없어.
2: 그치. 들어와. 우리 두 시간밖에 없어.
3: 아 시간이
2: 정해져
3: 없네.
2: 있어. 시간 한계. 이게 봤어요? 이게 너무 예쁜데?
3: 그니까.
2: 이게 옛날 스타일이잖아.
3: 진짜.
2: 찐이다, 찐.
3: 고무신 귀여운 거 봐라.
2: 아, 귀여워.
3: 미치겠다. 이거 봐. 그래, 이거 옛날에 막 여기 막 중요한 것들 놓고 막 주얼리도 넣고 보석이랑 옷이랑 뭐 이런 거 이집트도 옛날에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었거든? 이런 거 좀 다른 거 같아. 이집트는 진짜 이런 모습 볼 수 없거든? 뭐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2: 동양 쪽에만 있으니까
3: 선풍기도 완전 옛날 거네. 이거 한번 이렇게 노래 불러줘야 돼. 와 Yom Marayom Habib and the Kunti Bahlam Big Vanek We are استنى قلبي يوم ورايا حبيبي مجنين حبيبي اديني حبيبي وديني جيت 언니 이거 봐봐. 요즘 그거잖아. 뭔지 알지?
2: 띠리띠리띠리 띠리띠리
3: 야마사라팜말라사라팜 대박이지?
2: 너무 멋있네.
3: 잘 어울리지 않아?
2: 멋있어.
6: 이게 돌체 딸기 라떼고요. 이게 딸기 라떼인데 잘 섞어서 드셔야 맛있어요.
2: 여기 딸기로 만드신 거예요?
6: 예, 단계 딸기가 유명한데 그 단계 딸기로 직접 우리가 청을 담아서 만든 거예요.
3: 감사합니다. 아, 찍어야 돼. 이건 대박이다.
2: 예쁘게 올릴게요.
3: 아, 여기? 오케이.
2: 이거를 한국에 비를 살려줘요.
3: 좋아, 좋아, 좋아.
2: 네. 이렇게 하고.
3: 진짜 뭐야.
2: 사진인 줄 알고 있나 봐.
3: 영상. 영상이야? 영상이었어?
7: 먹자.
3: 맛있겠다. 언니 이거 진짜 진딸기인데? 자 이제 먹어볼게요.
7: 행복해.
2: 이거지. 이것도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게 달달할 것 같아 나한테는. 먹어도 돼?
3: 응. 아 이게 칼 있었잖아.
7: 미친.
3: 이 칼 어딨어?
2: 이거 진짜
3: 와.
2: 와.
3: 이게 와 너무 맛있다. 딸기 장난 아니네.
2: 나 딸기 좋아.
3: 아 나 흘릴 것 같은데.
2: 흘렸네. 흘렸어.
3: 와우. 달달한 거 땡겼어.
2: 이제 당 떨어졌어. 당 떨어졌어.
3: 언니 근데 여기 딸기 대박이지?
2: 너무 맛있어.
3: 언니가 계속 그랬잖아. 딸기 먹어보고 싶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내가
2: 처음 먹어봐서 고마워.
3: 내가 그거까지 다 부탁했단 말이야.
2: 뭐?
3: 여기서 클래스 받을 수 있대.
2: 체험 클래스?
3: 체험 같은 거.
2: 어떤 클래스?
3: 체험 받아가지고 딸기로 뭐 잼도 만들고 뭐 그런 이런 약간 수제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내가 부탁을 드렸는데 맞아.
0: 맛있게 드셨어요?
3: 네 너무 맛있었어요.
0: 그 쿠킹 클래스 신청하셔서 이제 준비 됐는데
3: 다 됐어요?
0: 예 해드리고
3: 좋아요.
2: 좋아요.
3: 완전 좋아.
2: 준비 다 됐어요.
0: 네, 여기에서 잠깐 기다려 주시겠어요?
3: 네. 네. 알겠습니다.
0: 자, 이쪽 준비됐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7: 네. 됐나 봐요.
3: 우와, 뜨겁나?
7: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제 아내입니다.
3: 와,
5: 반갑습니다.
3: 먹어.
2: 너무 예쁜데요?
3: 얼굴도 그렇고 이름까지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진짜.
5: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언젠가는 도시를 떠나서 시골에 와서 살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는데
2: 원래는 여기 사람 아니세요?
5: 그렇죠. 도시남 도시녀였는데
3: 어쩐지
5: 이왕이면 시골에 왔을 때 책과 함께하면 좋겠다. 책방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매력에 빠져.
0: 나는 한옥을 좋아하고 나는 책방을 하고 싶고 그럼 한옥에서 책방을
3: 합치자.
2: 아 최고. 뭔가 꿈 같아. 제가 하고 싶은 것들.
3: 근데
2: 제가 옆집으로 이사 올게요.
3: 그럼 시끄러우실 텐데.
5: 괜찮아요.
0: 저는 이제 갈 테니까 즐거운 유리 시간 되세요.
3: 좋아요.
5: 딸기. 저희 마을은 딸기 마을이에요.
3: 우와.
5: 소문을 들으셨죠?
2: 네, 곳곳에도 있더라고요.
5: 그래서 원래는 정말 한 12월부터 6월까지는 정말 딸기를 실컷 먹을 수 있어요.
2: 그냥 있으니까?
5: 네, 바로 이제 농장에서 가져온 딸기를 실컷 먹을 수 있는데 우와. 아쉽게도 지금은 이제 냉동 딸기로 이제 한번 잼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3: 좋아요.
5: 조금 녹였어.
3: 네. 좋아요, 좋아요.
5: 저는 약간 식감 있는 걸 좋아해서 씹는 식감. 그래서 딸기를 이렇게 좀 반 정도씩 썰어서 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2: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5: 네, 우리 단계 딸기는 많이 빨갛지는 않은데
2: 그러니까.
5: 약간 핑크빛이 돌지만 되게 산뜻한 맛이 있어요. 잘하시네 아주.
3: 제가 또 손으로 하는 것들 좀 하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5: 썰은 딸기를 여기에 넣어요.
3: 네.
5: 살짝 딸기를 먼저 끓인 후에
2: 그다음에 설탕을
5: 그다음에 이제 설탕을 넣을게요. 근데 요즘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예전에는 이제 딸기가 800g이면 설탕도 800 그런 식으로
2: 절반?
5: 네 요즘에는 근데 저당 딸기
3: 오 좋아요 좋아요.
2: 저도 적게 넣어요 만들 때.
5: 그렇죠.
2: 제가 마지막으로 만들었을 때 완전 아예 그 끈적거릴 수 있게 원정 뭐 2시간이 3시간이 끌렸거든요.
5: 그랬구나.
2: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5: 예전에 그렇게 많이 졸이는 게 이제 유행이었으면 요즘은 좀 약간 그 식감 살려서 설탕도 적게 넣고.
3: 근데 이건 뭐예요?
5: 아, 요거는 레몬즙.
3: 레몬즙이요?
5: 요거는 왜냐하면 레몬즙이 들어가면 그 단맛도 좀 올려주고 그다음에 그 잘 응고되게 도와줘. 그런 역할을
2: 있어야죠.
5: 향기 나요?
3: 딸기 냄새 대박이에요 지금.
5: 딸기 딸기. 자 그러면 요 정도 좀 녹인 다음에 설탕을 한번 넣어주실래요? 네 얘는 한 350g 정도 돼요. 실은 요즘에는 특히 저희 마을은 고추장 담글 때도 딸기
2: 딸기를 넣어요?
5: 딸기를 넣어요.
1: 고추장이에요?
5: 예, 그러니까 설탕 대신에.
1: 설탕
5: 대신에. 우와, 설탕을 조금만
1: 조금 넣고
5: 고추장에 넣으면은 딸기 그 고추장이 색깔도 예쁘고.
1: 아, 그러겠다.
5: 네, 저도 한번 담아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1: 우와.
2: 맛있겠다. 네. 어, 그렇죠.
1: 괜찮아요?
5: 왜?
1: 벌레요.
2: 벌레.
1: 오, 갔어요, 벌레 있었어?
5: 아, 괜찮아요.
2: 근데 무서워해서 그래. 어, 그 야스민이 뭐 벌레
3: 저 벌레 진짜 무서워해요. 아, 저도 완전 도시걸이에요.
5: 아, 도시냐.
3: 와, 사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우와.
2: 멋있다.
5: 모기뿔. 쑥 알아요?
2: 어, 네.
5: 그걸 베다가 하루 정도 말려서 이렇게 밤에 모기 있고 그럴 때 모기뿔 피운 향기도 좋고 모기들은 저걸 싫어하는데 우리는 나쁠 게 없죠.
2: 어, 그러네. 네. 우리가 요리하고 있는데 남편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쑥을 태우고 있네요.
3: 진짜.
2: 너무
3: 근데 두 분 너무 네. 그 사랑이 넘치시는 것 같은데 비결이 뭐예요?
5: 비결은 귀촌에서. 왜냐하면 이게 귀촌을 하면 정말 좋은 친구가 필요한데 그게 남편이에요.
2: 그렇죠. 네. 그럼 같이 뭐 모든 걸.

0: 하게 되니까 저도
1: 근데 이건 이렇게. 제 말이 아니라 여기 귀천하신 분들 다 공통적으로 아~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진대요. 어~
0: 산청의 비법 아닐까요, 산청?
1: 맞아요. 산청이 살아보니까 아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밖에 없구나.
0: 왜냐면 어떻게
2: 부지런해야 돼. 우리.
0: 그럼 전해와야 되네.
1: 이거를 이렇게 해서 내일 아침에 직접 만든 잼으로 빵에 발라먹으면 어떨 것 같아요?
3: 저는 빵보다 요거트를 진짜 많이 먹거든요.
1: 아, 그렇구나. 네,
3: 그래서 딱 이 정도면 좋을 것 같긴 해요.
1: 먹어요, 그렇게.
3: 좋아요, 좋아요.
0: 좋아.
3: 네, 맛있겠다.
1: 맛있을 것 같아요.
2: 와, 감사합니다.
0: 시키는 네. 공간을 줘야 될 것 같아서. 네,
1: 맞아요.
3: 와.
2: 내가 만든 딸기.
3: 뿌듯하네요, 진짜 이게.
0: 귀여워, 짠.
3: 너무 너무 예쁜데요?
2: 감사합니다, 사장님.
4: 제 숙소 가서 쉴게요. 내일 아침 봬요.
1: 좋아요.
2: 좋아요. 감사합니다.
4: 꿀잠 자야죠.
2: 딸기 참 잘게요.
4: 네. 딸기 잼 갈게요.
3: 딸기 참 자야지.

0: 이거 그림인데 진짜로? 이럴 수가 있다고?
1: 잠깐 감상 좀 해볼게요.
2: 아침에 야스민. 와.
0: 대박이다 진짜.
2: 너무 잘했어요.
3: 아침에 알람 딱 울렸을 때 그때 일어났어요.
2: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깨고.
0: 완전이요.
2: 네. 이게 침대인지 구름인지는 잘 모를 우와. 정도 너무 맛있었어요. 아, 이거 보니까 맛있었어요라고 남았네. 정신이 없다.
0: 감사합니다. 네. 와.
4: 예, 낯익지 않아요?
2: 어, 우리가 어제.
3: 응. 맞아. 어제 만든 제.
0: 우리 거예요. 어제가 만든 거.
4: 와. 만든 건데 이렇게 이제 예쁘게 나왔죠? 요거는 샐러드.
2: 여름 샐러드.
4: 여기는 이제 그 블루베리랑 요 복분자도 다 농사 지으신 분들이 주신 거예요.
0: 와, 진짜.
4: 계란은 특별한데 우리 산청에서 1호로 네. 유정란 그 하신 분이.
0: 어? 그래요?
4: 키우신 그 계란.
0: 네. 네. 이것도 맛있게
2: 사랑합니다.
5: 네. 네.
0: 이것도 맛있게
2: 사랑합니다.
0: 네. 사랑합니다.
3: 진짜.
2: 감사합니다. 네.
6: 잘 먹겠습니다.
0: 네. 좋아. 야, 이건 진짜 그림인데?
2: 그치. 어제 만든 잼 먼저부터 먼저 먹어보시겠다.
3: 부드러워 보인다.
0: 사장님 센스 소금 살짝 뿌려주셨네.
3: 우리 잼 열심히 만들 필요가 있었네. 맛있죠?
0: 먹기가 아까워.
1: 자, 샐러드를 먹어볼게요.
3: 블루베리랑 리코타 치즈가 잘 어울릴 것 같아.
1: 먹어볼게. 언니, 샐러드 대박이야.
3: 오, 오렌지 맛이
1: 유자네.
3: 상관없나? 아, 유자.
1: 너무 맛있네.
3: 잠깐만, 나도 먹어야지. 아침에 상큼한 샐러드 좋은 아이디어네.
0: 아, 이런 아침밥 진짜 좋으면. 서울에서 나 진짜 아침밥 진짜 안 챙겨 먹거든? 대박이다. 진짜. 와우.
3: 여기서 재배된
2: 산딸기랑
3: 블루베리.
0: 너무 맛있다. 솔직히 난 한옥 많이 가잖아. 이런 브런치? 아침 식사? 이렇게 나오는 한옥 집이 나는 처음인 것 같아.
2: 아, 그거 인정.
0: 예상도 못했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2: 나 다음 플랜은 내가 짰어.
0: 뭔데?
3: 여기 동네 권씨라는 사장님 계신데 거기 되게 오래된 집이 있거든. 거기를 우리가 들어가게 해준대.
2: 진짜?
3: 아, 내가 급하게 섭외했는데 완벽.
2: 좋다.
3: 응.
2: 오케이.
3: 다 먹었어?
2: 좋아. 갈까?
3: 응.
2: 가자. 재밌겠다.
6: 먹었습니다.
2: 잘 먹었습니다.
6: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저희는 고생해 계시고 네. 내일 아침에 또 만나요.
6: 네, 와. 좋아요.
2: 감사합니다.
3: 빨리까지 재밌을 것 같아요.
6: 네. 네.
0: Wow. 길 봐봐. 나 이렇게 그 기와랑 돌 이렇게 한 번에 나와 있는 게 너무 예뻐.
3: 이게 돌 따면 또 아까보다 더 높잖아. 진짜네 이게.
0: 집도 다
3: 보여. 이거 같아. 요 집 같아.
2: 아, 요거야?
3: 예, 보면 이게 오래됐잖아, 완전. 어, 이 집 같아.
0: 어, 여기 문이 있네. 뭐야?
3: 어, 꽃!
0: 완전 옛날 집이네. 이거 우리 숙소랑 완전 느낌이 다르잖아. 이거 누가 봐도 옛날 집이다.
3: 이게 야. 집이야? 궁이지?
0: 우와.
3: 이렇게 넓은 거 처음 봐.
0: 약간 경복궁 느낌인데, 진짜?
3: 이게 궁 같아.
0: 약간 민속촌 느낌이네. 아니, 여기 돌 보기만 해도 이게 완전 옛날 거네. 돌 봐봐, 밖에 있는 거. 우리 숙소 앞에 있는 돌이랑 좀 다르네.
3: 그거는 그렇지.
0: 와, 집 진짜 대박이다. 근데 계시나?
3: 인가?
0: 들어가 봐야겠다.
2: 아, 저기 혹시 계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3: 여기 주인이세요? 권씨세요?
2: 아, 쉬고 계시는데.
3: 여기서 권씨는 아니세요? 근데 권씨가 아니신데 어떻게 여기서 사시게 된 거예요?
0: 우와, 여기 사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5: 나는 여기 산 지가 30년인데.
0: 30년이요? 그러면 여기 거의 뭐 집주인 수준이시네요.
5: 집주인 뭐 다 죽고 없는데 뭐 눈만 맞더라 뭐 내가 살면 내 집이지 뭐.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여행 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너무 딱 옛날 느낌이 나가지고 신기해서 집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5: 옛날 고가고
0: 건시고가 네. 네네.
5: 주인이 성이 근가라 건시고가
0: 아 권시
5: 건시고가
3: 근데 여기는 근데 건물이 굉장히 많은데 몇 개인지 몇 개예요?
5: 때깔이가 세워서 여덟 때깔이라
0: 어머 여덟 개요?
5: 지붕이 여덟 때깔이라
0: 근데 그걸 혼자서 다 쓰고 계시는 거예요?
5: 내 혼자 썼는데 내 간이 크지?
0: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서 합숙해도 될까요?
5: 간이 크여서 살아 이 집이 터가 굉장히 좋아
0: 아 뭐가 좋다고요?
3: 터가 반박
5: 터가 좋은 게네 주인이 옛날에 여수 천수꾼 만수꾼 때였던 부재라 아.
3: 여기 고양이 키우세요? 아까
0: 고양이 아 아까 보이던데 맞아요.
5: 우리 개도 저 아파갖고 저 물이 저 밭에 한 들어앉아 봐.
3: 누 거기 개요?
0: 어떤 거요?
3: 고양이?
5: 거기서 개.
0: 개요? 왈왈 개요? 진짜요?
3: 아 고양이 말고 개 아, 키우시는 거예요?
5: 내 나서 괜찮아. 저 앞수가 보소.
3: 강아지 어떤 강아지?
0: 개가 어머 아이고야 야 너무 귀엽잖아.
3: 이름이도 개요? 저 방에?
5: 깡순이.
0: 깡순이? 깡순이. 깡순아 일로 와봐.
3: 한국에서 일로 강아지를 깡순아. 밖에서 두지 않아요?
0: 어. 답답했지, 깡순아. 아니 근데 어머니 저 궁금한 게 이렇게 오, 아이고. 저 이게 깡순이가 이렇게 따로 사랑방에서 살고 있다는 게.
5: 젖어 있는데 몸이 안 좋다고 내가 깨끗하라고 그래. 이런데 막 벌기가 생겨갖고 막 치료받았어.
0: 진짜 세상에서 제일 사랑받는 강아지인 것 같은데요?
3: 사람 좋아해요. 이런 강아지 사람 좋아하는 종류인데.
0: 어우 너무 귀엽다.
3: 덥죠? 우리 다 더워요. 저희가 그러면 조금 둘러봐도 될까요? 저희 곳곳에?
5: 근데 저희도 옛날 모형하는 데도 가보고 막 소민 데도 가보고.
3: 아 모형도 있어요?
0: 와.
3: 아 애기가 산책이네.
0: 깡순이랑 같이. 어 아, 좋다. 깡순아 안내 잘 해줘.
5: 이건 옛날에 부재집에서 나락된 고방이고.
0: 오 진짜요?
5: 나락된 고장이고.
0: 우와.
5: 이어서 불뚝 이어 모욕한 데라. 옛날 모욕한 데.
3: 아 모욕했어요?
5: 모욕 아니라. 이어
3: 불. 모욕하는데. 여기서 따뜻하게 하고.
5: 저 온물이 있고.
0: 우와.
3: 아 어머 거기서 찾으러 가고.
5: 서갖고.
3: 여기 우물이 있네. 봐봐. 여기.
0: 우와.
3: 여기 물이 있어.
0: 나 이거 살면서 처음 봤어.

0: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경 시켜주셔서 감사하고
1: 할머니 너무 오래 사세요. 행복하게 진짜
0: 행복하게 사세요.
2: 다음에 또
0: 그럴게요. 심심하실 때마다 네. 저희가 바로
2: 다음에 올 때는
0: 달려올게요.
2: 사타죠.
0: 당연하죠. 너무 예쁘세요.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외국인들이 이 한글에 두 가지 흥미로 합니다. 하나 역사적 명당. 만든 임금이 이름이 지정당 명확하고 왜 만들었는가 또 책으로 남아 있고 이러면 되게 신기해요. 그다음에 신기한 것은 바로 그 글꼴이 이 반듯반듯하면서도 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쉽게 배운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그 되게 매력을 느끼는 거죠. 2026년 정말 돌아서는 되게 감격스러운 해인데 왜냐면 한글이 반포된 지 580주년이죠. 그리고 한글날이 제정된 지 100주년입니다. 이렇게 진짜 뜻깊은 해가 겹친 해라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저는 한글 학자이자 한글 운동가인 김슬옹입니다.

아버님이 한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회초리 맞아가면서 초등학교 때 천자문을 배웠습니다. 한자를 배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한자와 한글을 이제 비교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제가 신문을 봤는데 1977년 무렵에 그 아기를 영화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자가 그 아기 영자입니다. 그게 되게 복잡해요. 그때 신문이 진짜 조사와 은느니가 하고 순 우리말만 한글이고 거의 다 한자였어요. 대중적인 정보를 주고받는 신문에서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글학자가 또 한글 운동가가 되어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이 훌륭한 문자를 500년 넘게 무시하고 깔보고 이름자 취급한다는 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 한글이 주는 무한한 매력이죠. 정말 쉽고 과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멋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한글이? 원래 제 이름이 한자식 이름이죠. 그 중용의 용자랑 성리학의 성자인데 용성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공무원이 된 학교니까 공문서를 쓰는데 이 김용성 이거를 한자와 한글로 적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한자로 적는 걸 거부했습니다. 이건 내 이름이 아니다. 내 이름은 한국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니까 순 우리말 이름 짓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죠. 그래서 슬기롭고 옹골찬 옹달쌤이 되자라고 해서 우리말과 그래. 그래서 이제 슬옹이라는 이름을 제 스스로 짓게 됐습니다. 한글은 1443년 12월 달에 세종대왕이 한국 나이 만 7살 때 처음으로 공표한 거예요. 이게 세종실록에 창제를 공표했던 그 당시 1443년 음력 12월 30일자 실록에 보면 훈민정음이라는 그 명

명칭을 당연히 세종대왕이 만든 분께서 붙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건 창제자만이 붙일 수 있는 거죠. 이 훈민정음 해례부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세 문자, 훈민정음 설례도이자 해설서이자 학습서예요. 이 문자를 어떻게 쓰면 좋은지, 거기다가 이 모든 백성들이 쉽게 이걸 배울 수 있도록 또 용자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1977년에 세계 기록사로 등재된 까닭은 저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봅니다. 하나는 진정성이죠. 이 책의 진정성. 저는 이 해례본의 많은 내용들이 가슴에 와닿았지만 저 가장 감동적인 말은 뭐냐면 세종 서문에 내가 이것을 가엽게 여겨라는 말입니다. 이것이라는 것은 글 모르는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한다. 이거를 가엽게 여겼다는 한자 민연이라고 하는데 가엽게 여겼다는 말이 나와요. 저는 이 낱말만 볼 때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15세기에 진짜 그 시대에 한자 모르는 백성들을 가엽게 여길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가엽게 여겼어도 임금이 가엽단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말을 했고 문제를 해결했고 그걸 기록에 남겼어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 훈민정음을 창제할 공표한 뒤에 세종대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10여 명의 서리들, 대민 업무를 맡은 그 공무원,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들이죠. 그분들한테 막 가르쳤어요. 왜냐면 대민 업무를 통해서 빨리 보급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세종대왕이 한글이 주류 문자가 된 걸 꿈꿨지만 이 한글이 이 주류 문자가 되어온 역사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최만리 선생을 비롯해서 한 7명의 그 당시 양반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대부들이 막 반대한 겁니다. 대단히 이 문자 훌륭하지만 이거 반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안 되겠다. 이 양반 사대부들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이 문자가 살아남을 수도 없고 백성들의 문자가 되긴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년 9개월이 걸린 겁니다. 2년 9개월 동안 뭘 하셨습니까? 바로 양반들을 설득하고 또 진짜 그 천년이 가는 문자를 만들기 위한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2년 9개월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446년 음력 9월 상순 지금의 한글날에 책을 통해서 반포하게 된 겁니다. 세종대왕께서는 훈민정음 반포한 뒤에 그야말로 그 문자를 만들고 반포한 사람으로서의 정도를 걷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포하고 나서 한 달쯤 뒤인가요? 이 공문서에 써요. 실제 본인이. 그 다음 11월 달에 업문청을 만듭니다. 이 공식 기구를 만들어 빨리 보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2월 달에는 과거시험에도 도입해요. 왜냐면 공무원시험에 도입을 해야 이 빨리 이게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이런 진짜 문자를 반포한 데서 그치지 않고 이 문자가 진짜 그 백성들 문자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진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인 거예요.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펴내고 나서 1447년 무렵에 이 월인청강지곡이라는 책을 펴내요. 그래서 월인청강지곡은 그 천계강에 떠오른 달의 노래죠. 그래서 마치 달빛이 천계강에 떠오르듯이 이 훈민정음이 모든 백성의 문자가 떠오르도록 그런 염원을 담은 게 월인청강지곡이죠. 곧바로 사용되지 않았냐 이거를 좀 그 시간의 범위까지 모아하긴 한데 최대한 그래도 빨리 보급됐다는 증거가 하나 실록에 실려있어요. 그게 1449년 세종 실록입니다. 하연이라는 대감, 지금은 장관급이신데 그 하연 대감이 이분을 비난하는 한글 벽서가 그 하연 대감 담벼락에 붙는 겁니다. 하정승아 또 공사를 망령되이 하지 마라. 그런 한글 벽서가 붙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만에 그 일반 민중의 한글 벽서가 붙었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보급이 됐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최소한 3년 전에 어느 정도 보급이 됐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는 주로 업무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할 때만 훈민정음이라 불렀고요. 주시경과 그 제자들이 한 나라의 글을 줄여서 오직 하나의 큰 글, 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한글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명칭을 만든 겁니다. 1919년에

0: 조선을 연구해서 조직이 돼요. 우리말과 그를 지켜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 그래야 독립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일제강점기 때 말글을 빼앗기고 이런 진짜 엄청난 세월 속에서 한글을 가꾸고 지켜온 이 역사가 대단히 감동스럽고 인도네시아 부톤섬 찌아찌아족 한글 훈민정 보급한 게 2009년 무렵부터거든요. 그때 왜 시도했냐면은 그 찌아찌아족의 그다지 쓰는 말을 그 인도네시아 공용 문자 로마자로 이게 표기 안 되는 게 많았다고 합니다. 저 원래 적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던 타에 이제 훈민정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쪽에 아비딘이라든가 그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서울대학교 와서 우리 한글을 배우고 그래서 이제 한글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 거고요. 찌아찌아 정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있어요.
1: The King Sejong Literacy Prize.
0: Mm. 아, 진짜 세종대학교에서 진짜 지금 환생하신다면 진짜 아, 내가 만든 문자가 이렇게 널리 쓰이고 있다니 그것도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로 쓰이고 있다니 아, 참으로 감동스럽구나. 뭐 이런 말씀을 반드시 하실 것 같고요. 저는 한글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진짜 그 자기 생각 느낌을 마음껏 적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언어가 6천 개, 7천 개라고 그래요. 하루에 하나씩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사라져가는 말들 왜 사라집니까? 그 적을 수 있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훈민정음을 바로 그런 사라져가는 말을 적는 문자, 바로 찌아찌아 말을 적는 문자로 활용하듯이 이런 사업을 제가 전 세계적 운동을 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벌이고자 합니다.

0: A variety of eye makeup trends and looks have gained popularity in the cosmetic industry. And coloured contact lenses have emerged as a significant element for popular makeup looks. We explore Medios, which has developed premium coloured contact lenses that can correct vision and improve beauty at the same time. Medios is located in Yusongo District, Daejeon. Korea is a major hub in the global contact lens industry, accounting for more than half of global beauty contact lens manufacturing. And Medios has developed various items that can fulfill the beauty standards in different countries.
1: Medios는 컬러 렌즈의 종주국인 한국에서 시작해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미용 렌즈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각 나라별로 선호하는 눈의 크기, 색감, 디자인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시장에 맞는 아름다움을 연구하고 반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착용감과 안전성까지 고려해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듭니다. 메디오스의 칼라렌즈가 K-뷰티의 한 축으로 세계의 여성들이 아름다움과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thousands of colored contact lenses with varied designs. Different countries have diversified design and color preferences. By promoting celebrity collaborations and releasing colored contact lenses with a lot of different designs, the firm has coped with the rapid changes that are taking place in the global market.
2: 저희 메디오스는 국가별 특성에 맞춤형 칼라 렌즈를 주력 제품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중국에서 청광 차단 칼라 렌즈 허가를 진행할 만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요. 일본 시장에서도 한국 업체 중 가장 많은 온 오프라인 판매망을 구축해 글로벌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다초점 설계와 눈물 흐름 개선, 빛 산란 방지와 같은 기능성 렌즈는 물론 착용감과 색감을 동시에 개선한 실리콘 칼라 렌즈 등 차세대 제품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0: Medios has implemented an AI, AOI, or automated optical inspection device after automating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Also, it has applied automation machines to the lens washing stage, which used to be done manually. The residual substances can be removed completely, and the lenses go through the drying process.
3: Medios는 품질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국제 규격에 맞는 품질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칼라 렌즈 업계 최초로 CMDR 인증과 ISO 13485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제조부터 검사, 물류 포장까지 전 공정에 걸친 표준화와 자동화를 통해 휴먼 에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비전 검사 기기를 도입해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미세한 이물질과 결함까지 정밀하게 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과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여가고 있습니다.
0: By collaborating with a smart factory support team of Samsung Electronics, the firm has built a more systematic production solution. Also, the company introduced an AI, AOI device this year, and it is planning to put more emphasis on improving the automation process.
4: 기존 AI 검사기를 저희들이 채택하면서 작업자들이 깨짐이나 뜯김 같은 불량 유출이 일부 있었는데 완전히 그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5: AI를 도입해서 품질적인 문제를 이제 개선한 건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품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메디오스는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예. 그 데이터를 이제 통계적인 방법으로 잘 처리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품질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Different manufacturing stages, including injection molding, printing, assembling, and shaping, have been transformed into automated process. As a result, the entire process can be connected more tightly, and unnecessary production stages can be minimized. Thanks to the integrated production process, a more stable manufacturing environment has been built.
4: 기존 대비 2배 수준인 월 1,200만 개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5: 생산 능력 확대와 동시에 품질 유출과 발생했지만 삼성의 제조 노하우와 고급 통계 기법을 활용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한 삼성 스마트 공장 프로그램을 통해 AI 기반 자동 규정 검사기와 사출기 자동 분리기 등 설비 개선을 진행했으며 이후에도 설비 효율화를 위한 기술 지원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제조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제조업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0: The premium products of the company have been delivered to different stores in all parts of the country. And visitors can have a wider range of choices based on their own standards. The company has paid attention to the feedbacks from consumers as part of an effort to improve the current items.
6: 제가 평소에 착용하는 제품들이 거의 자연스러운 제품들이 많은데 그런 컬러의 바리에이션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주로 착용을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착용했을 때 다른 것보다 착용감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이쪽에서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 요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메디우스 유스가 조금 많이 핫하죠. 반응도 굉장히 좋고 처음 이제 내방하시는 고객님들한테도 제일 먼저 좀 권해드리는 게 메디우스 제품이긴 하거든요. 재질도 좋고 꼈을 때 이질감도 별로 느끼고 뭐 그러지도 않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뭐 제일 먼저 추천해 주는 이유입니다.
0: Medios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market by providing a more comfortable fit and improving the product quality. The company has given a boost to the rise of K-beauty and it has strived hard to launch its own brand.
1: 메디오스는 글로벌 칼라렌즈 시장에서 차별화된 기준을 만드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국가별 맞춤형 제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제품 공급을 넘어 브랜드 가치를 함께 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많은 국가에서 메디오스를 하나의 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별로 고객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파트너십을 통하여 한국 최고, 나아가 세계 최고의 칼라렌즈 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0: Medios has put top priority on enhancing natural beauty. And it is expected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beauty industry.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2: Buongiorno, 여러분. 바비입니다.
3: 저는 트리플 S 김채연입니다.
2: 저는 팬입니다. 트리플 S 네. Girls Don't Die 들었을 네. 때부터 오, 저는 진짜 트리플 S에 빠졌어요.
3: 네. 저희 노래도 아시고.
2: 저는 진짜 팬입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혹시 몇 년생이?
3: 저 2004년생, 23살입니다. 한국 나이로.
2: 똑같은 띠예요. 우리 짠나비.
3: 원숭이 띠. 어, 짠나비.
2: 네. 오. 둘 다 멍키.
3: 멍키.
2: 네. 네. 자, 그럼 네. 오늘 우리 왜 여기 처음 만나는 거예요?
3: 오늘 넘버원 K-POP을 하러 왔는데 외국인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한국 음식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2: 요즘에 진짜 전 세계 제일 핫한 푸드 트렌드? 이거보다 더 한식일 수 없어요. 완벽해요.
3: 이거 유행이라고 들었어요.
4: 와!
3: 오, 이거 진짜 많이 들었어요.
2: 바삭바삭 하네.
3: Who make this?
2: 전 세계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런 경 무조건 강추.
3: 강추. 근데 저희가 오늘 맞춰야 할 숫자가 있대요.
2: 맞춰야 되는
3: 뭘 맞춰야
2: 숫자?
3: 되죠? 뭐, 무슨 숫자죠?
2: 무슨 숫자야? 1,300만? 한국 라면 엄청나게 하대요. 네. 아마 라면 판매량?
3: 아니면 약간 뭐 맛집 리뷰 수? 방문자 수?
2: 참 모르겠어요. 어,

0: PD님,
1: 자, 뭐예요?
0: 공개, 공개.
1: 여기요? 아, 어댑터?
0: 따단, 물음표. 따단, 물음표. 따단. 아마?
1: 에? 편의점? 신용카드? 카드? 편의점 배경 아니에요?
2: 고객들의 편의점 신용카드 결제 건수.
1: 1,300만이에요, 그게?
0: 헐, 아, 진짜로?

0: 너무너무 아. 특별해요. 그 K편의점. 왜냐면 안에 요리할 수 있어요.
1: 그쵸, 그 전자레인지 쪽 물도 정수기도 있고.
0: 맞아요.
1: 한국 편의점이 이제 핫한 이유가 직접 만들어 먹는 그 꿀조합이 있어서잖아요.
0: 꿀, 하니, 조합, 베이링. 꿀 스윗한 만큼 이거 좋은 베이링 맞죠?
1: 맞아요. 이거, 개꿀.
0: 네, 개꿀 맞아요. 그런 거. 쌀떡궁합도 있어요.
1: 오, 맞아요. 쌀떡궁합 맞아요. 네,
0: 쌀떡궁합도 있어요.
1: 저희도 안 먹어볼 수가 없겠죠?
0: 오!
1: 이거 아세요?
0: 이거 SNS에 이거 본 적이 있어요. 바나나랑 커피 사실 진짜 전 세계에 유명한 조합이에요.
1: 아, 이미 유명한 네. 조합이구나.
0: 어, 이런 조합의 이름도 있어요. 바노피.
1: 바노피.
0: 바노피 아시죠?
1: 귀엽다. 바노피. 그래서 첫 번째가 뚱바 라떼. 바노피.
0: 뚱.
1: 우유. 이게. 뚱바라고 불러요. 뚱뚱해서 이 바나나 우유를 그냥 대부분 뚱바, 뚱바 라떼.
0: 아 근데 여기 일반 커피 네.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헤이즐넛
1: 좀 더 단 커피인가 보다.
0: 그 바나나랑 헤이즐넛도 너무 너무 좋은 조합이에요. 조합. 이거 셰프님들이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1: 네. 인정받은 조합.
0: 이것도 해외에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1: 아.
0: 네. 진짜 K편의점 특징이에요. 이렇게. 이미
1: 얼음컵을 파는 게 저도 너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스파게티의 스파볶기.
0: 근데 이거 스파게티 아니죠.
1: 너무 전문적이죠, 맞아요.
0: 헤 재현님, 저는 이탈리아 사람 있잖아요.
1: 스파게티 맛 라면.
0: 오케이.
1: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아마 섞어서 먹는 건가 봐요. 이거 보면 토핑이 그냥 떡만 있는 게 아니라 어묵, 소세지도 있어서 이거는 배부르겠다, 먹으면.
0: 진짜 소세지 향이 많이 나요. 와, 맛있겠다. 제가 다 섞여줄 거예요.
1: 처음 만들어봐. 첫 번째는 좀 단 버전.
0: 특히 이런.
1: 오케이, 커피 이 정도. 섞이는 게 예쁠 거예요.
0: 오, 와.
1: 단 버전이에요, 이거는.
0: 우주의 에펙트 네, 그런 거 있어요.
1: 뚱바라떼 완성. 너무 간편.
0: 저도 완성. 이렇게 예, 스파볶이 완성됩니다. 감사합니다.
1: 사회생활.
0: 감사합니다. 아, 야, 이렇게?
1: 이거 위생을 위해서 이게 빨대 손으로 꼽으면 입에 닿는 부분이니까.
0: 역시.
1: 셰프님은 헤이즐넛 커피가 더 좋으세요? 바나나의 그 단 게 좋으세요?
0: 원래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 에스프레소 원래 그런 진짜 쌉쌀하잖아요.
1: 에스프레소 노래 좋아해요.
0: 에스프레소 노래?
1: 사브리나 카펜터.
0: 네. 아, 저 들어본 적이 없어요.
1: 아니요, 이거 아, 들으시면 알아요. 디디다니 나나나는 세아가소. 아, 이 노래 들으면 아실 건데. 자막에 넣어주세요.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
0: 사브리나 카펜터, 안녕하세요. 우리 한국에서 팬 있습니다.
1: 헬로, 카펜터.
0: 자, 그러면 Salute, Chin Chin, Konbe.
1: Salute.
0: Salute.
1: 맛있다.
0: 근데 맛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음료보다는 디저트라고 생각해요.
1: 그러니까 디저트다. 라떼다.
0: 저 벌써 영감을 받았어요.
1: 네.
0: 커피 맛 나는 케이크 플러스 위에 바나나 아이스크림. 이렇게 진짜 식당에서 제공할 수 있는 네. 디저트인 것 같아요.
1: 맛있겠다, 이름만 들어도.

0: 좀 네. 스파 붓기도 한번.
1: 맞아요, 맞아요. 우리 조합, 조합 좀 주세요.
0: 감사합니다.
2: 아, 그럼요.
0: 스윗하시다.
1: 많이 많이 스윗합니다.
0: 어, 이렇게만 먼저 먹고. 오, 감사합니다.
1: 어우, 맛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식감 이렇게 입안에 느낄 수 있어요. 소시지, 그리고 어묵, 그리고 떡, 스파게티, 가짜 스파게티 예, 식감이에요. 그리고 떡, 그리고 매워요?
0: 조금, 너무 매워요.
1: 맵찔이에요?
0: 아니, 맵찔이라는... 어? 네, 맵찔이에요.
1: 아, 진짜?
0: 이때 마시면 되죠?
1: 어, 딱 맞아요.
0: 오, 리프레시.
1: 시원하다. 좋아해요, 많이 좋아해요. 우리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면 없어요.
0: 네, 첫 끼워가지고. 맛있네요. 맵긴 한. 맛있네요. 맵긴 한. 근데 좀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다.
1: 어, 이거 하나도 묻지 않죠. 어. 오, 이거 훨씬 더 매운 거였어요. 소시지 살짝 그런 훈제된 뒷맛이 있어서 바나나랑 좋다. 가격은 아마 만 원 아니에요.
0: 아 맞아, 이렇게도 만 원 아니죠.
1: 맞아요. 그렇죠? 이거 둘 다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해서 저렴해요. 재현이나 셰프 파브리 강추해요.
0: 감사합니다. 제 인생 최고의 스위트 셰프님이세요. 아.
1: 많이 많이 스윗합니다. 자, 재현님.
0: 네.
1: 저는 진짜 좋아하는 조합이 있어요. 편의점 좋아하는 조합이 있어요. 네. 혹시 맞춰볼 수 있을까요? 사실 삼합이에요.
0: 3가지.
1: 3가지.
0: 떡 헤이즈넛 아메리카노.
1: 커피 있어요.
0: 타르트? 크림빵?
1: 어? 크림빵.
0: 맞아요?
1: 크림빵. 오케이. 크림빵. 두 번째. 아, 이거 삼합의 두 번째 요소. 아. 오케이. 근데 세 번째 거 네. 이거 단 거 아니에요.
0: 진짜요?
1: 진짜요.
0: 매운 거예요?
1: 맵고 짜고.
0: 네. 어, 뭘까?
1: 단,
0: 네.
1: 단짠 단짠. 그러면 이제 파브리 시크 네, 만들어 볼게요.
0: 네.
1: 자.
0: 오.
1: 옵! 노! 아,
0: 잠깐만요.
1: 저는 서프라이즈 하고 싶어.
0: 본 것 같아요.
1: 왜?
0: 자, 저를 싫어하시나요?
1: 세 번째 삼합의 거. 누구? 짜잔!
0: 진짜 김치잖아.
1: 한식의 상징, 김치.
0: 와!
1: 왜 흥분이 되지 않아요? 왜요? 저
0: 김치 아메리카노. 어?
1: 믿어 주세요. 자, 이제 먹어 보죠.
0: 좋아요. 좋아요. 크림 진짜 많다.
1: 김치. 보지 마세요. 적당히.
0: 이게 흐린 눈하고 뭐 딸기 같아요.
1: 네, 딸기라고 생각하세요.
0: 네.
1: 이렇게 이탈리아 사람 입장에서 네. 라면 스파게티 아까 봤을 때 저는 똑같은
0: 그런 느낌이었어요.
1: 그런 느낌, 똑같은 스파게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렇지, 이제 이렇게 덮어서
0: 아, 안 보이게.
1: 네. 입안에 서프라이즈예요.
0: 벌칙 아니죠? 오, 감사합니다. 오. 멤버들. 먹으러 와. 먹어볼게요.
1: 네. 오케이. 우리 이렇게. 아, 이렇게. 자.

0: 아이스크림 지방감 있어요. 그리고 김치에 발효된 산미.
1: 네.
0: 그리고 커피 토스트한 쌉싸름 맛도 있어서 잘 어우러지지 않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1: 취향에 따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림빵은 우유. 편의점에 사실 맛별로 다 팔잖아요. 약간 멜론 우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랑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0: 바이바이. 아리베데치. 차오.

0: 저희 저번에 이제 K-pop 데모 헌터스 루미로 친구를
1: 너무 재밌었어,
0: 변신시켜줬잖아요.
1: 저번에. 오늘은 또 이화잖아요?
0: 또 어떤 분이 올지 약간 궁금하긴 한데.
2: 오늘 누가 오시려나? 안녕하세요.
1: 와, 진짜 잘생겼어. 잘생겼어.
3: 안녕하세요.
2: 제 이름은 제이콥입니다.
1: 제이콥!
2: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3: Nice to meet you.
2: 안녕하세요.
3: So, what brings you here?
2: 저 결혼했었어요.
3: You married?
2: 네, 맞아요.
0: How old are you?
2: 27입니다.
3: You married too early. No? Okay. Is she Korean?
2: 맞아요, 한국 사람이에요.
1: 어떻게 만났어요?
2: 소개팅이에요.
0: 소개팅?
2: 맞아요. 네, 맞아요. 한국에 소개팅이에요. 제 와이프 좋아하는 가수 있어요. 이거 BTS 지민이에요.
0: BTS 지민!
1: 오늘의 주제구나.

0: You have beautiful eyes.
1: 어, 너무 감사합니다.
2: Green and
1: 아, 네, 맞아요.
3: 어, 제 눈, 눈색 every season different.
4: 오!
3: 네, 제 엄마 이거 똑같아 있어요.
0: 진짜?
4: So now 네. it's a spring.
3: Yeah, so
4: it's like green.
3: Yeah. And in the winter it's like blue blue.
4: No way.
3: Yeah.
1: 대박.
3: 아빠는 머리 저 지금 조금 브라운 하고 진저예요. 네. 겨울에 브라운 브라운. 진저 없어요. 네.
2: 인간이 맞으신 건가요?
3: 저는 카멜레온.
2: 카멜레온 인간이 아닌데.
0: 자, 먼저 건성이신 것 같아요.
2: 그래서 수분을 주기 위해서 좀 얼굴에 이제 좀 촉촉하게 해놓으면은 조금 더 화장이 잘 먹기 때문에
4: 약간 화잘먹 피부?
2: 그쵸.
4: 오.
3: 시원해요.
4: 시원해요. 그럼 좋아하는 K-POP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3: 어, 있어요. 블랙핑 좋아요.
4: 블랙핑!
3: 어, 너무 좋아요.
4: 뚜뚜뚜.
3: 제이 love is on me, love is on me.
4: 에이! Love is on me, love is on me.
3: 엄청 좋아요.
4: I love Lisa.
3: 오, 저도요. 그리고 제 와이프예요.
4: 둘 다 좋아요.
3: 와이프 더.
4: 그래? The wife like this.
3: 맞아요.
4: Lisa
3: like. 죄송합니다.
4: 그럼 이거 다 준비되고 영통 영상통화 와이프한테.
3: 어, 네, 이건 너무 정말 그리고... 서프라이즈 해볼 거예요. 예,
4: 근데... 저희 이따 영상통화하면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3: 제 와이프 눈에. 네.
4: 하트
3: 있을 하트. 거예요. 집에 갈 거예요. 그리고 네. 콘서트 하고.
4: 콘서트.
2: 아, 네, 콘서트. 네.
3: Maybe 조금 노래 할 거예요. 대한민국 너무 좋아요.
2: 한국 뭐가 제일 좋아요?
3: 한식.
4: 한식.
3: 한식 좋아요.
2: 한식 어떤 한식?
3: 김치전.
2: 김치전.
3: 김치전.

0: 약간 메이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지민 메이크업의 특징.
1: 오늘 어떤 톤으로 약간 쓰실 예정이에요?
0: 오늘은 약간 브라운 톤인데 이런 느낌? 이거는 이제 그림자를 만드는 컬러입니다.
1: 눈 앞쪽에다 먼저 어두운 컬러를 그쵸. 넣어주는 거예요?
0: 전체적으로.
1: 아 코까지 같이 연결되게.
0: 쉐딩. 조금씩 더 좁은 범위를.
1: 아 눈 밑에다가.
0: 이제 눈 밑에 스모키한 느낌을 만들어갈 거예요. 블렌딩을 조금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민 메이크업을 보니까 이런 데도 좀 자연스럽게 끊어지지 않도록.
1: 그럼 약간 블렌딩 할 때 팁도 있나요?
0: 사실 브러쉬를 또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요. 브러쉬가 너무 딱딱하면 블렌딩이 잘 안 되죠, 아무래도. 좀 훌렁한 브러쉬, 플러피한 브러쉬가 좋죠. 애교살 만들어 볼까?
1: 누나 애교살?
2: 애교살.
1: 애교살.
3: 애교살. Oh, this thing. 이건 내추럴이에요? 아니면 메이크업이에요?
1: 이 메이크업인데 원래도 약간 이게
3: 오케이 알겠습니다.
1: 이건 애교살.
3: 오케이.
1: 한국에서만 약간 애교살 메이크업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서.
0: 근데 애교살이 진짜 서양인들 잘 없는 것 같아.
1: 그죠?
0: 근데 애교살이 살짝 있어. 제일 그 웃을 때 웃어봐. 네.
1: 어, 있어 여기 있어.
0: 여기 있어. 찾았어. 이제 여기다가 그림자를 만들어줄 거예요.
1: 이거는 뭐예요? 펜슬인가요?
0: 네, 펜슬. 살짝 그림자 펜슬인데 이 사이를 좀 밝혀줄 거예요. 그러면 애교살의 입체감이 생기는 효과가 나죠? 이 애교살에서 지민 특유의 느낌이 좀 확 나는 것 같아요.
1: 그럼 지금 눈 화장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약간 스모키랑 이 애교살.
0: 애교살 만들기.
1: 이 키포인트다. 오, 애교살. 오, 진짜 완전 애교살 됐어요.
0: 살짝 펄이 들어간 회색이에요. 오.
1: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 Swim이에요?
3: 어, 네.
1: Swim.
3: 그리고 BTS 노래 Smooth Like Butter.
1: 아, 너무 좋아요.
3: 아,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저 한국에 나왔어. 네. 처음 나왔어. 그리고 이 노래 맨날 들었어요. 들었었어요. 너무 좋아요.
0: 갑자기 아이디어 하나 떠올랐어. 서양인 눈을 동양인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궁금하죠?
1: 네.
3: 저도요.
0: 네, 눈 감아주세요.
1: 지금 컨실러를 눈에 다시 바르는 건가요? 네.
0: 동양인 외꺼풀 같은 느낌으로 살짝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기를 밝혀서.
1: 그럼 전체적으로 바르는 건 아니고 위에만 살짝?
0: 떴을 때 보이는 데만 하얗게 하려고요.
1: 지금 약간 이런 이 정도까지 왔거든요.
3: 오, 누구예요? 아, 저 아니에요.
1: 와. 마음에 드시죠?
3: 아, 너무 신기해요.
1: 완전 마법사.
0: 그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터를 조금 해보도록 할까요?
1: 뭔가 딱 아이돌이니까 조명 딱 받았을 때 하이라이터 팍 해야 될 것 같아. Smooth like butter.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0: 얼굴 뼈 윤곽이 좀 드러나는 부분에다가
1: 애교살에도 한 번 더 하이라이터를 넣어주는 거군요.
0: 강력하게.
1: 그 펜슬을 그렸는데도 그 위에다가 한 번 더.
0: 펜슬이 그리고 그 위에 하면은 더 이게 잘 붙어요. 끈적하니까 펜슬이.
1: 코끝에도 톡톡.
0: 은은하게 블러쉬 정도? 브라운이랑 오렌지의 중간? 지민님이 또 입술이 되게 좀 두껍잖아요?
1: 오, 네네네. 지민님 입술에 약간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0: 제이콥님은 좀 입술상이 넓고 지민님은 좀 좁은 것 같아요. 지금 좁히고 있어요.
1: 어떻게 좁히나요?
0: 안으로 더 이제 그리는 거죠?
1: 안으로.
0: 어, 안으로. 여기 안쪽으로 조금 더 색깔을 채워서.
1: 너무 신기하다.
0: 끝은 좀 뾰족하고 네. 중앙부가 조금 기니까 입술 면적을 조금 중앙부를 넓게 늘려볼게요.
1: 입술 산에 뭘 한 거예요?
0: 하이라이트.
1: 하이라이트?
0: 입술 산에 하이라이트가 돼 있어.
1: 오!
0: 그죠?
1: 이 디테일을 못 봤어요. 코는 봤는데 입술을 못 봤다. 완전 디테일까지.
0: 글로스는 제이콥의 원래 입술색이랑 거의 비슷하게 약간 투명 글로스랑 살짝 이런 톤이랑 섞어서 만들었어요.
1: 완전 내추럴하네요. 제 입술에 되게 많은 디테일을 넣고 계시거든요.
0: 커버 메이크업이라니까 그 사람이랑 좀 닮아야 되는 거니까.
1: 그쵸. 완전 비슷해지고 있어요.
0: 짝 라인 정리를.
1: 근데 면봉이 되게 긴 면봉이
0: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오 이거 좋아요. 이거 보건소 면봉인데.
1: 보건소 면봉.
0: 나중에 속눈썹 그 고데기 오. 하는 걸로도 너무.

0: 같고
1: 거의 연필 느낌이에요. 그럼 저희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온 건가요?
0: 저희 99% 왔습니다.
1: 99%?
0: 어, 99% 마무리 단계로
2: 헤어랑 의상 체인지. 네. 어떻게 바뀌셨을지 아, 너무 궁금한데요?
0: 머리랑 옷을 바꾸면 와!
3: 와, 사람 달라 보인다.
0: 어때요?
4: 아니,
0: 사람 달라 보인다.
4: 너무 멋있어요.
0: 아, 나 메이크업 잘한 것 같아.
1: 네. 아, 잘한 진짜 것 같아. 느낌 있어요.
4: 저 지금 너무 멋있어.
1: 멋있어. 그 애티튜드가 바뀌네요.
0: 데뷔시키자, 데뷔. 데뷔시키자.

0: Okay.
1: I'm so excited.
2: What the fuck? Eina, what?
0: Yeah, Eina, what? Yeah, Eina, what? Yeah, Eina, what? What?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3: 지민님 되게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6: 좋아하는 멤버여가지고. 아니 진짜 머리 때문인가? 다른 초등자.
3: 새로운 남자. 오늘 밤 새로운 남자.
7: 너무 멋있어.
6: 지민을 보고 싶어요.
3: 지민을 보고 싶어요. 딱 이렇게 보면.
6: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잠깐 실상 좀.
3: 캡처, 캡처.
1: 캡처, 캡처. 야, 이거 진짜 아이돌 팬 사인회 아니에요?
3: 딱 고개를, 고개를 살짝 숙이고, 고개를 살짝 숙이고 이렇게.
1: 이거 해줘, 이거 해줘야 돼요. 프로하트. 예.
3: 고개를 살짝 숙여야 돼,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6: 감사해요, 너무 예뻐요.
1: 그러면 저희가 이 상태 그대로 집으로 잘. 네,
3: 배송, 배송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0: 이쁘니?
1: 이쁘니?
0: 집에 봐.
1: 집에 봐.
3: 집에 와.
0: 이쁘니 이따 봐. 바이.
3: 이쁘니 빠이빠이래.
0: 너무 멋있어요.
1: 너무
0: 멋있어요.
1: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귀여워하셨어요.
3: 완전 캡처도 하셨어. 스샷 스샷.
1: 오늘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꾸몄으니까 포토부스 가서 좀 아이돌 포즈도 좀 해보고 네. 사진을 남겨보도록 합시다.
3: 갑시다.
0: 좋아요.
1: 갈까요?
0: 오신. 갑시다.
3: 라떼는 말이야 내 거 사진 없었어. 우리 스티커 사진이라 그래. 되게 재미난 동네다.
1: 네, 제가 진짜 해방촌을 좋아하는데 또 예쁜 포토부스가 있습니다.
3: 포토부스,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예쁘다.
0: 아, 여기 너무 멋있어요.
1: 보라,
3: 네. 야 완전
1: 3,
3: 멋있어.
1: 쓰리,
3: 야 이거다.
1: 체리피스 다 같이 해볼까요?
0: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저 진짜 지민이에요. 제 와이프 지금 너무 행복해요. 지민. 감사합니다.

0: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Here, dictionaries more than a century old are carefully preserved. Books where Hangul sits beside Cyrillic, and English sits beside both Hangul and Chinese characters. Who made these dictionaries and why? To find out, our team went to see an expert.
1: 제가 초기에 한국어라는 것을 쓰는 글쓰기가 어떻게 현대에 와서 안정됐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한국어를 한글로 써야 한다라는 그 개념 말고 실천 행위가 외국인들이 상당하게 참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이 사전을 만들고 문법서를 만들고 한국어 연구에 초기 초석을 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런 관심이 사전을 수집해서 영인에서 내고 해설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0: The dictionaries he gathered came back into the world as an 11-volume facsimile edition published with his colleague, Professor Lee Sang-hyun. From the Korean-French Dictionary of 1880 to 1937, more than half a century of dictionaries brought together in one place. But this raises a question. Why did dictionaries pairing Korean with foreign languages come before those that explained Korean in Korean?
1: 사실 생각해 보면 한국어는 우리한테 너무 자명하잖아요. 한국어를 한국어로 해제한다는 개념은 사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발상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먼저 의식되는 건 외국어와의 관계입니다.
0: In Joseon, where writing was largely done in classical Chinese, dictionaries explaining Chinese characters had long existed, but books linking Korean with Western languages were rare. Those who first built that bridge were outsiders who needed to learn the language. Of the dictionaries they made, the first to be published with dictionary in its title came from across the northern border. In 1874, in St. Petersburg, capital of the Russian Empire, a book was printed. Its title translates as An Attempt at a Russian-Korean Dictionary.
2: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 노원어문학과 박수빈이라고 하고요.
0: What caught Professor Park's eye was the very first word of the title.
2: 앞에 오프잇이라는 러시아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뒷부분에는 뭐 루스커 까레스커버 슬라바리아라고 해가지고 러한 사전이 뒷부분에 있고 앞에 오프잇이 있는데 그 오프잇이 시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노한 사전이 아니라 노한 사전의 시도인 거죠. 아마도 사전스러운 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사전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 아마 어휘집 정도의 성격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0: A dictionary that called itself an attempt. The man who made it was no linguist. Mikhail Pavlovich Putsilo. He was an official of the Russian Empire. He was posted to the empire's far east in what is now Primorsky Krai. Living there were Koreans who had crossed the border. In the late 1860s, driven by drought, famine, and heavy taxes, people from northern Hamgyeongdo province crossed the Tuman River. But when he arrived at his new post, he had no interpreter. Putsilo needed people at his side.

0: The villager recorded in the preface as Rian was a Korean who spoke a little Russian, thought to have been surnamed Yang. Father Palladius headed the Russian Orthodox mission in Beijing. A priest and a scholar of China, he was in the Usuri region at the time and helped Putsilo by checking the Chinese characters. And so, word by word, Putsilo began writing down the villager's speech. But this dictionary did more than translate words.
1: 단어만 실린 게 아니라 문장 단위가 실린다든지 혹은 관용구 자체를 표제어로 실는 그런 것이죠. 뭐 안녕하세요도 이제 실리게 되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밑에 이제 새로운 주석을 다는 겁니다. 뭐 조선인들은 뭐 만났을 때 손을 위로 올려서 뭐 합장을 해서 어떻게 인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써주는 거죠.
0: It was far from a perfect dictionary. It said nothing of parts of speech or grammar. And it had its share of mistranslations.
1: 뭐 예를 들면 재기라는 거를 기술을 할 때 거기다가 뭐 금속 작은 원반을 뭐 뭐로 감싸서 차고 노는 놀이 뭐 이렇게는 기술을 했는데 중요한 건 러시아어로 며치라고 써놨어요. 근데 며치는 러시아어로 공이거든요. 근데 공과 재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다르죠. 공과 재기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발로 차고 노는 것밖에 없는데 재기는 발에서 떨궈지면 안 되잖아요. 바닥에 떨궈지면 안 되는데 공은 전혀 다른 거죠.
0: But the villagers did not forget Putsilo.
1: 푸칠로의 공적을 기려 그럼 푸칠로프카라는 이제 마을로 하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함경도 북부 주민들 이주한 한인들이 자신들의 의지에 의해서 푸칠로의 이름을 붙여서 푸칠로프카라는 이름을 지어준 마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In 1884, Joseon and Russia signed a treaty of amity and commerce, formally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10 years before the treaty, in a small border village, a clumsy but earnest dictionary had already begun a diplomat's work. And in 1880, in Yokohama, Japan, another diplomat, another dictionary, was printed. The name on its cover, Hanbul Jajeon. Today, we know it as the Hanbul Jajeon, a dictionary that explained Korean and French. Why was a dictionary of Korean printed in Japan rather than Joseon and by French priests? The story begins with priests who risked their lives to enter Joseon.
2: 저는 부산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 재직 중인 이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언어학을 전공을 했고요. 리델 신부님과 페롱 신부님은 둘 다 파리 외방 전교회라는 선교회 소속의 신부들입니다. 이미 조선에 입국해 있었던 다른 이제 신부님들과 함께 같이 전교도 하고 한국어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교리 번역 등등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0: At the time, Catholicism was forbidden in Joseon. The priests lived in hiding as they learned Korean. They took over the dictionary manuscript left by Bishop Davului, who had arrived before them, and added to it word by word. In 1866, the Pyongin persecution began. Along with countless Korean believers, 9 of the 12 French priests in Joseon were killed. 2 of the 3 survivors were Father Ridel and Father Ferron.
2: 그래서 그 두 분이 이제 병인 박해 때 살아남아서 일부는 불타서 소실됐던 그 다블리 주교의 그 사전 원고를 들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상하이에서 한 사람은 만주 차쿠라는 곳에서 남아서 이제 그 사전 집필을 하게 되고
0: Yet neither priest saw the dictionary through to print himself. Father Ferron never returned to Joseon, and Ridel, by then a bishop, entrusted the manuscript to a fellow priest.
2: 후임 신부였던 코스트라는 신부한테 그 원고를 주면서 일본 가서 이것을 출판을 해달라 그렇게 이제 전달을 하고 코스트 신부가 일본 요코하마에서 다양한 그 준비 작업을 통해서 활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파리에서 공수를 받아가지고 일본에서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1880년에 한불자전이 출간이 됐고요.
0: And yet, this dictionary carries the handwriting of one Korean.
2: 그 한불자전에 쓰여져 있는 한글을 최지혁이라는 그 사람이 썼는데 그 사람은 이제 리델 신부의 굉장히 중요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이 사전은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쓴 필체를 그대로 본을 떠서 활자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한글 서체 1호 최지혁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 A dictionary built on Korean head words. The Hanbul Jajon, the Korean-French dictionary, contains about 27,000 Korean entries and some 29,000 when place names are included.
2: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국어로 된 사전, 단일어 사전이 있었더라면 오히려 더 이 사전의 가치가 좀 떨어졌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단일어 사전이 없었죠. 그리고 한국어를 표제어로 놓는 그런 사전 없었고 자전만 있었죠. 옥편에 해당하는 자전만 있었던 상황이어서 사실상 한국어 사전으로서는 최초에 출판된 최초의 한국어 사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It is filled with words you would never find in a dictionary of Chinese characters. Not only Sino-Korean words, but the everyday Korean people spoke aloud. In 1886, Joseon and France signed a treaty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6 years after the Hanbul Jajon was published. And the Hanbul Jajon passed its work on to other dictionaries.
2: 그런데 이후에 그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에서 들어왔던 그 선교사들이 그 사전을 보고 이제 거기 있는 표제를 그대로 옮겨다가 영어로 뜻풀이를 달았죠. 그게 지금 여러 다른 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연구하고 계시는 한영자전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한영자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샘플을 모아서 표제어 매핑을 했더니 거의 뭐 80%에 해당하는 표제어를 한영자전 1판이 가져가서 그대로 썼고요.
0: Earlier in 1882, Joseon had signed a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its first with a Western nation. The following year, it signed one with Britain. Now, Western diplomats, credentials in hand, began to set foot in Joseon. And in their wake, new dictionaries began to appear. The English dictionaries hel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were born in this era. And one of them was made by an actual diplomat.
3: 스콧은 외교관이었습니다. 근데 스콧이 이제 흥미로운 거는 한국어 사전에 잊을 수 없는 하나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로 끝나는 해제. 먹다, 있다, 하다 하는 식의.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뭐뭐 했소, 이렇게 그리고 하오 이런 식의 해제였거든요. 동사를 해제할 때. 근데 이제 스콧에 의해서 다라는 기본형을 해제어로 활용하는 방식이 일반화되기 시작해서 그렇게 많이 활용된 사전은 아니지만 스콧 사전이 꽤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James Scott, British Vice Consul. In 1887, he published a Korean phrase book. And in 1891, an English-Korean dictionary. And in 1890, American missionary Horace Grant Underwood published the Hanyoung Jajon, 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Today, we know it as the Hanyoung Jajon, a dictionary that explained Korean in English and English in Korean. Behind these dictionaries too stood Koreans.
3: 선교사들은 공식적으로 교구에서 조사를 둘 수 있었어요.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조사는 도와주는 선비. 그러니까 한국인 조력자죠. 그러니까 한국 사전을 만드는 건 그 언덕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사들 한국인들하고 같이 만든 거거든요.
0: Meanwhile, the standing of Hangul was changing. For centuries, official documents have been written in classical Chinese, while Hangul, dismissed as Eonmun, the vernacular script, was not recognized as an official script. Then, in 1894, King Gojong ordered that laws and royal decrees be written primarily in Hangul. For the first time, Hangul became the official script of the nation. And in 1897, Canadian missionary James Scarth Gale published a new Korean English dictionary under the same title, Hanyong Jadeon. It wasn't only foreigners who welcomed this dictionary. So did the 독립신문, or The Independent, a newspaper written in Hangul alone, without Chinese characters. At the time, a young man was working at the paper. Chu Si-kyung, the scholar of the Korean language widely credited with giving the Korean script its name, Hangul.
3: 주신혜 선생이 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바로 논설이 실려요. 뭐냐면 이 사전을 공부해라. 조선말을 공부하려거든 이 사전을 봐라. 또 영어를 공부하려거든 이 사전을 봐라.
4: Nothing this fine has ever before been made in Joseon. If Koreans had this book, they could learn their own words properly and learn how to write their own letters. For thousands of years, Koreans have lived without ever learning their own language in an orderly way. Any Korean who wishes to learn Korean or English and classical Chinese should buy this book and first of all, learn how to write Korean letters.
3: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에게 창이 되어준 사전이다라고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세계어로서 한국어를 만들어줬다. 왜냐하면 한국어가 영어로 해제할 수 있고 또 독일어로 해제할 수 있고 러시아어로 해제할 수 있는 독립된 문화어다.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중국 글자를 쓰는 나라 한문을 쓰는 나라 아니면 자기 언어가 있지만 안 쓰는 나라가 아니라 대등한 외교를 하고 있는 저 나라에는 우리와 대등한 언어 또 서기 체계가 있다. 그게 바로 한국어고 국문 한글이다.
0: The dictionary had now become a road running both ways. In 1905, under the Ilsa Treaty forced on it by Japan, the Korean Empire was stripped of its diplomatic rights. 5 years later, in 1910, it lost the country itself. Until then, most dictionaries had explained Korean in foreign languages or classical Chinese, or explained foreign languages in Korean. Now, with the country lost, work began, for the first time, on a dictionary that explained Korean in Korean. At the center of that work was the same young man who had worked at the 독립신문, Chu Si-kyung.
3: 말모의 원고가 나온 원고가 작성된 시점은 참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문연구소라고 해서 대한제국이 고종의 명예에 의해서 국문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국책연구소를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서경이나 주시경 같은 분들이 맞춤법을 통일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말모의 작업은 1911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서 나라가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0: 말모의, a name in native Korean meaning a gathering of words. Chu Si-kyung and his students began gathering Korean words and defining them in Korean. This was not a dictionary for foreigners learning Korean. It was the first attempt by Koreans to explain their own language in their own language. But Malmoi was never completed. Chu Si-kyung died in 1914, and the students who carried on the work went their separate ways. Today, only a single volume of the manuscript survives. In 1921, Chu Si-kyung's former students took the lead in founding the Korean Language Research Society, the very group that would go on to create Kagya Day in 1926. The society set out to compile a Korean dictionary and was later renamed the Korean Language Society. But in 1942, the Japanese colonial authorities arrested members of the Korean Language Society and seized the manuscript of their dictionary. Then, in September 1945, shortly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rule, the seized manuscript was found in a warehouse at Seoul Station. In 1947, the recovered manuscript was published as the first volume of the Joseonmal Kunsajeon, the Great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And on Hangul Day, October 9, 1957, all six volumes were finally complete. It had been 46 years since Zhu Xigyong and his students began Malmui. And those who made the Great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also knew the dictionaries that foreigners had made before them. Its preface has this to say.
4: All we ever lived through day after day were dictionaries of Chinese characters and rhyme books. We never even felt the need for a dictionary of our own language. The French came and made a Korean dictionary in French. The Americans and the British each made one in English. But these were all made for their own needs, not for our use.
3: 저는 그걸 역설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만큼 의식을 하고 있다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말모이 또 이중어 사전 또 우리말 큰 사전들은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상속해가면서 이렇게 확장된 그런 것의 역사로 봐야 되고 한국어를 정리한다는 것은 외국어를 정리하는 일과 다른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라는 건 번역들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또 새로운 개념도 태어나고 그리고 그 개념들이 외국어와의 관계에 의해서 고정되기도 하고
0: French priests who fled persecution. A Russian official posted to the border, a British vice consul in Jaemulpo, and missionaries from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The dictionaries they left behind were diplomats introducing the Korean language to the world. Sitting face to face as languages of equal standing, it all began with an effort to understand the other. And when the country was lost, with Malmui, Koreans began, for the first time, to explain their own language in their own language. The day a people stripped of their country set aside a day for their own alphabet. 100 years on, those diplomats without credentials, the dictionaries, still stand on the shelves today, bridging two languages.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여기가 바로 네. 울산의 상징, 울산대교.
1: 아, 울산대교. 네. 야경 맛집.
0: 근데 여기가 또 네. 생태도시면서 고래.
1: 아, 고래. 네. 들어간다, 들어간다. 우와.
2: 야, 이 안에 야장까지 다 이렇게 해놨으려고 생각 못했네요. 와.
0: 이게 지금 실제 고래 뼈죠?
3: 네, 실제.
0: 실제예요?
3: 네.
1: 와, 집과 있는. 그 예전에 담이 이렇게 있었어요.
0: 지금 경복궁에서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외국인. 선인서, 예, 시조가 이분이에요. 아. 이게 진양궁.
1: 네, 진양궁.
0: 사진 속에 있던 진양궁.
1: 와, 진짜 크다.

0: 아니 비가 이제 약간 멎어 있는 것 같은데.
1: 아이고.
2: 비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아, 아유 반갑습니다.
3: 일단 중구를 방문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유,
0: 네. 어디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3: 저는 오늘 중구 대표 관광지인 함얼루를 안내해드릴 관광 가이드 울산 큰애기입니다.
0: 네, 아, 울산 큰애기.
3: 아 저는 네. 울산 중구 대표 캐릭터이자 네. 관광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아 7급이면 높은 건데.
3: 아, 뭐 그렇죠.
0: 7급 공무원이요?
3: 예, 맞습니다.
0: 그러면 일할 때도 항상 이거 쓰고 가시는 거예요?
3: 아 그럼요. 아,
0: 그러면 공무원 중에서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공무원이네?
3: 아, 이 제가 얼굴이, 얼굴인데.
2: 이 캐릭터가죠.
0: 아, 이거 그렇지.
3: 제가 중구의 얼굴이거든요. 네. 아, 예.
2: 이 함얼루가 예. 해맞이 여기서 시민들이 많이 하신다면서요?
3: 아, 여기서 해맞이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너무 잘 물어보셨어요. 네네네네. 저희 함얼루는 달의 기운을 받았다고 해서 함얼산 자락에 위치해 있는데요. 남쪽으로는 울산 공업단지, 동쪽으로는 이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현수교인 울산 대교, 그리고 서쪽으로는 영남 알프스까지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2: 제가 함얼루 또 소문을 들은 게 네. 이게 또 울산 칠경 중에 하나래요.
0: 그렇죠. 아 근데 저쪽에서 지금 뭘 하고 계세요?
3: 어? 누가 귀에 역시 뭘 늘 뭘 하고 계시더라고요.
0: 뭘 이렇게 하고 뭐 약간
3: 올라가서 구경해 보세요.
0: 네, 아 그래요? 아 그럼 저희 안내.
3: 아 예, 저를 네.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예,
0: 우리 큰애기 따라서.

0: 덩덩덩. 그래서 제자리 기도. 쿵. 제자리 쿵.
1: 어. 어.
0: 네.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2: 와. 잠시 넋을 잃고 왔어요.
1: 의상도 너무 예쁘고.
2: 네.
1: 이게 지금 처용무.
3: 처용무.
4: 아, 처용무. 네. 아.
2: 제가 했던 드라마 중에
3: 아,
2: 처용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 거기서 약간 따와서 뭐 그래서 저 살짝 알기만 하는데 전혀 다른 거네요, 장르가 네. 저랑.
1: 이 춤이 신라 때부터 이어져 내려왔다고 들었어요.
0: 네, 네 맞아요.
2: 네.
5: 우리의 역사 이렇게 어른 얘기에 문헌을 뒤져보면 뭐 고려시대 때부터 해서 신라 흥건왕이 울산 계엄포에 나들이 나오셨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렇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우무가 끼고 앞에 길이 안 보여가지고 네.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니까 신하가 아래 길을 동해 용왕의 노예서 그러니 이게 좀 그걸 빌어주면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그룹이 다 그치고 이제 길을 터가지고 딱 그런 전설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뭐 최영무가 천년을 넘게 지금까지 이만큼 네. 활성하게 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도 되고
2: 유네스코
5: 예 이게 지금
0: 한국 춤 중에 유일하게 네. 등재된 춤이 최영무예요.
2: 네. 아, 다른 춤은 아닌데?
0: 안 돼요. 네네.
2: 근데 원래 남자가 하는 걸로?
0: 조선시대 때는 남자들이 많이 했는데 예전 문헌들을 보면 여자들 또 고려 신라시대 때는 또 여자들이 대빵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2: 지금도 다 여성분들만?
0: 네 저희 보존회가 남자도 있지만 지금은 여자들
2: 아 많아서. 보존회가 있어요?
0: 네.
5: 처용무 보존회.
0: 처용무 보존회가 서울에 중앙에 이제 국가무형유산 해가지고 처용무 보존회가 있고 울산은 이제 울산지부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2: 울산지부.
1: 이게 처용탈.
2: 네. 탈.
0: 좀 닮았.
5: 좀 써보실래요? 안 써보실래요?
0: 좀 닮으셨어요.
1: 왜 이렇게 지우 씨 얼굴인데?
5: 한번 써보세요.
2: 아, 많이 닮았네. 귀엽네.
5: 너무 잘하십니다.
2: 아 그래요. 아, 이게 애굽을 쫓기 위해서 이렇게 탈 이 모양을 좀 이렇게 하는
0: 네.
2: 건가요?
0: 네. 그게 피부색을 보시면 팥죽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 우리 왜 동짓날에 팥죽 뿌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애군을 쫓는 이제 팥죽색 피부에 여기 복숭아의 일곱 가지 의미는 또 수명 장수를 바라는 거고 여기 또 모란꽃 옆에 두 송이가 있어요. 네. 이거는 부귀 영화를 누리자라는
2: 모란꽃.
0: 네,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낸.
2: 그럼 귀걸이는?
0: 귀걸이는 옛날 귀족들이.
2: 아 귀족들이
0: 네, 신라시대 때 팔아.
2: 아, 그
0: 네.
2: 신라시대 때는.
0: 그래도 그래서 인물이 이게 학급이 아닌 저 귀족들이라는 의미.
1: 그래서 보면 그 신라 향가 중에
0: 네.
1: 세벌 발기 달에 밤들이 문이다가
0: 네.
1: 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갔더니 가라리 내히어라. 아. 그 처용가가 있잖아요.
2: 처용가. 네.
1: 그거랑도 지금 연관이 되는 거죠?
0: 네, 이거? 맞아요.
2: 저희 한번 조그만 동작 간단한 거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0: 그러면 한삼을 전달해드리고 제가 먼저 앞에 서서 네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대무를 하는 거에서 처용무는 관용을 하고 포용을 하는 이런 진지적인 인물이라서
2: 관용과 포용.
0: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주먹을 쥡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천 끝을 탁 잡으셔야 됩니다. 오른발 같이 들어서 하나, 둘, 셋, 왼발, 넷, 다섯, 여섯, 오른발 같이 들어서 하나, 둘, 셋, 왼발, 넷, 다섯, 여섯, 또 한 번 더 하고, 둘, 셋, 뒤로 크게 한 발. 뒤로, 여섯. 그래서 어깨 하나 메고, 같은 발, 같은 손을 듭니다. 네, 그래서 뒤를 보고 한번 뿌리고, 뒤로 가서 한번 보여주세요. 뒤를 보고 뿌려요.
1: 뿌려요. 이게 어렵다.
0: 발 내리고. 뿌리고 허리손 하고 왼발을 들고요 하면서 이 손을 맵니다. 매고 정면을 보고 돌아서 다시 앞에 뿌리고 앞에 뿌리고 둘, 셋, 넷, 다섯 정리를 하는 겁니다.
3: 되게 어려워.
0: 네. 방향이 달라지니까.
1: 약간 우리 그 옛날에 송검수 16개 동작에 좌, 뼈, 우, 뼈.
0: 그런 거 이거 맞는데. 이 손이 많이 올라가면 되고 배꼽까지. 배꼽.
4: 이발을 들으셨잖아요. 이발을 놓고 가면서
0: 쭉 밀어서.
4: 이발이 딸려와야 돼요.
0: 쭉 가고.
4: 딸려와야 또 왼발을 들거든. 또 한 번.
2: 아, 어려워, 어려워.
0: 그러면 두 분이서 마주보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Listen and 저희
2: 아까 네. 배운 거.
0: 네, 네. 도드리 장단에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뒤로. 네.
5: 오른손 오케이.
0: 뒤로.
5: 뒤로.
0: 하나, 둘, 셋.
5: 왼발, 오른발 들고 다시 돌아가고 하나, 둘.
0: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5: 네.
0: 다섯.
5: 여섯. 한 번 더.
0: 하나,
5: 둘. 왼발 들고.
0: 셋.
5: 넷. 다섯. 오른발 들고. 하나, 둘. 왼발 들고.
0: 넷. 뒤로.
5: 오른발 들고.
0: 뒤로. 하나.
5: 왼발 들고.
0: 네.
5: 자, 오른발 들어요. 다시 돌아갑니다.
0: 오른발 들고.
5: 오른발 들고 왼손 어깨 메고 휘리.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잘하셨습니다.
5: 어디 보니까 더 어때요? 어디 보니까 더 힘들죠?
2: 그래도 옷을 입으니까 라인이 살아요.
1: 마음가짐이 달라요. 네,
2: 라인이 삽니다.
1: 아, 근데 관리를 잘 하시는 게, 네. 이 섬유유연제 냄새가 좋아. 아, 빨래를 잘 하셨어. 눅눅한 냄새가 안 나요.
2: 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은 관심 저희가 또 이렇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이씨.

0: 와, 여기 남창 옹기종기 시장?
1: 일단 이름이 예쁘죠. 옹기종기 시장.
0: 이게 시장에 꼭 와야 돼요. 그 지역에 가면 시장에 가야 돼요.
2: 맞아요. 여기가 옹기종기 시장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네. 옹기랑 연관이 있어요.
0: 옹기종기니까 그냥 옹기종기 모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2: 그게 이 인근에 네. 그 외고산 옹기 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옹기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0: 야.
2: 그래서 거기에서 만든 옹기를 원래 거래하던 시장이었는데
0: 아~
2: 이름에 아예 옹기가 들어간 거죠.
0: 아, 그래서 또 이게 또 옹기종기 모인다는 의미로 또 이렇게 옹기종기. 네. 뭐.
2: 그리고 우리 원래 속담에 네. 가는 날이 장날.
0: 가는 날이 장날.
2: 우리가 온 날이 장날입니다.
0: 오늘 장날?
2: 네, 3일하고 8일 여기 딱 장이 열려요.
0: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진짜 시장을 좋아해요. 어렸을 때도 그랬었고 목포에 살 때부터 장 되면 무조건 장을 가야 돼요.
2: 시장이 또 먹을 것도 많고 볼 아. 것도 많고
0: 네. 네. 와.
2: 그러니까
0: 근데 우리가 좀 네. 이렇게 그래도 좀 여기 왔는데 또
2: 아 여기 또 상인회에서
0: 아 상인회에서
2: 시장을 좀 알려주신다 그래가지고 아. 또 나와 계신 분이 계십니다.
0: 아, 네.
2: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네.
0: 아, 안녕하십니까.
2: 반갑습니다.
3: 네. 아, 네. 반갑습니다.
2: 네네네. 네. 네.
0: 이중이죠.
2: 네네네. 네.
0: 와
3: 저희 남창 옹기종기 시장은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2: 100년이요?
3: 네. 1916년부터 시장이 형성돼가지고 지금 뭐 전국 5대 시장 안에 들어갑니다.
0: 아,
3: 안에 들어갔지만 예. 네. 엄청나 넓고 웅장하고 지금도 뭐 현대 사업에 계속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아, 시장에 데리고 갔으면 뭐라도 사게 돈이라도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그래서 바로 옹놀이 상품권.
0: 오, 거봐. 이게 제가 냄새는 잘 맡아요. 네.
2: 전통시장 상점가에서 쓸 수 있는 건데.
0: 아 그래요. 아.
2: 이를테면은 네. 현금이랑 똑같이 쓸 수 있고 거스름 돈도 받을 수 있고.
0: 뒤집었네.
2: 그러니까 이게 5만
0: 아,
2: 원.
0: 뭐야? 나만 5만 원이 아니고 같이 5만 원인 거예요? 아 이제 치사하게 진짜.
2: 아, 근데 여기가 또 물가가 그래도 다른 데보다 싸니까.
0: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2: 이거 가지고 가면 푸짐하게 쓸 수 있어요.
0: 아 맞아 맞아.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이걸로 한번 맛있게 예, 예. 한번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4: 인물이 잘생겼다.
0: 그래요. 피디가 잘생겨야 되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2: 아 그렇구나. 화면에도 잘 나와야 되는구나.
0: 네.
2: 이거 승모 아닌가?
0: 네.
2: 아, 비트인가? 비트?
0: 비트. 여기다 여기
2: 안녕하세요. 여기요.
0: 네. 아, 안녕하세요. 와. 와 이거 진짜 맷돌이에요?
2: 맛있겠다 맛있겠다.
4: 진짜 맷돌이.
0: 이거 몇 년 됐어요? 이걸로 하신지가?
4: 제가 하신 내가 이거 맷돌 돌린 지가 한 15년
0: 넘. 15년.
2: 이야. 와, 이게 지금 콩국이죠 콩국.
4: 네.
0: 서이태? 백태
2: 백태.
0: 야 색깔이 딱 그.
2: 그럼 이걸로 한번 초벌을 갈아서 또 가는 거예요?
0: 아 너무 많이 줘. 조금만 줘 보시지. 아.
4: 네.
0: 아, 이게 가는 거죠?
4: 네.
0: 와, 여기 줄기 같은 건 뭐예요?
4: 아, 우무.
2: 우무.
0: 아, 우무. 진짜 오랜만 먹다 우무도.
3: 바다.
2: 이게 소금강이 살짝 돼 있어.
3: 해야 돼.
0: 네. 아, 진짜 고소하다. 간이 딱 돼있네요.
2: 원래 경상도 쪽이 네. 시장 오면 여름에 콩물을 차게 해서 많이 먹어요.
0: 만 원.
2: 만 원.
0: 만 원에 세 개. 와.
2: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네. 와. 여기는 다 직접
2: 맞아.
0: 농사 지은 거를 이렇게 다 갖고 나오시나 보다.
2: 네. 여기 이제 주민분들이 직접 농사 네. 지으시는 거니까 확실히 한눈에
0: 와,
2: 봐도
0: 신기한 거 같아.
2: 싱싱해.
0: 고추가 이게 크다고? 네. 이야. 와. 이거 직접 재배하신 거예요? 와.
2: 네, 오징어 맞습니다. 네.
0: 네.
2: 많이 파세요.
0: 네. 네. 네. 감사합니다.
2: 이야 드디어
0: 와
2: 드디어 발견
0: 그 배. 네. 배.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네. 아유, 저희가 이 배를 좀 찾고 있었어요.
0: 아니, 뭐 오시자마자 배도 이런 걸. 야. 오자마자 이런 걸 좀.
5: 진해.
0: 야, 이거 장 보다가 배 차겠다.
2: 아, 그러니까.
0: 아니, 어머니. 또... 이거 직접 재배하신 거예요?
6: 예.
0: 아, 진짜? 이거는 즙이고. 이게 그러면 이게 서생배예요?
6: 예.
0: 울산 서생배?
6: 예. 요거는 신고.
0: 예?
2: 신고배.
0: 아, 신고배. 아, 배 농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6: 배 농사 지면 이제 오래됩니다.
0: 올해 한 50년?
6: 60년.
0: 60년 진짜요?
6: 제가 19에 시집 오가요.
0: 에, 와.
6: 87년입니다.
0: 아, 대단하시네.
6: 이제 쌈배랑
2: 이렇게. 와. 이렇게 여기 햇배.
1: 바로 나온 거.
2: 단단하면서도 물이 많다.
1: 너무 맛있어.
0: 아, 좋아. 이거. 아이고. 나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그러면 이거 만 원.
2: 만 무대기.
0: 한 무대기. 아이.
2: 또 더 주셨어.
1: 아, 진짜 덤 주셨어. 덤.
2: 그러니까, 오늘 시장님은 덤이죠, 그죠? 네. 네. 오늘 시장은 진짜 덤 주는 그 재미에 오는 건데,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0: 건강하시고 고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확실히 시장에 나오니까. 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보이네. 네,
0: 여기는 또
2: 모종 같은
0: 모종 모종을 파네. 네. 아, 안녕하세요.
2: 여기는 또 약간
0: 여기
2: 밥 되는 냄새 나는데.
0: 어, 특이하다.
2: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0: 네. 이게 뭐예요? 고기 호떡?
7: 울스 고기 호떡입니다.
0: 예. 약간 햄버거.
2: 그러니까 그림만 보면 햄버거 같아.
7: 네, 맞아요. 네.
0: 잡채?
7: 잡채. 고기 잡채.
0: 잡채인데 뭔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커.
7: 맞아요.
0: 한번 드셔보시죠.
2: 자, 일단 맛을 또.
0: 야, 그, 이 바깥이 약간 호떡처럼 바삭하게 구워졌다. 뜨거워.
2: 오, 이거 잡채는 약간 중국식 고추 잡채 같은 그런 냄새인데?
0: 맛있어.
6: 맞아요.
2: 그죠, 예.
6: 네.
0: 그러네. 약간 고추 잡채 향이 약간 나면서.
7: 어때요? 맛 괜찮죠?
2: 맛있어.
7: 진짜 맛있죠?
0: 그러니까 여기는. 네. 농산물이 좋으니까 따로 시장 안 봐도 여기서 보고 바로
7: 네, 와서 맞아요.
0: 떨어지면 또 와서 바로 하고 야 이건
7: 맞습니다.
0: 이게 너무 좋네. 최고급 슈퍼가도 이런 거 없잖아.
7: 네, 없어.
0: 야, 그거 진짜 너무 좋네.
7: 없습니다. 진짜로.
0: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저희가 또 이제 별것도 아니지만
7: 예.
0: 기운을 또 드립니다, 저희가.
7: 어떻게 드릴까요?
0: 잘 드시라고.
7: 아, 진짜?
0: 잘 드시라고. 하나, 둘, 셋. 하나 더.
7: 알겠어요. 고마워요.
2: 아, 시장 인심이 정말 장난이 아니야.
0: 와, 맛있는 것도 너무 많이 주시고.
2: 네, 그리고 계속 뭘 더 주시려고 그래가지고 나오기가 힘들었어요.
0: 한 바퀴 돌아왔는데 배가 불러. 그러니까.
2: 근데 또 여기 왔으면
0: 네.
2: 옹기 구경을 안 하면 안 돼요.
0: 아,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러니까. 옹기가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2: 이 시장이 형성되게 된 데 큰 역할을 한 옹기
0: 네.
2: 보고 가야 되니까.
0: 와.
2: 여기 가면은 이제 옹기를 아주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있대요.
0: 와, 그러면은 진짜 옹기, 여기 있는 옹기야말로 이제 울산의 또 진면목 볼 수 있겠다.
2: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 산업의 네. 중심이었던.
0: 아, 그렇죠. 여긴가 본데?
2: 여기네.
0: 아, 여기네. 전통 옹기.
2: 직판매장.
0: 직판매장. 아. 안녕하세요. 왜 마스크 쓰고 계세요? 더운데.
8: 연예인 이제.
0: 와, 이게 옹기예요? 그럼 이거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5: 아니고 네. 우리 아저씨가 젊을 때 네. 옹기 망가는 대장 일 했는데 이제 나가만 애가 올게 85 이래 되니까 힘이 있어야 하거든요.
2: 아 이것도 이거는. 힘이 있어야 이걸
0: 그럼 지금은 안 만드시고?
5: 지금 안 만들어요.
0: 그럼 예전에 남편분께서 예, 예. 이걸 다 만들었었어요? 예, 예.
2: 그러면 이걸 누가 지금 이거 만드시는
5: 이거는
2: 거예요?
5: 저는 이제 일해주고 임금비를 옹기 만들어주면은 월급 착대 받아야 되는데 안 주니까 그 일해주는 값에 옹기를 받아가 집에 재놨다가 앉아
2: 아 집에 재놨던 거 계속 파시는 거예요?
5: 네 파는 거 팔고 앉아 그러는 거예요.
0: 야 여기가 예전에는 이 옹기가 가장 유명했었던 거예요?
5: 예, 네, 한 60년 다 돼 가요.
0: 아, 60년.
5: 그럴 때 이제 한참 여기 옹기 공장이 억수로 왕성했거든요.
0: 아, 아.
5: 남창의 역에는 전기불도 없을 때 거기는 이제 발동기 일하가 전기불도 다 들어오게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사양계를 접어드니까
0: 아. 이제. 어, 아, 그래요. 이런 거는 몰랐나?
2: 이거 이제 식탁 위에 올려가지고
0: 아 식탁 위에 아 네, 이제
2: 장을 덜어가지고 아, 이제 김치 같은 아. 김치 깍두기 같은 거 이제 여기다가 딱 넣어가지고 하면 운치 있지.
0: 어 맛있겠는데? 나 혼자 집에서 있어. 여기다가 김치 내 것만 따로 먹을까 보다.
2: 왠지 더 맛있게 느껴지.
0: 어 그러네. 요새 닭가슴살에 김치 먹는데. 어 아, 그러면 요건, 이런 거 하나에 얼마예요?
5: 그거 하나에. 큰 거는 만 원, 적은 건 8천 원.
0: 이거 8천 원?
5: 예.
0: 그럼 이거 만 원짜리로 하나만 주세요. 될까요? 여기 안에 만 원 들어있어요. 네, 상품권. 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 위에 나를 세우려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살아있는 것들을 먹고 입었나이다. 우리는 미래를 먹는다. 멸종될 것과 죽을 것, 마음을 먹듯 그렇게 후벼 파먹고 태워 먹고 조려 먹는다. 우리에게 와서 죽은 미래, 우리는 마음껏 먹고 줄기차게 싼다. 저는 현대미술 작가 이피입니다.

0: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작가만이 저의 길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의 부모님이 모두 글을 쓰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글자를 모르니까 부모님들 작업하실 때 계속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5살 되던 해 처음에 페미니즘 전시가 열렸어요. 그때 저희 엄마가 시인으로서 콜라보레이션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그 전시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때 전시가 저는 하나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전시의 조각들을 보고 그리고 강렬한 회화 작품들을 보고 어렸을 적에 저는 이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특별히 작가가 되기 위해서 뭐를 노력한 건 아니고 그냥 계속 그림을 그려왔던 것 같아요. 그 작품들이 모여서 제가 이제 고1 때 개인전을 열게 되었죠. 첫 개인전이 제가 제목을 잘 기억할런진 모르겠는데 눈, 코, 입을 찾아 떠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가는데 눈, 코, 입이 없어요. 그 전시가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17살 피카소 천재 뭐 이런 수식어들이 많이 붙었었죠. 그런 피카소 같은 수식어가 저에게는 좋게 작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시를 하고 나서 그림을 그리면 제가 나이가 18살 막 이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말들을 피하기 위해서 유학을 떠난 것 같아요. 처음에 유학을 떠났을 때 인종차별도 많이 당하고 좀 힘든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껍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황인종이라는 껍질, 여자라는 껍질, 그리고 아무런 힘이 없는 학생이라는 껍질, 그런 껍질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껍질을 뭔가 벗어버리고 싶었어요. 와인 분수를 만들고 그 안에 큰 가위를 들고 사람들에게 껍질을 벗어버리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싫어하는 사람들,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얼굴을 저의 인형에 붙여서 큰 가위로 자르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어요. 나의 나방은 세 개의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조각 버전, 하나는 회화 버전, 그 다음 역시 조각 입체 버전인데 제가 유학을 처음 갔을 때 저의 짐을 따라온 나방이 있었거든요. 제 벽에 붙어있는 그 나방의 모습과 제가 만든 입체의 모습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나의 나방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나방이 너무 그리워서 한국에 왔을 때 다시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게 회화 작업이고 제가 그 나방을 너무너무 재현을 하고 싶었어요. 2019년에 크게 입체 작업으로 다시 만든 게 또 나의 나방 제3버전이에요. 승천하는 것은 냄새가 난다는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했던 작업이에요. 천 마리 이상의 실제 오징어가 붙어있는 그런 입체 작업이에요. 제가 왜 오징어를 골랐냐면 제가 시카고 초기에 있었을 때 경험이 저에겐 굉장히 컸나 봐요. 근데 제가 그때 엄마가 보내주셔서 마른 오징어를 가지고 갔는데 저의 룸메이트가 기겁을 하면서 싫어했었어요. 그 냄새를. 근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말린 오징어가 시체 썩는 냄새랑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오징어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는데 오징어는 심해에서는 정말 아름답고 똑똑하고 빛을 내는 그런 생물인데 무추로 올라오면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징그러운 그런 생물이 돼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유학에 있을 때 저 이방인으로서의 저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국에 왔을 때도 제가 20대를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만큼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한국에 오자마자의 저의 모습도 어떤 이방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오징어와 굉장히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나의 서유기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한 거의 데뷔 전시예요. 나의 서유기라고 그렇게 붙인 이유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서유기예요. 서유기의 손오공 일행이 그 서쪽으로 경전을 얻으러 가잖아요. 저도 무언가를 얻으러, 학위를 얻으러 미국이라는 서쪽으로 가서 돌아와서 한 작업 에 대한 전시였기 때문에 나의 서유기라고 이름 붙였어요. 저는 작가가 하나의 정복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시를 열면은 제가 관객들의 머리에 어떤 하나의 영토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저의 영토가 조금 조금씩 넓어지는 거죠. 또 다른 영토를 관객에게 보여주면서 다른 시야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점점 더 저의 영토, 그러니까 그 영토가 관객의 영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영토가 점점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와 그리고 선생님 사이, 그리고 저와 다른 사물 사이 그 곳에는 물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 생물들, 물체들이 서로 자기만의 몸을 갖고는 있지만 제가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다른 몸이 되어서 제 몸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 몸에는 다른 몸들이 수천, 수만, 수억 개 살고 있어요. 그 몸이 하나가 된 것이 저의 몸이에요. 그런 제 몸을 다시 뒤집어서 보여준 것이 내 얼굴의 전 세계예요.
1: John Cage and Nurse Cunningham.
0: 도로시아 테닝상은 뉴욕 현대예술재단이 주는 상인데요.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제가 받았다는 사실을 잘 모르겠고 미국에서 활동을 이제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잊혀진 것 같은데 제가 작업한다는 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저에겐 좀 의미가 있었어요. 이번 전시는 제목이 좀 특이해요. 마이너스 3과 2분의 1차 세계대전인데 요즘에 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이번 전시에는 현수막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현수광을 제치고 들어가면 희생자의 몸같이 빨갛게 된 그런 입체 작업이 있어요. 그 희생자들을 얇디얇은 말로 숨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을 다른 폭력으로 덮어서 아무 일도 없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전시예요. 그래서 개인이 겪는 전쟁일 수도 있고요. 제 작업에는 뭔가 심볼이 있는데 자세히 작품을 보시면은 메롱하는 입술이 있어요. 그런데 그 메롱하는 입술이 이제 반창고가 붙어져 있어요. 저는 예술가는 세상을 좀 삐딱하게 보고 메롱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각도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약간 풍자도 하고 메롱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술이랑 아마 관객들에게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모여서 사회를 바꿀 수도 있고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작품은 이제 동물이 등장하고 좀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전유물인 동화처럼 보여요.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고민을 했을 당시에도 그렇고 이 스토리 라인을 통해서 전개하고 싶었던 내용도 그렇고

그 사람들하고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작가와 독자 혹은 친구처럼 앉아서 얘기를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냥 느끼기에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래서 직접 소통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감이라는 걸 한다는 게 놀라워요. 다른 문화권에서 이 나이까지 살았는데 책이라는 거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대화를 공통적인 얘기를 그래도 질문하고 대답하고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놀라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하면서 차츰 하게 되는 생각은 내가 더 나다워질 필요가 있겠다. 작가들은 조금 더 작가다운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이들은 그런 걸 궁금해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다르죠. 네. 함정이 많아요. 아동문화 작가로 좀 접근을 하려고 하면 함정에 좀 많이 빠지는 편입니다. 소설과 다르게 이거 똑같이 서사문학에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의 경우는 어른의 생각으로 어른의 말법으로 어른의 얘기를 하는 거지 아동문학은 안 그렇거든요. 결국은 작가는 어른인데 어른다움을 그대로 노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린이에게 맞춰진 생각을 해야 되고 어린이 같은 인물을 들여와야 되고 작가가 그 인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하는 행위가 분명한데 아이의 얘기처럼 보여야 되고 아이가 입체적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르죠. 아이다움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요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와라. 강노인이 앞장섰다.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는 상훈이가 순순히 따라오지 않을 줄 알고 있었다. 자존심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그보다 잘 아는 사람이 또 있을까? 그래서 절대로 돌아보지 않았다. 다만 대문은 열어두었다. 그가 안으로 들어와 기타를 들여놓고 우유를 한 잔 마시고 탁자의 메모지를 다 살피도록 상훈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만 대문을 닫으려고 나갔을 때 보니 아이는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왜 그러시는데요? 여전히 부르퉁한 얼굴로 상훈이가 물었다. 일을 좀 맡기려고 한다. 얼굴을 살짝 찡그리며 상훈이가 그를 보았다. 야단이라도 맞을 줄 알았는데 아니라서 좀 놀란 모양이었다. 잔디를 깎아주면 좋겠다. 물론 품삯을 주지.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그때 나는 기타를 배우러 가서 집을 비울 거다. 상훈이가 고개를 돌리고 주머니에 손을 푹 찌르더니 툭툭 발길질을 했다. 한참 동안 그랬다. 그러더니 고개를 삐딱하니 비틀며 물었다. 그 모습이 영락없이 송이 어렸을 때다. 왜 저한테 시키시는데요? 싫으면 거절해. 시킬 애들은 얼마든지 있다. 강노인 말투는 어느 때보다 냉정했다. 더 기다려줄 생각이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돌아서서 몇 발짝 걸음을 떼었다. 상훈이는 잠시 뭉그적거리다가 강노인이 걸어간 만큼 따라왔다. 그리고 볼멘 소리를 했다. 어린애한테 일 시키는 거 불법 아닌가요? 나도 10살 때부터 남의 집 잔디 깎으며 용돈 벌었다. 자, 얼마를 받고 싶지? 물론 일하는 거 봐서 내가 결정할 테지만 협상은 필요한 법이다. 상훈이가 강노인을 빤히 보았다. 여전히 고개는 삐딱했고 눈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어떤 수작인지 알아내고 말겠다는 경계의 눈초리. 언제든 거칠게 터지고야 말 무서운 힘으로 뭉쳐진 남자의 눈을 강노인은 잠자코 바라보았다. 자기를 지켜줄 사람은 저뿐이고 밀리지 않으려면 강한 척이라도 해야 한다는 걸 일찌감치 깨달은 아이다. 치매 걸린 할머니와 머리를 다친 아버지.

저는 저를 위해서 써요. 기자들도 그렇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동문학 작가들은 어린이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일종의 프레임을 씌운다고 할까요? 그 말이 상당히 불편해요. 저는 그냥 작가예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창작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제 일을 사회적인 어떤 여러 분야 중에 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마치 어린이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활동이라도 하는 것 같은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저를 솔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냥 문학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 그걸 할 때 충만감이 크기 때문에 자기 욕구 실현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예, 동화를 씁니다. 저는 앞으로도 글은 계속 쓸 것 같은데 여전히 저한테는 이게 일상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책이 되든 안 되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그 습성이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살아가는 루틴 자체가 그런 것들은 책이 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이 저한테 늘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제가 특별히 뭔가를 하나 더 꿈꾸어야 된다면 그럴 수 있다면 저는 글을 쓰다가 좀 지치고 힘들 때 맨발로 나가서 네, 가꿀 수 있는 조그만 뜰을 하나 갖고 싶습니다.

0: 예, 그 당시에는 뭐 많이 했죠. 식당 같은 데 이런 데도 납품도 많이 하고, 뭐 학교 급식할 때도 뭐 황정, 저쪽 대강 쪽에 가정집 뭐 이런 데 어디 시골에 사시는 분들한테 부탁하면 색깔 보면 대충 알죠. 지금 중국산은 색깔이 허옇더라고 보니까.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그걸 떡매로 탁 쳐가지고 우리 신랑이 뭐 우리 애들도 하고 막 주워가지고 갖다 내다 팔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꿀밤이라고 있거든요. 꿀밤 그거는 알이 더 굵으면서 가루도 더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상수리라고는 뭐 요만하잖아요. 요만해. 요만한 거. 그거는 가루도 작게 나오고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찾죠. 묵 쓴다고도 찾고 전 부친다고 조금씩.
1: 제가 한 30년하고 할아버지부터 하니까 3대째. 여기는 각 산마다 도토리 나무가 많아요. 죽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죽는 거는 가을에는 많이 주실 수 있어요. 옛날 재래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마주에 현대식으로 기계화가 돼갖고 완전 빻는 공정서부터 해갖고 원심 불리기에 의해서 제품이 녹말만 나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저희들의 비용에 대해서 타산이 안 맞으니까 갖다 놓질 못해요.

0: 도토리 닭 수제비예요. 수제비 안에 이제 그 도토리하고 밀가루가 섞어서 저희가 반죽을 해서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도토리 닭 수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음식을 해놓고 네. 저희들한테 도토리 닭 수제비 해놨으니까 먹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특별히 이름은 이제 지어진 이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 겨울에 알을 안 낳아요 닭들이. 그때 당시에는 엄마가 이제 알을 안 놓으니까는 겨울에는 주로 이걸 잡아서 이거를 해줬던 것 같아요. 많이 크게 해서 이제 도토리 가루가 많았고 밀가루는 그때 당시에 밀가루도 비싸고 귀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밀가루를 조금 넣고 도토리 가루가 그때는 흔해서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0: 쫀득함이 그냥 밀가루만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밀가루는 반죽을 해서 밀가루 수제비를 하면 놔두고는 퍼져서 못 먹잖아요. 근데 얘는 도토리 가루 들어간 거는 그냥 식은 채로 놔둬도 몇 시간이 지나고 난 뒤 먹어도 맛있어요. 쫀득쫀득하고.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먼저 토종닭 한 마리 있고요. 그다음에 황기. 그다음에 가시오가피.
1: 엄나무.
0: 엄나무. 그다음에 생강 조금. 그다음에 요거는 마늘이고요. 통마늘이 들어가요. 그리고 대추.
1: 수제비는 뭐 이제 도토리 가루하고 여기 밀가루하고 이제 소금. 소금 조금 그리고 물 요렇게 들어가요. 지금 1대1로 준비를 했어요. 밀가루랑 도토리 가루. 도토리 맛이 약간 쌉싸름해요. 그래갖고 그거를 없애자고 밀가루를 섞어서 생닭은 끓는 물에 넣어야 된다. 그리고 바로 뚜껑을 덮지 않는다. 그래야 좀 여기 더 시원하고 좀 구수한 맛이 난다 그럴까요? 황기 넣고 이제 엄나무 넣고 이거는 뭐 그리고 이제
0: 생닭.
1: 이렇게 낫 넣고 이제 생강하고 마늘 조금씩만 넣으면 돼요. 대추는 많이. 많이 넣, 이 대추도 옛날에 농사를 지었던 거라 많이 넣어줬던 것 같거든요. 약재에 물이 우러나도록 3, 40분 정도 끓여요. 센 불로 유지를 해서 이렇게 우러내요.
0: 도토리 가루. 저희가 1대1로 준비를 했어요. 소금 이게 한 꼬집이거든요. 너무 되지 않게.
1: 조금 더.
0: 되지 않게.
1: 도토리 가루가 네. 물을 좀 더 많이 먹어요.
0: 됐어?
1: 이렇게. 이렇게.

0: 마늘을 좀더 넣었던 것 같아요. 옛날 단양에도 단양 마늘이 지금 유명한 거 보니까 그때도 마늘이 흔했었나 봐요. 그래서 마늘 좀 넣더라고요. 팔팔 끓은 다음에 뚜껑을 덮고 이제 푹 삶아내는 거예요. 30~40분 정도도 얘도 끓여야 되는 것 같아요.
1: 뚜껑 열면
0: 발
1: 다리가
0: 홀딱 까져
1: 이렇게,
0: 있어.
1: 살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때가 잘 익은 거예요.

부엌에서 큰 다라이에 퍼서 이거 이렇게 국자 큰 국자랑 들고 들어와서 방바닥에 놓고 우리 뚝 빌려 앉아서 엄마가 퍼줬어요. 우리 엄마는 닭다리를 안 뜯고 찌찌를 안고 오빠만 줬어요. 아. 따로. 이제 전에는 이게 맛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커서 다시 먹게 되니까는 좀 시원하고 구수하다 그렇더라고요.

0: 싫었던 음식 중에 하나였는데 이거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1: 금곡리라고요. 여기 고수동을 위에 동네예요. 아니요, 지금은 저기 다시 내려와서 저 사이남이라고 거기에 살고 있어요.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보리밥하고 또 감자 쪄서 그거로 밥 보리쌀 섞어서 밥 주는 거. 뭐 거의 그런 거죠, 뭐. 맨날 채짠지랑 마늘종 이렇게 싸줬었어요. 묵도 많이 해줬어요. 김치 썰어 놓고 국물에서 해줬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한강이었다 그래야 되나? 닭하고 수제비보다는 국물이 많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건데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약재는 그때 우리 엄마는 뽕나무도 들어간 적도 있어요. 환기는 많이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환기 캐고 나면 그거를 엄마가 주워오라 그랬어요. 솥이 두 개 걸려 있고 우리 옛날 마실려나 모르겠지 이렇게 계단을 한두 개 내려가야지 이제 아궁이 있고 하거든요. 그럼 엄마 맨날 거기 앉아서 이제 불 떼서 그거를 다 해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끓여주고 뭐 가지 가라 소리 지르고 뭐 가지 가라 소리 지르고 뭐 다 식구가 많으면 뭐 김치도 막 대접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 우리 그 서로 찢어 먹느라고 그랬던 거 이게 거의 비슷해요. 순서는 달라진 건 없고요. 이제 불세기가 시골은 이렇게 불을 확 뗐던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불세기가 좀 더 컸었던 것 같아요. 엄마도 그때부터는 그거는 안 했어요. 거의 도토리 수제비 한지는 한 꽤 오래됐어요. 여기 단양에 다시 와서 아줌마들 모여서 이제 쏙 놓고 저거를 해서 줬는데 맛있다 그랬었어요. 네, 다 모른대요. 아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다 맛있다고. 이거는 고급 음식이었다. 못 살 때 음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우리는 없이 살아서 많이 할 때 국수도 막 두 반대기씩 이렇게 밀어갖고 감자 잔뜩 넣고 이렇게 끓여주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얘도 그런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 고급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이 고급 음식이지 옛날에는 흔했던 거거든요. 이게 거의 닭들도 다 키웠어요. 옛날에는 집에. 엄마죠 뭐. 뭐 진짜 뭐 좋다 싫다 해도 이제 엄마 생각을 하니까는 그 음식이 생각이 났던 거기 때문에 엄마예요.

일찍 먹고 싶으면 일찍 먹는 거는 상토라고 거름을 사다가 그 포토에다가 거름 넣고 씨앗 넣어가지고 일찍 심어서 2월 말 정도는 이제 씨를 넣으면은 한 7cm나 10cm 정도 크면은 그때 이제 내다 심는 거예요. 여기다가 두 개씩 달려요. 이렇게 여기 달리고 여기 달리고. 근데 여기 크고 요건 작아. 이 수염이 좀 까불어하게 말르면은 그때부터 이제 따는 거고, 또 육안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이렇게 탄탄해요. 물렁물렁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따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그냥 이걸 이렇게 적히면 되는 거예요. 적히면. 맛있게 찌려면 이 껍데기를 까가지고 밑에다 깔고, 그 위에다 옥수수를 넣어가지고 물에 잠길 정도로 해가지고 찌면 더 맛있어요. 이 옥수수를 가지고 옥수수 범벅을 할 거예요. 죽보단 조금 되직한 게 범벅이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이게 주식으로 많이 먹었잖아. 근데 요즘에는 주식이 아니고 이게 맛으로 먹으니까 70년대 그 전후로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때 그럴 때는 힘들었으니까 이걸 주식으로 많이들 먹었죠. 옥수수를 이제 껍질을 까서 깊이를 해가지고 불려서 삶아서 팥이랑 같이 이제 걸쭉하게 끓이는 거를 옥수수 범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끓여가지고 금방 뜨거울 때 먹는 것보다 약간 식었을 때 먹으면 더 찰기가 있고 좋아요. 일단은 옥수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팥, 그리고 줄콩이라는 거 들어가고, 그리고 소금으로 이제 감미하고, 그게 재료가 주 재료 전부예요. 삶는 거는 지금 따는 게 맞는 거고, 말려가지고 이 깊이 내서 범벅하는 거는 완전히 받쳐서 말린 연에 다 연그릇을 따는 거예요. 완전히 말른 연근 거를 가지고 따서 이제 나중에 그거를 완전히 말린 다음에 방앗간에라도 껍질을 까는 거예요. 손으로는 안 되고. 그게 다 말랐을 때. 옥수수도 이렇게 까보면 속이, 손톱이 안 들어가고 딱딱하게 연그런 거. 그게 완전히 연그런 거예요. 그거 일찍 심어서 한 8월 말? 9월 초 이렇게 하면 다 연글 거예요. 처음에 걸어서 완전히 마를 때까지 뒀다가 초겨울 이제 완전 가을 다 지나고 그때 한가할 때 이제 까는 거예요. 양이 많은 사람은 경운기라도 까더라고요. 경운기로 밭기로다가 뭐 이렇게 그거 밭 가는 그 기계 그걸로다 이렇게 갈아서 까는데 많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 코팅된 고무장갑 그거 끼고도 하고 또이 송곳 갖고 이렇게 찔러가지고서 까더라고요. 아무 데서는 안 해주고 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멀리 가야지 있어. 저 가곡이라든가 충주 가는데 어디 덕산 방앗간 그런 데 가야지 해주지 아무 데나 다안 해주더라고요. 물에다 불려놓고 이거 옥수수를 최소한 4~5시간은 불려야 됩니다. 이게 파산 한번 끓여가지고 떫은 맛을 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불린 옥수수랑 팥이랑 같이 넣어가지고 이제 1시간 정도 삶으면 되는 거예요.

0: 옥수수 넣고 옥수수에 한 3배 정도? 그 정도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한 15분 내지 20분? 그런 다음에 뚜껑 열고 이제 간 맞추면서 이 콩도 줄콩도 넣고 그리고 저어가면서 누르니까 그때 그렇게 저어가면 끓여야지.
1: 20분 정도. 네, 그런데.

과거에 먹던 맛 그대로일까? 뭐 빨리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죠. 역시 흔히 먹던 음식이 아니니까 빨리 해서 먹어보고 싶다 하는 생각으로 했죠.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드셔보셨고, 그 이제 중년에 들어오신 분들, 뭐좀 젊은 분들이 처음 드셔보셨다고 그러죠. 역시 옛날 맛이 그대로 맛있다고 그랬죠. 옛날 맛이 최고라고. 옛날 맛을 무시를 못해요, 음식이.

0: 저는 덕천이에요. 뭐, 밭 농사도 하고, 논 농사 좀 하고, 뭐, 그냥 그 정도. 그렇죠. 먹을 것만 조금씩 했지. 그때는 쪄먹는 거 외에는 하지 않았어요. 많이는 안 하고, 조금씩 하죠. 옥수수 씨를 농협에 가 사서, 사가지고 그걸로 심는 거예요. 지금 심었던 걸 말렸다 그걸로 심기를 하는데 거의 거기서 받아가지고 심는 거죠. 그냥 삶아 먹어요. 그리고 말린 거 있으면 겨울에 이제 튀겨 먹고. 어려서는 먹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이 동네 와가지고 알았어요. 저희 경로당에서 처음 얻어먹고 이제 그걸 이제 그때 배워서 한 거예요. 당장 쪄먹는 건 따는데 그 말리는 거는 안 따고 나무가 말릴 때까지 그냥 뒀다가 이제 송이가 다 말르면은 그때 까가지고 잎을 한두 송이 더 달아가지고 매달아놔요. 추녀 밑에다가 매달았다가 이제 가을 수확하고 좀 한가하면 그때 이제 내려가지고 까가지고 이제 방앗간에서 깊이도 내고 그렇게 하죠. 옥수수가 이제 한 2부 정도 되면 팥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맛이 없으니까 고기 분량을 맞춰서 조금만 넣는 거예요. 한 줌만. 많이 들어가면 안 좋아. 줄콩도 매달 정도 넣어야지. 오늘도 매달 넣었잖아. 송간 넣으면 또 담백하고 또 구수한 맛이 있고 또 기호 따라 단걸 좋아하신 분들은 단걸 넣어도 드셔도 됩니다. 이거 알을 먹어보면 알죠. 그 옥수수 알을 먹어보면은 다 퍼졌다는 걸 알죠. 주로 겨울에 먹는 거지. 반찬은 뭐 김치 정도 있으면 김치나 뭐 총각김치 정도 겨울이니까 그 정도 있으면 다른 건 반찬은 뭐 크게 필요가 없어요. 예. 경로당에 그런 것도 해 먹고 뭐 그거 갖고 와서 경로당에서 해 먹습니다. 그걸 갖고 오면 이제 부녀 회원들이 있으니까 그 회원들이 이제 끓여가지고 이렇게 놀아 먹는 거예요. 맛이 좋아요. 구수하니. 한 번씩 먹으면 뭐 싫지 않고 좋아요. 지금은 별식으로 먹지만 그때 당시는 주식으로도 먹겠죠? 쌀이 귀해할 때니까. 별미로 먹을 만한 음식이에요. 괜찮은 음식 같아요.
1: 한 30년 살았죠. 옛날엔 그리고 옥수수를 갈아가지고 올챙이 국수라고 그런 것도 시골에서 해 먹었어요. 강냉이 밥은 다른 사람은 해 먹었는데 우리 집에서는 안해 먹었어요. 80년대까지 옥수수 밥 먹은 집이 있어요. 먹어봤지. 어머님도 해줬지. 그때만 해도 옥수수가 주식으로 많이 먹을 때니까. 옛날 게더 맛있어요. 옛날에 배고픈 시절이니까. 그때만 해도 그런 거 많이 심어서 먹으니까 같이 나 가는 소금으로 했지. 간장은 시커머니까 안 넣고 소금. 우리 클때 먹었지 뭐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한 초등학교 다니면서 국민학교까지 다니면서 그런 거뭐 먹었지. 누가 아는 사람 삶아가지고 먹어보라고 맛을 먹어보라고 가져왔더라고요. 그 식당에서 이제 아는 사람 디저트로 주는 데가 있었어요. 그거 그래 얻어 먹어봤지. 그 옛날 맛이 안 나. 옛날은 배고픈 시절이니까 다 맛있는 거예요. 안 해먹었어요. 옛날에 클때 먹고는 안 해먹어. 해주는 거는 얻어먹어.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영감 혼자 어찌 가신단 말이오. 제화자 좋네. 둥벙 둥벙 좋으시오. 헐씨구 철씨구 제화자 좋은데 얼씨구나 철씨구.
1: 창극을 통해서도 심청이로 만나지만 김유리 씨 통해서도 창극을 만나고 있구나. 그게 제대로 된 판소리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대가 참 값지고 귀한 무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김유리 씨와 더불어서 저는 저렇게 북을 맛있게 치는 분도 정말 오래간만에 또 보는 것 같아요. 그 화주석 나오는 장면에서 북을 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목탁을 치시더라고요. 막 그게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정말 다양한 변화무쌍한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우리 김유리 씨, 이준영 씨를 다시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0: 우리 관객분들께서 오늘 이 판소리가 소리판이 잘 흘러갈 수 있게 정말 저를 너무 많이 지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고, 거기에 제가 보답하기 위해서 오늘의 축제에서 제가 할 일은 여러분께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것, 그 임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후회 없이 즐겁게 한번 소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앞바다리하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이준영 고수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때여 심청이는 공선에 몸을 싣고 동서남북 지향 없이 만경 장파 높이 떠서 영원히 돌아가는구나

이러한 출천지 대효녀를 하늘이 그저 둘 리가 있겠냐. 하루나 녹황상제께서 사해 용왕을 불러 하교하시되 오날 묘시에 유리국 심소저가 임당수에 들떠이니 작실히 모셨다가 임당수로 환송하라. 용왕이 수명하고 각궁 시녀들을 불러들여 너 이제 백옥교를 가지고 임당수 빨리 나가 묘시를 기다리면 인간의 심소저가 들떠이니 작실히 모셔오너라. 각궁 선녀들이 수명하고 임당수에 당도하니 때마침 묘시 초라. 그때여 심소저는 물에 들듯 말듯 천지 명랑하고 이로리조림 그날 뜻밖의 팔선녀들이 백옥교를 앞에 놓고 예허며 여짜오되 저희들은 용궁 시녀로서 부왕의 분부 듣고 소절을 외시고자 왔사오니 옥교를 타옵소서. 심청이 여짜오되 인간의 미천한 사람으로 어찌 옥교를 타오리까. 만일 아니 타면 상제께서 수궁 대죄를 내릴 테니 사양치 마옵소서. 심소저 마지 못하여 옥교에 앉으니 뜻밖의 수궁 풍류가 낭자 헐지 위돌장 헐시고 전상선관 선녀들이 심소저를 보랴오고 태을 찐 학을 타고 안기상 현 타고 모래 탄이 적선 정의동자 홍의동자 쌍쌍이 모셨네. 월궁 항암 바오 선녀 남학 부인 팔선녀들이 좌우로 버렸는데 풍아을 갖출게 왕자진의 봉필이니난난난 곽천사 죽장고 짜지러

경제 둥동동 해상의 해금이며 수궁의 진동은 다 도경구의 위양원이 연광이 조일이오 지버린 이와자건이 서기 반공이라 주궁 대궐은 응천상지 삼광이오 곧예수상은 치오복이라 산우주렴 대구간상 광채도 찬란하구나 초자원을 드릴 적에 세상 음식이야

들어와 심청순을 부여잡고 네가 나를 모르리라. 나는 세상에서 너를 난 합시로다 너의 부친 마흔이 늙었으리라. 나는 죽어 귀인이 되고 황안전 옥진 부인이 되었으나 너는

우리 가 우인이 만류하며 내 딸 청아 우지 마라. 너는 이후에 너희 부친 다시 만나 즐길 날이 있으리라. 광안전 맡은 일이 직군이 허다하여 오래 지체 허려워라. 요령소리가 쟁쟁 나더니 오색 체운으로 올라가니 심청이 할일 없어.

하루나 녹황상제께서 사해 용왕을 불러 하교하시되 심소저 방년이 늦어가니 임당수로 환송하여 인간의 좋은 배필을 정해주라. 용왕이 수명하고 심청을 환송할지 꽃 한 봉을 좋아 있게 만들어 그 가운데 메시고 양대 선녀로 시위하고 조석지공 잔수범절 금주보배를 많이 놓고

용왕과 각궁선녀 모두 나와 작별하고 돌아서니 이난 곳 임당수라. 용왕의 조화인지라 꿈같이 번뜻 떴다. 바람이 분들 흔들리며 비가 운들젖을 쏘냐. 주야로 그때여 남경 갔던 선인들이 억심만큼 배를 내어 본국으로 돌아올지 임당수의 당도허니 심소저의 효행이 호련히 감동되는지라. 재물을 정히 차려놓고 심소저의 넋을 위로 하는 뒤 호가 두리둥둥 울리면서

부러울 무대 풀고 눈물을 씻고 바라보니 무엇이 또 있난디 세상은 못 본 바라 도사공이 하는 말이 저것이 무엇이냐 금이냐 금이란 말씀 당치한 소 예

0: 있어.
1: 그렇지.
0: 어? 그러면 저게 무엇이냐? 가까이 가서 보자. 저라 저라. 어이겨. 어이겨. 어이겨. 자, 가까이 가서 보니 향기 진동하고 색채운이 거렸던 날 대건저 싣고 보니 크기가 수레같고 향취가 진동커날 본국으로 돌아와 허다 이 남은 재물 각기 졌을 만큼 나눌지 도선주는 무슨 마음인지 재물은 마다하고 꽃봉만 차지하였구나. 이때는 어느 땐고 허니 송천잡게 없어 황후 풍하신 후 나빌란이었시고 왕비가 돌아가셨다는 그 말이에요. 한문이 많아가지고 이해가 어려우실까봐 나빌란이오시고 세상의 기와 요초를 구하여 황극전 너른 뜰에 가득히 심어두고 조석으로 화초를 구경하실 때 화초도

0: 半梅花，
1: 前
0: 世有两口子难吃够一大股蒲松棍，苦儿亏的用残忍，做出先苦卡过，三千제자를강문흐르니향단춘풍은행꽃희화반지불개문어니장신궁중배꽃이오천태산들어가니양변의작약이오원정부지이별허니옥차우견의앵도하

이때여 도선주는 천자께서 화초를 구하신단 소문을 듣고 임당수에 떴던 꽃을 어전에 진상하니 천자 보시며 세상에 없는 꽃이라. 선인을 입시하여 치하하시고 무릉대수를 봉하였구나. 그 꽃을 후궁 화계상에 심어놓고 조석으로 화초를 구경하실지 천자 모시고 반기호여 여지벽도 화를 동방사기 따온 지가 3000년이 못다 되니 벽도 하도 아니요 극락 세계 현악꽃이 따라져서 회상을 떠왔든지 그 꽃 이름을 강선화라 지으시고 조석으로 화초를 구경할제 이랴는 천자 심신이 황홀하여 화계상을 거니는디 뜻밖의 강선화 벌어지며 선녀들이 서있더랄 천자 고이 여겨 너희들이 귀신이냐 사람이냐 신여 예언여 여짜오되 남해 용궁 신여로서 심소절을 모시고 세상을 나왔다가 불의의 전환을 범하였사오니 황공무지하오이다. 이놀불견 간고덕고 한선녀 서있거날 황제 반신반의하야 대강 연유를 탐문한바 세상의 심효제라. 궁녀로 시위하여 별궁에 모셔놓고 이튿날 조회 끝에 만조 백관에게 간밤 꽃본 사연을 말씀하니 만조 제신이 여짜오되 국무 없으심을 하느님이 아옵시고 배필을 인도하심이니 처녀 불치면 반수기양이라 인연으로 정하소서. 그 말이 옳다 하고 그날로 택일하여 놓으니 5월 5일 갑자시라. 시왕후 입궁 후에 연연이 풍년이요 가가호호 태평이라. 그때여 심황후는 부귀는 무쌍어나 다만 부친 생각뿐이로구나. 이랴는 옥난간에 높이 앉어 추억

0: 아,
1: 당거시구. 아,
0: 이때여 황제 내궁으로 들어와 황후를 살피시니 수심이 뛰었거나 황제 물으시되 무슨 근심이 있나이까. 심황후 여짜오되 솔토지민이 막비왕 토라 이 세상에 불쌍한 게 맹인이라 천지 일월을 못 보니 적포지 안을 한때라도 풀어주심이 신첩의 평생 원이로소이다. 황제 칭찬하시고 맹인 잔치를 여시는디 각도가급으로 행간하되 대소인 민간의 맹인 잔치에 참여하게 허되 만일 빠진 맹인이 있으면 그 고을 수령은 봉고 파직거리라 하고 각처로 전하였구나. 그때여 신봉사는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Here, dictionaries more than a century old are carefully preserved. Books where Hangul sits beside Cyrillic, and English sits beside both Hangul and Chinese characters. Who made these dictionaries and why? To find out, our team went to see an expert.
1: 제가 초기에 한국어라는 것을 쓰는 글쓰기가 어떻게 현대에 와서 안정됐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한국어를 한글로 써야 한다라는 그 개념 말고 실천 행위가 외국인들이 상당하게 참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이 사전을 만들고 문법서를 만들고 한국어 연구에 초기 초석을 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런 관심이 사전을 수집해서 영인에서 내고 해설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0: The dictionaries he gathered came back into the world as an 11-volume facsimile edition published with his colleague, Professor Lee Sang-hyun. From the Korean-French Dictionary of 1880 to 1937, more than half a century of dictionaries brought together in one place. But this raises a question. Why did dictionaries pairing Korean with foreign languages come before those that explained Korean in Korean?
1: 사실 생각해 보면 한국어는 우리한테 너무 자명하잖아요. 한국어를 한국어로 해제한다는 개념은 사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발상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먼저 의식되는 건 외국어와의 관계입니다.
0: In Joseon, where writing was largely done in classical Chinese, dictionaries explaining Chinese characters had long existed, but books linking Korean with Western languages were rare. Those who first built that bridge were outsiders who needed to learn the language. Of the dictionaries they made, the first to be published with dictionary in its title came from across the northern border. In 1874, in St. Petersburg, capital of the Russian Empire, a book was printed. Its title translates as An Attempt at a Russian-Korean Dictionary.
2: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 노원어문학과 박수빈이라고 하고요.
0: What caught Professor Park's eye was the very first word of the title.
2: 앞에 오프잇이라는 러시아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뒷부분에는 뭐 루스커 까레스커버 슬라바리아라고 해가지고 러한 사전이 뒷부분에 있고 앞에 오프잇이 있는데 그 오프잇이 시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노한 사전이 아니라 노한 사전의 시도인 거죠. 아마도 사전스러운 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사전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 아마 어휘집 정도의 성격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0: A dictionary that called itself an attempt. The man who made it was no linguist. Mikhail Pavlovich Putsilo. He was an official of the Russian Empire. He was posted to the empire's far east in what is now Primorsky Krai. Living there were Koreans who had crossed the border. In the late 1860s, driven by drought, famine, and heavy taxes, people from northern Hamgyeongdo province crossed the Tuman River. But when he arrived at his new post, he had no interpreter. Putsilo needed people at his side.

0: The villager recorded in the preface as Rian was a Korean who spoke a little Russian, thought to have been surnamed Yang. Father Palladius headed the Russian Orthodox mission in Beijing. A priest and a scholar of China, he was in the Usuri region at the time and helped Putsilo by checking the Chinese characters. And so, word by word, Putsilo began writing down the villager's speech. But this dictionary did more than translate words.
1: 단어만 실린 게 아니라 문장 단위가 실린다든지 혹은 관용구 자체를 표제어로 실는 그런 것이죠. 뭐 안녕하세요도 이제 실리게 되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밑에 이제 새로운 주석을 다는 겁니다. 뭐 조선인들은 뭐 만났을 때 손을 위로 올려서 뭐 합장을 해서 어떻게 인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써주는 거죠.
0: It was far from a perfect dictionary. It said nothing of parts of speech or grammar. And it had its share of mistranslations.
1: 뭐 예를 들면 재기라는 거를 기술을 할 때 거기다가 뭐 금속 작은 원반을 뭐 뭐로 감싸서 차고 노는 놀이 뭐 이렇게는 기술을 했는데 중요한 건 러시아어로 미아치라고 써놨어요. 근데 미아치는 러시아어로 공이거든요. 근데 공과 재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다르죠. 공과 재기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발로 차고 노는 것밖에 없는데 재기는 발에서 떨궈지면 안 되잖아요. 바닥에 떨궈지면 안 되는데 공은 전혀 다른 거죠.
0: But the villagers did not forget Putsilo.
1: 푸칠로의 공적을 기려 그럼 푸칠로프카라는 이제 마을로 하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함경도 북부 주민들 이주한 한인들이 자신들의 의지에 의해서 푸칠로의 이름을 붙여서 푸칠로프카라는 이름을 지어준 마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In 1884, Joseon and Russia signed a treaty of amity and commerce, formally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10 years before the treaty, in a small border village, a clumsy but earnest dictionary had already begun a diplomat's work. And in 1880, in Yokohama, Japan, another diplomat, another dictionary, was printed. The name on its cover, Hanbul Jajeon. Today, we know it as the Hanbul Jajeon, a dictionary that explained Korean and French. Why was a dictionary of Korean printed in Japan rather than Joseon and by French priests? The story begins with priests who risked their lives to enter Joseon.
2: 저는 부산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 재직 중인 이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언어학을 전공을 했고요. 리델 신부님과 페롱 신부님은 둘 다 파리 외방 전교회라는 선교회 소속의 신부들입니다. 이미 조선에 입국해 있었던 다른 이제 신부님들과 함께 같이 전교도 하고 한국어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교리 번역 등등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0: At the time, Catholicism was forbidden in Joseon. The priests lived in hiding as they learned Korean. They took over the dictionary manuscript left by Bishop Davului, who had arrived before them, and added to it word by word. In 1866, the Pyongin persecution began. Along with countless Korean believers, 9 of the 12 French priests in Joseon were killed. 2 of the 3 survivors were Father Ridel and Father Ferron.
2: 그래서 그 두 분이 이제 병인 박해 때 살아남아서 일부는 불타서 소실됐던 그 다블리 주교의 그 사전 원고를 들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상하이에서 한 사람은 만주 차쿠라는 곳에서 남아서 이제 그 사전 집필을 하게 되고
0: Yet neither priest saw the dictionary through to print himself. Father Ferron never returned to Joseon, and Ridel, by then a bishop, entrusted the manuscript to a fellow priest.
2: 후임 신부였던 코스트라는 신부한테 그 원고를 주면서 일본 가서 이것을 출판을 해달라 그렇게 이제 전달을 하고 코스트 신부가 일본 요코하마에서 다양한 그 준비 작업을 통해서 활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파리에서 공수를 받아가지고 일본에서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1880년에 한불자전이 출간이 됐고요.
0: And yet, this dictionary carries the handwriting of one Korean.
2: 그 한불자전에 쓰여져 있는 한글을 최지혁이라는 그 사람이 썼는데 그 사람은 이제 리델 신부의 굉장히 중요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이 사전은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쓴 필체를 그대로 본을 떠서 활자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한글 서체 1호 최지혁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 A dictionary built on Korean head words. The Hanbul Jajon, the Korean-French dictionary, contains about 27,000 Korean entries and some 29,000 when place names are included.
2: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국어로 된 사전, 단일어 사전이 있었더라면 오히려 더 이 사전의 가치가 좀 떨어졌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단일어 사전이 없었죠. 그리고 한국어를 표제어로 놓는 그런 사전 없었고 자전만 있었죠. 5편에 해당하는 자전만 있었던 상황이어서 사실상 한국어 사전으로서는 최초에 출판된 최초의 한국어 사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It is filled with words you would never find in a dictionary of Chinese characters. Not only Sino-Korean words, but the everyday Korean people spoke aloud. In 1886, Joseon and France signed a treaty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6 years after the Hanbul Jajon was published. And the Hanbul Jajon passed its work on to other dictionaries.
2: 그런데 이후에 그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에서 들어왔던 그 선교사들이 그 사전을 보고 이제 거기 있는 표제를 그대로 옮겨다가 영어로 뜻풀이를 달았죠. 그게 지금 여러 다른 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연구하고 계시는 한영자전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한영자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샘플을 모아서 표제어 매핑을 했더니 거의 뭐 80%에 해당하는 표제어를 한영자전 일파고요.
0: Earlier in 1882, Joseon had signed a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its first with a Western nation. The following year, it signed one with Britain. Now, Western diplomats, credentials in hand, began to set foot in Joseon. And in their wake, new dictionaries began to appear. The English dictionaries hel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were born in this era. And one of them was made by an actual diplomat.
3: 스콧은 외교관이었습니다. 근데 스콧이 이제 흥미로운 거는 한국어 사전에 잊을 수 없는 하나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로 끝나는 해제. 먹다, 있다, 하다 하는 식의.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뭐뭐 했소. 이렇게. 그리고 하오. 이런 식의 해제였거든요. 동사를 해제할 때. 근데 이제 스콧에 의해서 다라는 기본형을 해제어로 활용하는 방식이 일반화되기 시작해서 그렇게 많이 활용된 사전은 아니지만 스콧 사전이 꽤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James Scott, British Vice Consul. In 1887, he published a Korean phrase book. And in 1891, an English-Korean dictionary. And in 1890, American missionary Horace Grant Underwood published the Hanyoung Jajon, 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Today, we know it as the Hanyoung Jajon, a dictionary that explained Korean in English and English in Korean. Behind these dictionaries too stood Koreans.
3: 선교사들은 공식적으로 교구에서 조사를 둘 수 있었어요.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조사는 도와주는 선비. 그러니까 한국인 조력자죠. 그러니까 한국 사전을 만드는 건 그 언덕을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사들 한국인들하고 같이 만든 거거든요.
0: Meanwhile, the standing of Hangul was changing. For centuries, official documents have been written in classical Chinese, while Hangul, dismissed as Onmun, was not recognized as an official script. Then, in 1894, King Gojong ordered that laws and royal decrees be written primarily in Hangul. For the first time, Hangul became the official script of the nation. And in 1897, Canadian missionary James Scarth Gale published a new Korean English dictionary under the same title, Hanyong Jadeon. It wasn't only foreigners who welcomed this dictionary. So did the 독립신문, or The Independent, a newspaper written in Hangul alone, without Chinese characters. At the time, a young man was working at the paper. Chu Si-kyung, the scholar of the Korean language widely credited with giving the Korean script its name, Hangul.
3: 주시경 선생이 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바로 논설이 실려요. 뭐냐면 이 사전을 공부해라. 조선말을 공부하려거든 이 사전을 봐라. 또 영어를 공부하려거든 이 사전을 봐라.
4: Nothing this fine has

현실의 그 위험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또 경복궁은 외국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외국인들이 이 한글의 두 가지 흥미로워 합니다. 하나 역사적 명당. 만든 임금이 이름이 세종대왕 명확하고 왜 만들었는가 또 책으로 남아 있고 이러면 되게 신기해요. 그다음에 신기한 것은 바로 그 글꼴이 이 반듯반듯하면서도 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쉽게 배운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그 되게 매력을 느끼는 거죠. 2026년 정말 돌아서는 되게 감격스러운 해인데 왜냐면 한글이 반포된 지 580주년이죠. 그리고 한글날이 제정된 지 100주년입니다. 이렇게 진짜 뜻깊은 해가 겹친 해라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저는 한글 학자이자 한글 운동가인 김슬옹입니다.

0: 우리 아버님이 한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회초리 맞아가면서 초등학교 때 천자문을 배웠습니다. 한자를 배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한자와 한글을 이제 비교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제가 신문을 봤는데 1977년 무렵에 그 아기를 영화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자가 그 아기 영자입니다. 그게 되게 복잡해요. 그때 신문이 진짜 조사와 은느니가 하고 순 우리말만 한글이고 거의 다 한자였어요. 대중적인 정보를 주고받는 신문에서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글학자가 또 한글운동가가 되어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세종당이 만든 이 훌륭한 문자를 500년 넘게 무시하고 깔보고 이름자 취급한다는 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 한글이 주는 무한한 매력이죠. 정말 쉽고 과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멋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한글이? 원래 제 이름이 한자식 이름이죠. 그 중용의 용자랑 성리학의 성자인데 용성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공무원이 된 학교니까 공문서를 쓰는데 이 김용성 이거를 한자와 한글로 적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한자로 적는 걸 거부했습니다. 이건 내 이름이 아니다. 내 이름은 한국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니까 순 우리말 이름 짓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죠. 그래서 슬기롭고 옹골찬 옹달쌤이 되자라고 해서 우리말과 그래. 그래서 이제 슬옹이라는 이름을 제 스스로 짓게 됐습니다. 한글은 1443년 12월 달에 세종당이 한국나이 만 7살 때 처음으로 공표한 거예요. 이게 세종실록에 창제를 공표했던 그 당시 1443년 음력 12월 30일자 실록에 보면 훈민정음이라는 그 명칭은 당연히 세종대왕이 만든 분께서 붙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건 창제자만이 붙일 수 있는 거죠. 이 훈민정음 해례부호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새 문자, 훈민정음 설계도이자 해설서이자 학습서예요. 이 문자를 어떻게 쓰면 좋은지. 거기다가 이 모든 백성들이 쉽게 이걸 배울 수 있도록 또 용자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1977년에 세계 기록사로 등재된 까닭은 저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봅니다. 하나는 진정성이죠. 이 책의 진정성. 저는 이 해례본의 많은 내용들이 가슴에 와닿았지만 저 가장 감동적인 말은 뭐냐면 세종 서문에 내가 이것을 가엽게 여겨라는 말입니다. 이것이라는 것은 글 모르는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한다. 이거를 가엽게 여겼다는 한자 민연이라고 하는데 가엽게 여겼다는 말이 나와요. 저는 이 낱말만 볼 때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15세기에 진짜 그 시대에 한자 모르는 백성들을 가엽게 여길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가엽게 여겼어도 임금이 가엽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말을 했고 문제를 해결했고 그걸 기록에 남겼어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 훈민정음을 창제를 공표한 뒤에 세종당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10여 명의 서리들, 대민 업무를 맡은 그 공무원,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들이죠. 그분들한테 막 가르쳤어요. 왜냐면 대민 업무를 통해서 빨리 보급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세종대왕이 한글이 주류문자가 된 걸 꿈꿨지만 이 한글이 이 주류문자가 되어온 역사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최만리 선생을 비롯해서 한 7명의 그 당시 양반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대부들이 막 반대한 겁니다. 대단히 이 문자 훌륭하지만 이거 반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종당께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안 되겠다. 이 양반 사대부들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이 문자가 살아남을 수도 없고 백성들의 문자가 되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년 9개월이 걸린 겁니다. 2년 9개월 동안 뭘 하셨습니까? 바로 양반들을 설득하고 또 진짜 그 천년이라는 문자를 만들기 위한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2년 9개월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446년 음력 9월 상순 지금의 한글날에 책을 통해서 반포하게 된 겁니다. 세종대왕께서는 훈민정음 반포한 뒤에 그야말로 그 문자를 만들고 반포한 사람으로서의 정도를 걷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포하고 나서 한 달쯤 뒤인가요? 이 공문서에 써요. 실제 본인이. 그 다음 11월 달에 업문청을 만듭니다. 이 공식 기구를 만들어 빨리 보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2월 달에는 과거 시험에도 도입해요. 왜냐면 공무원 시험에 도입을 해야 이 빨리 이게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이런 진짜 문자를 반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문자가 진짜 그 백성들 문자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진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인 거예요. 세운당께서 훈민정예본을 펴내고 나서 1947년 무렵에 이 월인청강지곡이라는 책을 펴내요. 그래서 월인청강지곡은 그 천계강에 떠오른 달의 노래죠. 그래서 마치 달빛이 천계강에 떠오르듯이 이 훈민정음이 모든 백성의 문자로 떠오르도록 그런 염원을 담은 게 월인청강지곡이죠. 곧바로 사용되지 않았냐 이거는 이제 그 시간의 범위까지 모아야긴 한데 최대한 그래도 빨리 보급됐다는 증거가 하나 실록이 실려있어요. 그게 1449년 세종실록입니다. 하연이라는 대감, 지금은 장관급이신데 그 하연 대감이 이분을 그 비판, 비난하는 한글 벽서가 그 하연 대감 담벼락에 붙는 겁니다. 하정승아, 또 공사를 망령되이 하지 마라. 그런 한글 벽서가 붙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만에 그 일반 민중의 한글 벽서가 붙었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보급이 됐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최소한 3년 전에 어느 정도 보급이 됐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는 주로 어문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할 때만 훈민정음이라 불렀고요. 주시경과 그 제자들이 한 나라의 글을 줄여서 오직 하나의 큰 글, 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게 한글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명칭을 만든 겁니다. 1919년에 조선의 연구회가 조직이 돼요. 우리말과 글을 지켜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 그래야 독립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일제강점기 때 말글을 빼앗기고 이런 진짜 엄청난 세월 속에서 한글을 가꾸고 지켜온 이 역사가 대단히 감동스럽고 인도네시아 부톤섬 찌아찌아족 한글 훈민정음 보급한 게 2009년 무렵 되거든요. 그때 왜 시도했냐면은 그 찌아찌아족의 그다지 쓰는 말을 그 인도네시아 공용 문자 로마자로 이게 표기 안 되는 게 많았다고 합니다. 저울래 적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던 다 이제 훈민정음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쪽에 아비딘이라든가 그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서울대학교 와서 우리 한글을 배우고 그래서 이제 한글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 거고요. 찌아찌아 정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있어요.
1: The King Sejong Literacy Prize.
0: 아 진짜 세종대왕께서 진짜 지금 환생하신다면 진짜 아 내가 만든 문자가 이렇게 널리 쓰이고 있다니 그것도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로 쓰이고 있다니 아 참으로 감동스럽구나 뭐 이런 말씀을 반드시 하실 것 같고요. 저는 한글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진짜 그 자기 생각 느낌을 마음껏 적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언어가 6,000개, 7,000개라고 그래요. 하루에 하나씩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사라져가는 말들 왜 사라집니까? 그 적을 수 있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훈민정음을 바로 그런 사라져가는 말을 적는 문자, 바로 찌아찌아 말을 적는 문자로 활용하듯이 이런 사업을 제가 전 세계 운동을 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벌이고자 합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the Bank of Jeong-Hee-seong연구원. Bank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절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0: There are no seaweed or corals along the cliffs, but the special vibe of the dramatic formations are more than pleasing to the eye.
1: 네, 범석 콧구멍 동굴 안쪽까지 들어가서 다시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면 조류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 왼쪽 또는 오른쪽 절벽을 끼고 이동하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동굴과 달리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형 안반주에서 살아가는 물고기라든지 흰동가리 둥지도 볼 수 있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해송이나 연산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0: A diver swimming past coral, blooming across the rocky seabed is a sight of beauty.

0: 여기까지 왔으면.
1: 진짜? 너무 예쁜데?
2: 그치. 우와. 그래서 내가 언니를 위해서 진짜 딱 맞는 카페를 찾았어.
1: 이 정도 올렸어.
3: 어떻게 이게 너무 멋있는데?
2: 그치.
3: 어디를 봐도 다 예뻐.
1: 고양이들.
2: 너무 귀엽네.
1: 안녕하세요. 여기 너무 예뻐요. 어떡해요.
2: 진짜.
1: 이게 대박이에요. 어디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4: 아까 만났지 않았어요?
2: 맞아요.
1: 숙소하고 여기를 카페도 운영하시는 거예요?
4: 네, 같이 하고 있어요.
1: 어쩐지 감성이에요.
2: 진짜.
1: 감성이 어디 갈 수는 없어요.
2: 그러면 일단 시그니처로 딸기 라떼 하나랑 돌체 딸기 하나랑요.
3: 아이스크림 와플?
4: 그렇게 준비해드릴까요?
2: 네, 감사합니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1: 얘
2: 생각하고 있대.
1: 별이야? 고양이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2: 그래서 나 너무 좋아. 나 완전 고양이 엄청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여기 나한테 전국이야.
1: 이 풍경 소리가 진짜 이 감성을 완벽화시키는 것 같아.
5: 그럼 어차피 시켰으니까 조금 걸릴 건데 조금 구경해도
2: 그래?
5: 될까?
2: 구경하자.
1: 그 한옥 집에 고양이가 드나드는 게 진짜 낭만적인 것 같아.
2: 그지? 우와, 너무 예뻐! 서점 갈 때는 나 책을 좀 많이 읽지는 않아. 근데 한 번 읽잖아? 딱 확실한 책을 읽는 걸 좋아해. 그래서 어떻게 책을
1: 고쳐야죠.
2: 고르냐? 나는 이런 식으로 골라. 제목이랑 커버를 봐. 그리고 딱 이렇게 랜덤으로 봐. 눈에 들어오는 약간 마음에 드는 문구가 있다. 그러면 그걸 사고 없으면 약간 너는 아니야. 아하, 나는 저쪽으로 가봐야겠다.
1: 할머니, 그 고양이 삶아서 드실 거예요? 이게 제가 맞는 게 아니야, 진짜.
2: 언니, 여기 감성 미쳤다.
1: 난 여기서 숨을래.
2: 우와. 언니, 여기, 머리 조심.
1: 여기 들 수 있는 공간이네. 단독 공간 이용하는데.
2: 들어간다?
1: 두 시간. 우리한테는
2: 이따 봐요. 괜찮아, 머리는 필요 없어.
1: 그래.
2: 머리는 필요 없어.
1: 그래.
2: 머리 쓸 일이 없어.
1: 그치. 들어와. 우리 두 시간밖에 없어.
2: 아, 시간이 없네.
1: 정해져 있어. 시간 한계. 이게 봤어요? 이게 너무 예쁜데?
2: 그니까.
1: 이게 옛날 스타일이잖아.
2: 진짜.
1: 찐이다, 찐.
2: 고무신 귀여운 거 봐라.
1: 아, 귀여워.
2: 미치겠다. 이거 봐. 이거 옛날에 막 여기 막 중요한 것들 놓고 막 주얼리도 놓고 보석이랑 옷이랑 뭐 이런 거. 이집트도 옛날에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었거든? 이런 거 좀 다른 거 같아. 이집트는 진짜 이런 모습 볼 수 없거든? 오늘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1: 동양 쪽에만 있으니까.
2: 선풍기도 완전 옛날 거네. 이거 한번 이렇게 노래 불러줘야 돼. 와. 영모라영 하비브 나 꼰대 바람 빅 바닉 위에마스탄나 알비 영모라영 하비비 마게니노 하비비 아지니게 하비비 와디니게이트. 언니.

0: 봐봐. 요즘 그거잖아. 뭔지 알지? 대박이지?
1: 너무 멋있네.
0: 잘 어울리지 않아?
1: 멋있어.
0: 와! 너무 감사합니다.
2: 이게 돌체 딸기라떼고요. 이게 딸기라떼인데 잘 섞어서 드셔야 맛있어요.
3: 여기 딸기로 만드신 거예요?
2: 예, 단계 딸기가 유명한데 그 단계 딸기로 직접 우리가 청을 담아서 만든 거예요.
0: 감사합니다. 아, 찍어야 돼. 이건 대박이다.
3: 예쁘게 올릴게요.
0: 아, 여기? 오케이.
3: 이거를 비를 살려줘야 돼.
0: 좋아, 좋아, 좋아.
3: 이렇게 하고.
0: 진짜 뭐야.
4: 사진인 줄 알고 있나 봐.
0: 영상. 영상이야? 영상이었어?
3: 먹자.
0: 맛있겠다. 언니 이거 진짜 찐딸기인데? 자, 이제 먹어볼게요.
3: 행복해.
1: 이거지? 이것도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게 달달할 것 같아, 나한테는. 먹어도 돼?
0: 응. 아, 이게 칼 있었잖아. 이 칼 어딨어?
1: 이거 진짜
0: 와.
1: 와.
0: 이게 와, 너무 맛있다. 딸기 장난 아니네.
1: 나 딸기 좋아.
0: 아, 나 흘릴 것 같은데.
1: 흘렸네, 흘렸어.
0: 와우. 달달한 거 땡겼어.
1: 이제 당 떨어졌어. 당 떨어졌어.
0: 언니, 근데 여기 딸기 대박이지?
1: 너무 맛있어.
0: 언니가 계속 그랬잖아. 딸기 먹어보고 싶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내가
1: 처음 먹어봐서 고마워.
0: 내가 그곳까지 다 부탁했단 말이야.
1: 뭐?
0: 여기서 클래스 받을 수 있대.
1: 체험
0: 체험 같은 거.
1: 어떤 클래스?
0: 체험 받아가지고 딸기로 뭐 잼도 만들고 뭐 그런 이런 약간 수제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내가 부탁을 드렸는데. 맞아.
2: 맛있게 드셨어요?
0: 네, 너무 맛있었어요.
2: 그 쿠킹 클래스 신청하셔서 이제 준비. 됐는데,
0: 다 됐어요?
2: 예, 해드리고.
0: 좋아요.
1: 좋아요, 좋아요.
0: 좋아요.
1: 완전 좋아.
0: 준비 다 됐어요. 뭐,
2: 네, 여기에서 잠깐 기다려 주시겠어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2: 자, 이쪽 준비됐습니다. 이쪽 오시겠어요?
3: 네. 됐나 봐요.
0: 우와, 땡겨졌나?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제 아내입니다.
5: 와, 반갑습니다.
6: 먹어.
1: 너무 예쁜데요?
0: 얼굴도 그렇고 이름까지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진짜.
5: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언젠가는 도시를 떠나서 시골에 와서 살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는데.
1: 원래는 여기 사람 아니세요?
5: 그렇죠. 도시남 도시녀였는데.
0: 어쩐지.
5: 이왕이면 시골에 왔을 때 책과 함께하면 좋겠다. 책방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매력에 빠져.
2: 나는 한옥을 좋아하고 나는 책방을 하고 싶고. 그럼 한옥에서 책방을
0: 합치자.
1: 최고. 뭔가 꿈 같아. 제가 하고 싶은 것들.
0: 근데
1: 제가 옆집으로 있어볼게요.
2: 감사합니다.
0: 그럼 시끄러우실 텐데.
1: 괜찮아요.
2: 저는 이제 갈 테니까
1: 네.
2: 즐거운 유리 시간 되세요.
0: 좋아요.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딸기. 저희 마을은 딸기 마을이에요.
0: 우와.
5: 소문을 들으셨죠?
1: 네. 곳곳에도 있더라고요.
5: 그래서 원래는 정말 한 12월부터 6월까지는 정말 딸기를 실컷 먹을 수 있어요.
1: 그냥 있으니까.
5: 바로 이제 농장에서 가져온 딸기를 실컷 먹을 수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이제 냉동 딸기로 이제 한번 잼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0: 좋아요.
5: 조금 녹였어.
0: 네. 좋아요, 좋아요.
5: 저는 약간 식감 있는 걸 좋아해서 씹는 식감. 그래서 딸기를 이렇게 좀 반 정도씩 잘라서. 썰어서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1: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5: 네. 우리 단계 딸기는 많이 빨갛지는 않은데
1: 그러니까.
5: 약간 핑크빛이 돌지만 되게 산뜻한 맛이 있어요. 잘하시네 아주.
0: 제가 또 손으로 하는 것들 좀 하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5: 네. 썰은 딸기를 여기에 넣어요.
0: 네.
5: 살짝 딸기를 먼저 끓인 후에
1: 네. 그다음에 설탕을
5: 그다음에 이제 설탕을 넣을게요. 근데 요즘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예전에는 이제 딸기가 800g이면 설탕도 800 네. 그런 식으로
1: 네. 절반.
5: 예, 네, 요즘에는 근데 저당 딸기.
0: 오, 좋아요, 좋아요.
1: 저도 적게 넣어요, 만들 때.
5: 네, 그쵸.
1: 제가 마지막으로 만들었을 때 완전 아예 그 끈적거릴 수 있게 원정 뭐 2시간이 3시간을 끓였거든요.
5: 아, 그랬구나.
1: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5: 예전에 그렇게 많이 졸이는 게 이제 유행이었으면 요즘은 좀 약간 그 식감 살려서 설탕도 적게 넣고.
0: 근데 이건 뭐예요?
5: 아, 요거는 레몬즙.
0: 아, 레몬즙이요?
5: 이거는 왜냐하면 레몬즙이 들어가면 그 단맛도 좀 올려주고 그다음에 그 잘 응고되게 도와줘. 그런 역할을
1: 있어야죠.
5: 향기 나요?
0: 딸기 냄새 대박이에요 지금.
5: 아,
1: 배고파.
5: 딸기 딸기. 자, 그러면 이 정도 좀 녹인 다음에 설탕을 한번 넣어주실래요? 네, 얘는 한 350g 정도 돼요.
0: 아~ 네.
5: 실은 요즘에는 네. 특히 저희 마을은
1: 고추장 담글 때도 딸기. 딸기를 넣어요? 네,
5: 딸기를 넣어요.
0: 고추장이에요?
5: 예, 네, 그러니까 설탕 대신에.
0: 설탕 대신에.
1: 우와,
5: 설탕을 조금만 넣고 고추장에 넣으면은 딸기 그 고추장이 색깔도 예쁘고.
0: 오, 그러겠다.
5: 네, 저도 한번 담아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0: 우와.
1: 맛있겠다. 네. 그렇죠.
5: 괜찮아요? 왜?
0: 벌레요.
1: 벌레.
0: 오, 갔어요, 벌레 있었어?
5: 괜찮아요.
1: 근데 무서워해서 그래. 그 야스민이 뭐 벌레
0: 저 벌레 진짜 무서워해요.
5: 아,
0: 저도 완전 도시걸이에요.
5: 어, 도시냐.
0: 와, 사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우와.
1: 멋있다. 우와,
5: 모기뿔, 모기뿔.
0: 아.
5: 쓰고 알아요?
1: 어, 네.
5: 그걸 베다가 하루 정도 말려서 이렇게 밤에 모기 있고 그럴 때 모기뿔 피운다고 그래요.
1: 그럼 이게 약간 건강적인데.
5: 네, 향기도 좋고 모기들은 저걸 싫어하는데 우리는 나쁠 게 없죠.
1: 어, 그러네.
5: 네.
1: 우리가 요리하고 있는데 남편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쑥을 태우고 있네요.
0: 진짜.
1: 너무 좋아.
0: 근데 두 분 너무 네. 그 사랑이 넘치시는 것 같은데 비결이 뭐예요?
5: 비결은 귀촌에서. 왜냐하면 이게 귀촌을 하면 정말 좋은 친구가 필요한데 그게 남편이에요.
1: 그렇죠. 네. 그럼 같이 뭐 모든 걸 하게 되니까 네. 더더욱.
5: 근데 이건 기억... 제 말이 아니라 여기 귀촌하신 분들 다 공통적으로
0: 아~
5: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진대요.
0: 오~
1: 산청의 비법 아닐까요, 산청?
5: 맞아요. 산청이 살아보니까 아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밖에 없구나.
1: 왜냐면 어떻게
5: 부지런해야 돼.
0: 띠로리.
1: 그럼 전해와야 되네.
5: 요거를 이렇게 해서 내일 아침에 직접 만든 잼으로 빵에 발라먹으면 어떨 것 같아요?
1: 맛있겠다, 네.
0: 너무 보드짱크 같아요.
5: 그쵸?
0: 저는 빵보다 요거트를 진짜 많이 먹거든요.
5: 아, 그렇구나.
0: 네. 그래서 딱 이 정도면 좋을 것 같긴 해요.
5: 먹어요, 그렇게.
0: 좋아요, 좋아요.
1: 오, 좋아. 네.
0: 먹을 맛있겠다.
5: 먹을 것 같아요. 와우, 좋습니다.
1: 시키는 네. 공간을 줘야 될 것 같아서. 네,
5: 맞아요.
0: 와. 내가 만든 딸기. 뿌듯하네요, 진짜 이게.
1: 귀여워, 짱.
0: 너무 예쁜데요?
1: 감사합니다, 사장님.
0: 네. 감사합니다.
1: 저희 숙소 가서 쉴게요. 내일 아침 봬요.
5: 네, 좋아요.
1: 좋아요. 감사합니다.
5: 꿀잠
1: 자야죠.
0: 딸기 참 잘게요. 네.
1: 딸기잼, 딸비잼 갈게요.
0: 딸기 참 자야지.

0: 이거 그림인데 진짜로? 이럴 수가 있다고?
1: 잠깐 감상 좀 해볼게요.
2: 아침의 야스민. 와.
0: 대박이다 진짜.
2: 너무 잘했어요.
3: 아침에 알람 딱 울렸을 때 그때 일어났어요.
2: 아,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끼고.
3: 완전이요.
2: 이게 침대인지 구름인지는 잘 모를 우와. 정도 너무 맛있었어요. 아, 이거 보니까 맛있었어요. 라고 남았네. 정신이 없다.
0: 감사합니다. 네. 와!
4: 예, 낯익지 않아요?
0: 어, 우리가 어제?
3: 응. 맞아요? 어제 만든 쟤.
0: 우리 거예요. 어제가 만든 거.
4: 와! 만든 건데, 이렇게 이제 예쁘게 나왔죠? 요거는 샐러드.
2: 여름 샐러드.
4: 여기는 이제 그 블루베리랑 요 복분자도 다 농사 지으신 분들이 주신 거예요.
0: 와, 진짜.
4: 계란도 특별한데, 우리 산청에서 1호로 네. 유정란 그 하신 분이.
0: 어? 뭐예요?
4: 키우신 그 계란.
0: 네. 네. 맛있게
3: 사랑합니다.
0: 네. 네. 맛있게
3: 사랑합니다.

0: 사랑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1: 네, 좋아.
2: 야, 이건 진짜 그림인데?
3: 그치.
4: 어제 만든 잼 먼저부터 먼저 먹어보고 싶다.
3: 부드러워 보인다.
2: 사장님 센스 소금 살짝 뿌려주셨네.
4: 아, 우리 잼 열심히 만들 필요가 있었네. 맛있죠?
2: 먹기가 아까워. 자, 샐러드를 먹어볼게요.
4: 블루베리랑 리코타 치즈가 잘 어울릴 것 같아.
2: 먹어볼게. 언니, 샐러드 대박이야.
4: 오, 오렌지 맛이
2: 유자네.
4: 아, 유자.
2: 너무 맛있네.
4: 잠깐만, 나도 먹어야지. 아침에 상큼한 샐러드 좋은 아이디어네.
2: 아, 이런 아침밥 진짜 좋으면. 서울에서 나 진짜 아침밥 진짜 안 챙겨 먹거든? 대박이다. 진짜. 와우.
4: 여기서 재배된 산딸기랑 블루베리.
2: 너무 맛있다. 솔직히 난 한옥 많이 가잖아. 이런 브런치? 아침 식사? 이렇게 나오는 한옥 집이 나는 처음인 것 같아.
4: 아, 그거 인정.
2: 예상도 못했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4: 나 탐 플랜은 내가 짰어.
2: 뭔데?
4: 여기 동네 권 씨라는 사장님 계신데 거기 되게 오래된 집이 있거든. 거기를 우리가 들어가게 해준대.
0: 진짜?
4: 내가 급하게 섭외했는데 완벽.
0: 좋다. 오케이.
4: 다 먹었어?
2: 좋아. 갈까? 가자. 재밌겠다.
0: 먹었습니다.
2: 잘 먹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4: 저희는
5: 계시고 내일 아침에 또 만나요.
0: 네, 좋아요. 좋아요.
4: 감사합니다. 빨리 가자, 재밌을 것 같아.
0: 네. 네.
2: <웃음> 길 봐봐. 나 이렇게 그 키와랑 돌 이렇게 한 번에 나와 있는 게 너무 예뻐.
4: 이게 돌다면 또 아까보다 더 높잖아. 진짜, 진짜네, 이게.
2: 집도 다.
4: 이거 같아. 요 집 같아.
0: 아, 요거야?
4: 보면 이게 오래됐잖아, 완전. 이 집 같아.
2: 여기 문이 있네. 뭐야?
4: 꽃!
2: 완전 옛날 집이네. 이거 우리 숙소랑 완전 느낌이 다르잖아. 이거 누가 봐도 옛날 집이다.
4: 이게 야. 집이야? 궁이지?
2: 우와, 우와.
4: 이렇게 넓은 거 처음 봐.
2: 약간 경복궁 느낌인데, 진짜?
4: 이게, 그러니까 이게 궁 같아.
2: 약간 민속촌 느낌이네. 아니, 여기 돌 보기만 해도 이게 완전 옛날 거네. 돌 봐봐, 밖에 있는 거. 우리 숙소 앞에 있는 돌이랑 좀 다르네.
4: 그거는 그렇지.
2: 와, 집 진짜 대박이다. 근데 계시나?
4: 인가?
2: 들어가 봐야겠다.
0: 아, 저기 혹시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여기 주인이세요? 권씨세요?
2: 아, 쉬고 계시는데.
7: 사람입니다.
4: 여기서 권씨는 아니세요? 근데 권씨가 아니신데 어떻게 여기서 사시게 된 거예요?
2: 우와, 여기 사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7: 나는 여기 산 지가 30년인데.
2: 30년이요? 그러면 여기 거의 뭐 집주인 수준이시네요.
7: 집주인 뭐 다 죽고 없는데 뭐 눈만 맞더라 뭐 내가 살면 내 집이지 뭐.
2: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여행 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너무 딱 옛날 느낌이 나가지고 신기해서 집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7: 옛날 고가고.
2: 고.
7: 근시 고가.
2: 네네.
7: 주인이 성이 건가라. 권씨고가.
2: 아, 권씨.
7: 권씨고가.
4: 근데 여기는 건물이 굉장히 많은데 몇 개인지 몇 개예요?
7: 때깔이가 세보소 여덟 때깔이라.
2: 어머, 여덟 개요?
7: 지붕이 여덟 때깔이라.
2: 근데 그걸 혼자서 다 쓰고 계시는 거예요?
7: 내 혼자 썼는데 내 간이 크제.
0: 합숙해도 될까요?
7: 간이 크여서 살아. 이 집이 터가 굉장히 좋아.
2: 아, 뭐가 좋다고요?
4: 터가
7: 반반. 터가 좋은 게네 주인이 옛날에 이어서 천숙군 만숙군 때였던 거야. 부재라. 아.
4: 여기 고양이 키우세요? 아까
2: 고양이 아 아까 보이던데 맞아요.
7: 우리 개가 저 아파갖고 저 물이 저 바닥에 안 들어앉았다.
4: 누 거기 개요?
2: 어떤 거요?
4: 고양이?
7: 거 무서워. 개.
2: 개요? 왈왈 개요? 진짜요?
4: 아 고양이 말고 개 키우시는 거예요?
7: 내놔서 괜찮아. 어디? 수가 무서워.
4: 강아지 어떤 강아지예요?
2: 개가. 어머, 아이고야, 야 너무 귀엽잖아.
4: 이름이 뭐예요? 개요? 저 방에?
7: 깡순이.
2: 깡순이? 깡순이. 깡순아 일로 와봐.
4: 한국에서 일로 강아지를 와봐. 밖에서 두지 않아요?
2: 어 답답했지 깡순아. 아 근데 어머니 저 궁금한 게 이렇게 오 아이고 저 이게 깡순이가 이렇게 따로 사랑방에서 살고 있다는
7: 있어요.
2: 게
7: 진짜 있는데 몸이 안 좋다고 내가 깨끗하라고 그래 이런데 막 벌기가 생겨갖고 막 치료받았어.
2: 진짜 세상에서 제일 사랑받는 강아지인 것 같은데요?
4: 사람 좋아해요. 여름 강아지 사람 좋아하는 종류인데.
2: 어우 너무 귀엽다.
4: 덥죠? 우리 다 더워요. 저희가 그러면 조금 둘러봐도 될까요? 저희 곳곳에?
7: 어, 근데 저 옛날 모형하는 데도 가보고 막 소민 데도 가보고.
4: 아 모형도 있어요?
2: 와.
4: 아 애기가 산책이네.
2: 깡순이랑 같이. 아 좋다. 깡순아 안내 잘 해줘.
7: 이건 옛날에 부재집에서 누나랑 고망이고.
2: 오 그래요? 진짜요?
7: 누나랑 고장이고.
2: 우와.
7: 이어서 불뚝 이어 모욕한대라. 옛날 모욕한대.
4: 아 모욕했어요?
7: 모욕가이라. 이어 불뚝.
2: 모욕하는데.
4: 여기서 따뜻하게 하고.
7: 저 옷물이 있고.
2: 우와. 아 어머 거기서
4: 찾으러 가고.
7: 서갖고.
4: 여기 우물이 있네. 봐봐. 여기.
2: 우와 여기 물이 있어. 나 이거 살면서 처음 봤어.

0: 진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경 시켜주셔서 감사하고
1: 할머니 너무 오래오래 사세요. 행복하게 진짜
0: 행복하게 사세요.
2: 다음에 또
0: 그럴게요. 심심하실 때마다 네. 저희가 바로
2: 올 때는
0: 달려올게요.
2: 사탕도 사고 그리고 와.
0: 당연하죠. 아, 그러니까. 당연하죠. 너무 예쁘세요.

0: 国，嘿，贵而不勇敢，放声唱，一本本记录，勇敢文章어찌가신단말이오，七万家村内，东方中国西屋，嘿西屋村西屋七万家村内，二西屋那村西屋。
1: 창극을 통해서도 심청이를 만나지만 김유리 씨 통해서도 창극을 만나고 있구나. 그게 제대로 된 판소리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대가 참 값지고 귀한 무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김유리 씨와 더불어서 저는 저렇게 북을 맛있게 치는 분도 정말 오래간만에 또 보는 것 같아요. 그 화주석 나오는 장면에서 북을 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목탁을 치시더라고요. 막 그게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정말 다양한 변화무쌍한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우리 김유리 씨, 이준영 씨를 다시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2: 우리 관객분들께서 오늘 이 판소리가 소리판이 잘 흘러갈 수 있게 정말 저를 너무 많이 지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고, 거기에 제가 보답하기 위해서 오늘의 축제에서 제가 할 일은 여러분께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것, 그 임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후회 없이 즐겁게 한번 소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앞바다리하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이준영 고수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때여 심청이는 공선의 몸을 싣고 동서남북 지향 없이 만경 창파 높이 떠서 영원히 돌아가는구나

당도헌이 이난군 인당수라 대천 바다 한가운데 바람불고 물결 처한게 뒤섞여 젖어진 날 갈 길은 절리 말리나 담고 사면이 겁나 헛두억청그러져 천일째 정마건기 간신히 따들어와 햇전머리 탕탕 물결은 화라라라라라 출렁 출렁 도사곡영좌이야 황황급 까봐야 고사키에 차릴째 섬살로 밥짓 오는 소잡고 동술 색탕수 삼색 실과를 방에 찾아 갈라놓고 단도 짜봐 큰칼 꼬작 캐는 듯이 받쳐놓고 보사공 거동바라 의관을 정지하고 국채를 양손을 흐치고 포갈 두리둥 두리둥 두리둥 둥둥둥 두리둥 두리둥 둥둥둥 배들은 보아 이제 불통 헌연외 후생의 보늘을 받아 다 각기 우여 퍼니 막대한 공이 아니냐 하우시 9년제수 배를 타고 다 살일째 오복의 정한 공수 구주로 돌아들고 오자서 분노할 제 노가로 가온 내주고 해성의 폐안장수 호강으로 돌아들어 위선돼지 건네주고 공명의 탈조하는 통남풍 피러니어 조조의 백만 대병 추유로 하고 공원이 배 아니면은 어이 허리 그저 부글 두리둥 두리둥 둥둥둥 두리둥 두리둥 둥둥둥 주유로 경양허니 또여헌병의 기걸에 해와러니 구범을 지난 장안의 강동거요 임술시 초칠월은 소동파노라 옛 꽃이곡 총총어사와허니 구여승 무무정건한 어부길고 개도난이 화정포난 오이월 여체연주요 타구발선 하구보니 상고선이 아니냐 우리 선이 스물을 대며 상고로 위여 파여경 세우경영의 표백 고사를 들이던 오늘날 임당수에 인재수를 들이고자 통예신 하명이며 서예신 거승기며 남예신 중용이며 포계신 오강이며 강한지장과 전택 치군이 하감하여 보옵소서 희려으로 바람 주고 화락으로 윈도여 환란 없이 도우시고 백천만 금은 퇴를 떼어 돈대 위에 봉기 꽃보 봉기 위에 나밭 내 점지하여 주옵소서 고사를 다 지낸 후에 심나

사람들이 심소절을 보랴오고 태을 찐 학을 타고 안기상 현 타고 오래 탄 이적선 정동자 홍동자 쌍쌍이 모셨네 얼궁 항암 바오선녀 남학 부인 팔선녀들이 좌우로 버렸는 풍아을가 줄게 방자진의 봉필이 니나나니나 곽천사 죽장고 짜지러

엄지 둥동동 해상의 해금이며 수궁의 진동은 다 도경구의 위양원이 연광이 조일이오 지버린 이와자건이 서기 반공이라 주궁 대궐은 응천상지 삼광이오 곧 예수상은 주수궁 치오복이라 산옥상 광채도 찬란 허구나 출전을 드릴 적에 세상 음식이 아니라 유리잔 호박병 전일주 가득 담고 한가운데 삼천벽돌을 덩그럽게 괴었으니 세상 못 본 바라 3일은 소연하고 5일은 대연하여 극진의 봉봉은 다 하루 난 천상에서 옥진 부인이 내려오는 뒤 이난 뒹고하니 신봉사 안에 곽씨 부인이 죽어 천상의 광안전 옥진 부인이 된 뒤 심청이가 아우 감동 심청이가 수궁에 들어왔다 말을 듣고 모녀 상봉차로 하강하시 걷다 오 색채단을 기진을 가득 실고 벽도와 단계화를 삼면에 내려 꼽고 정학 백학은 전배서고

들어와 심청순을 부여잡고 네가 나를 모르리라. 나는 세상에서 너를 난 합시로다 너의 부친 마흔이 늙었으리라. 나는 죽어 귀인이 되고 황안전 옥진 부인이 되었으나 너는

우지 마라 너는 아 어쩌고 방 안전 일이 직군이 허다호요 오래지 채 허려워라 요령 소리가 쟁쟁 나더니 오색 채운으로 올라가니 심청이 하질 없어

하루난 옥황상제께서 사해 용왕을 불러 하교하시되 심소저 방년이 늦어가니 임당수로 환송하여 인간의 좋은 배필을 정해주라. 용왕이 수명하고 심청을 환송할제 꽃 한 봉을 좋아 있게 만들어 그 가운데 메시고 양대 선녀로 시위하고 조석지공 잔수범절 금주보배를 많이 놓고 용왕과 각궁 선녀 모두 나와 작별하고 돌아서니 이난 곳 임당수라. 용왕의 조화인지라 꿈같이 번뜻 떴다. 바람이 분들 흔들리며 비가 온들저질 소냐. 주야로 덩실 떠 있을지 그때여 남경 갔던 선인들이 억심만큼 배를 내어 본국으로 돌아올지 임당수의 당도허니 심소저의 효행이 호련히 감동되는지라. 재물을 정히 차려놓고 심소저의 넋을 위로 하는 뒤 호가! 두리둥둥

불을 물에 풀고 눈물을 씻고 바라보니 무엇이 또 있난디 세상은 못 본 바라 도사공이 하는 말이 저것이 무엇이냐 금이냐 금이란 말씀 당치 한소 옛날 진평이가 범하부르

0: 아닙니까?
1: 아, 그렇지.
0: 어? 그러면 저게 옥이냐? 옥이란 말씀 당치 않소. 옥출 곤강이 아니여는 옥한 쪽이 있으니까. 그러면 저게 해당화냐? 해당화란 말씀 당치 않소.

0: 있다.
1: 아, 그렇지.
0: 어? 그러면 저게 무엇이냐? 가까이 가서 보자. 저라 저라. 어이겨. 어이겨. 어이겨. 자, 가까이 가서 보니 향기진동 하고 색치운이 거렸던 날 배 건져 싣고 보니 크기가 술에 갔고 향취가 진동 그날 본국으로 돌아와 허다 이 남은 재물 각기 졌을 만큼 나눌지 도선주는 무슨 마음인지 재물은 마다하고 꽃봉만 차지하였구나. 이때는 어느 땐고 허니 송천잡게 없어 황후 풍하신 후 나 빌란이었시고 왕비가 돌아가셨다는 그 말이에요. 한문이 많아가지고 이해가 어려우실까봐 나 빌란이었시고 세상의 기와 요초를 구하여 황극전 너른 뜰에 가득히 심어두고 조석으로 화초를 구경하실 때 화초도

이때여 도선주는 천자께서 화초를 구하신단 소문을 듣고 임당수에 떴던 꽃을 어전에 진상하니 천자 보시며 세상에 없는 꽃이라. 선인을 입시하여 치하하시고 무릉대수를 봉하였구나. 그 꽃을 후궁 화계상에 심어놓고 조석으로 화초를 구경하실지 천자 모시고 반기호여 여지벽도 화를 동방사기 따온 지가 3000년이 못다 되니 벽도 화도 아니요 극락 세계 현악꽃이 따라져서 회상을 떠왔든지 그 꽃 이름을 강선화라 지으시고 조석으로 화초를 구경할제 이랴는 천자 심신이 황홀하여 화계상을 거니는

0: 마시고 어?
1: 이때여 황제 내궁으로 들어와 황후를 살피시니 수심이 뛰었구날. 황제 물으시되 무슨 근심이 있나이까. 심황후 여짜오되 솔토지민이 막비왕 토라 이 세상에 불쌍한 게 맹인이라 천지 일월을 못 보니 적포지 안을 한 때라도 풀어주심이 신첩의 평생 원이로소이다. 황제 칭찬하시고 맹인 잔치를 여시는디 각도 가급으로 행간하되 대소인 민간의 맹인 잔치에 참여하게 허되 만일 빠진 맹인이 있으면 그 고을 수령은 봉고 파지거리라 하고 각처로 전하였구나. 그때여 신봉사는

0: The altitude here is 4,000 meters. It's hard to breathe in the air. While the land is closer to the sky due to its elevation, it's a barren desert. Before they can survey their surroundings, they're given medical checkups. Because there is less oxygen to breathe, people need to be checked for any signs of altitude sickness. They're on their way to a destination. Water gushes out from the underground. The white foam comes out with it. It appears to be a salt flat on a high-altitude desert. The blue-tinted water seems to hold something rare. This is a lithium mining operation that provides raw materials for batteries. The artificial lake is fed by underground water and needs to be checked regularly, mostly because there is lithium in the water.
1: 저 나오는 물은 저희 지하 관정에서 뽑아낸 염수가 되겠고요. 한 개 관정당 하루에 24시간 동안 1,000입방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관정이 나오기 때문에 요 폰드에 하루에 5,000입방 정도가 지금 염수가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이가 이 여기서 끝까지 이제 4km입니다. 4km이고 폭은 300m 정도 돼서 한 개 스트링이 축구장으로 비교를 하면 40개 정도의 면적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가 저기 4개 스트링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축구장 160개 정도, 그 정도 면적을 좀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닷물 농도의 한 3, 4배 정도 고농축된 염수기 때문에 이 폰드에 이제 물이 나오게 되면 하루에 1mm씩 소금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폰드 바닥에는 뒤에 보시면 이제 하얗게 우리 한국의 염전처럼 소금에서 쌓이게 되는 겁니다.
2: 그럼 이거를 먹어도?
1: 여기 이제 모래바람 때문에 흙이 많아서 드시기엔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2: 그럼 일반 소금이랑 여기 이 소금이랑 차이가 좀 있을까요?
1: 소금 사이에 염수가 들어있다면 예를 들면 이 폰드 같은 경우는 0.85 정도 되는 0.85리터, 그람 퍼 리터 정도에 되는 그 리튬이 들어있는 거죠.
0: So this artificial lake was made by pumping salt water deep underground. This salt lake has higher salinity levels than ocean water, and there's lithium in it. Using the sun to evaporate the water over 4 months, the lithium is slowly extracted. The water goes through several stages of extraction, using 7 reservoirs to mine the lithium. However, it's not ready to be used to make batteries yet. To remove impurities in the concentrated salt water that will only leave pure lithium, a chemical process is used. And it starts with converting lithium into lithium phosphate.
1: 지하에서 뽑아낸 염수에는 리튬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칼슘, 기타 등등의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중에 마그네슘과 칼슘을 공장에서 제거하게 되어 있고요. 마그네슘과 칼슘이 제거된 염수에 인산을 집어넣어서 인산 리튬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0: After removing impurities from the concentrated salt water to obtain lithium,

0: It is then converted into lithium phosphate using chemicals before it can be used to make batteries. It still needs a few more necessary steps. The lithium phosphate obtained after being treated with chemicals undergoes a second chemical process to acquire lithium hydroxide, which is an even more pure state. Now it's a raw material suitable for making batteries. Lithium hydroxide is the key raw material that goes into lithium batteries. Due to increasing production of electric vehicles, interest in lithium has skyrocketed.
1: 특히 여기 아르헨티나 그리고 이제 볼리비아, 칠레 리튬이 많이 나는 나라 주변에 보면 상당히 많은 투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자분들 들어와서 염모나 뭐 광산 이런 부분을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쪽도 이제 투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 앞으로 수요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좀 치열하게 일어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2: Et je préside Cyclope, qui est un institut de recherche sur les marchés mondiaux de matières premières et de commodités au sens large, c'est-à-dire non seulement la matière première, mais souvent aussi les produits de première transformation.
0: This professor is a specialist in commodity markets and also consults for the World Bank.
2: Dans la production de batteries. Et c'est une des raisons pour laquelle, lorsque on a commencé à voir le début du développement des véhicules électriques, donc le début de l'industrie des batteries, on a assisté à une flambée des prix du lithium, puisque c'était une utilisation nouvelle, et donc il n'y avait pas à l'époque les capacités de production suffisantes, qui est excédentaire, avec des prix qui, en 3 ans, ont perdu à peu près 80% de leur valeur, dans lequel on aura besoin de lithium. Bien, à ce moment-là, il est manifeste que l'on risque d'aller à un horizon d'une dizaine d'années sur un marché qui serait à ce moment-là déficitaire et donc avec d'assez fortes tensions sur les prix.
0: As Professor Xiaomeng predicted, the market price of lithium experienced wild swings, mostly due to market forces and the state of the global economy. Regardless of the high price of lithium, EV production is rapidly increasing, and that has spurred higher production of lithium batteries, which signals that a lot more lithium is needed. Will lithium be the goose that lays golden eggs? This researcher authored a book about the geopolitics of lithium, which delves into the lithium problem in South America.
3: La idea de fiebre del oro en relación al litio, yo entiendo que es exagerada y falta de realismo. Porque hace creer que en el litio está fundamentalmente la riqueza. Y en este caso, la riqueza no está en el litio particularmente. La riqueza está en la capacidad tecnológica para realizar baterías y en la capacidad tecnológica para generar productos terminados como un auto eléctrico.
0: Now let's take a look at the key technology used to make batteries.
4: 어렸을 때는 과학이라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요. 뭔가 손에 잡히는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화학이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들을 만들고 이해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었기 때문에 화학과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뒤로 화학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교환학생을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로 많은 친구들, 많은 교수님들이 재생에너지나 이런 환경 문제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많이 봤었어요. 그때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었고 그 이후로는 아 재생에너지 쪽을 연구를 꼭 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던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수소 일렉트로라이저 아니면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전환할 수 있는 촉매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0: The chemical industry makes up a large portion of Korea's economy. At the forefront of his field, Professor Jong-woo Lim is a chemist who is carrying out advanced research on lithium batteries.
4: 이 방은요, 지금 그 수분을 극도로 낮춘 방입니다. 배터리 자체를 만들 때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배터리 내부에 정말로 많은 이제 부반응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거는요, 그 리튬 배터리에 입자가 있어요. 거기 안에 리튬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나가는지를 실시간으로 그대로 우리가 시각화해서 이거를 비디오 촬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0: Lithium is used as a cathode material for the battery. This material has brought innovation to energy storage. But how does the battery work?
4: 배터리는 이제 기본 4대 소재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게 있어요.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가운데 분리막, 그리고 이제 전해질로 되어 있는데요. 양극에는 수많은 양극재라고 말하는 그런 전이금속 산화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깔려져 있어요. 그 입자들이 엄청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음극에도 마찬가지로 흑연이라고 말하는 음극재가 입자들로 어마어마하게 깔려져 있어요. 걔네들을 딱 깔아놓은 전극을 두 개를 붙여놓은 거고 그 사이에 얘네들이 절대로 물리적으로 만나면 안 되니까 분리막이라는 것으로 막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리튬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리튬이 흐르게 할 수 있는 액체 전해질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게 됩니다. 리튬은 높은 에너지에 있는 저수지에 있는 흑연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양극에 있는 들어와서 안정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발적인 반응이 되겠고요. 그때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그 에너지가 도선을 통해서 바로 전류로 흘러서 우리의 전기차와 뭐 핸드폰, 뭐 드론 등을 운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0: Although lithium-ion batteries are very efficient, they also come with fire hazards that has caused concern.
4: 지금 이런 많은 시민들께서 포비아를 느끼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발열이 나더라도 정말로 많은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불로써 전파되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과학자들과 많은 공학자들께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더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0: The biggest challenge to chemists today is developing a clean and safe energy source for sustainable growth.
4: A bicycle is an excellent mode of transportation and fun to ride.
0: This simple tool benefits the planet's environment. Since it's human-powered, there is no fuel cost. One of the longest pursuits of civilization is the search for cheap and clean energy. Not too long ago, locomotives were burning coal to move trains across railroads. The fuel source was coal. Then oil began replacing coal. This ushered in the automobile era that could transport 4 passengers, but it cost much more than a train fare. Oil prices rose as automobiles took over the roads, and global events have a big impact on the price of oil. Over time, fossil fuels like oil were blamed for causing global warming. That is when we collectively began searching for an energy source that would keep our planet safe. Scientists are turning their attention to space in the pursuit of clean energy.
5: 드디어 1.8m 망원경이 있는 돔까지 왔습니다.
6: 아, 이게 그 4층짜리 건물인가요?
5: 자, 1.8m 망원경 앞에 왔습니다.
7: 와, 규모가 꽤 크네요.
5: 네, 국내에서 가장 큰 연구용 망원경이죠. 이 망원경으로 밤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별의 일생에서 초기 단계와 마지막 단계, 양 끝단에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전체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약 한 138억 년 전에 빅뱅이라 불리는 대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After the Big Bang, hydrogen was the first element to emerge. Approximately 75% of the universe is made of hydrogen. Our own sun is mostly a burning ball of hydrogen.
5: 우주 초기에는 수소가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헬륨이 일정 부분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거운 원소가 형성이 되었는데 주로 탄소, 산소, 질소와 같은 것들이 주가 되는 원소가 됩니다.
0: While hydrogen is the most abundant element in the universe, it is rare to find hydrogen in its pure state on Earth. Not only because hydrogen is a very light element, but because it readily reacts with other elements. Before hydrogen even comes in contact with Earth, it will be pulled towards other stars or planets. On Earth, hydrogen combines with oxygen to turn into water. When pure hydrogen molecules do appear, they escape into space.
7: 안녕하세요.
0: Recently, pure hydrogen is being used as an energy source. This hydrogen-powered bus is one example. As global warming reaches a critical point, people are taking clean energy and sustainability seriously. Hence, even the industrial sector is looking at hydrogen as an alternative energy source.
7: 소장님 안녕하세요.
8: 아, 예, 안녕하세요.
7: 지금 뭐 충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8: 네, 현재 수소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7: 아,
8: 네.
9: 그럼 지금 여기 그 관이 여기 통 여기에 들어 있는 거예요?
8: 아, 수소 그 탱크는 네. 이 그 버스 경우에는 위에 있습니다. 위에.
7: 아, 위에 달려 있고.
8: 네. 네. 위에 탱크가 다섯 개 들어 있습니다.
7: 다섯 개. 그러면 네. 하는 총 양은 얼마나 충전이 되나요?
8: 아, 6.3kg짜리 다섯 개 들어 있어서 총 33kg까지 충전 가능합니다.
7: 네. 네.
0: Although hydrogen fuel is not widely available, its potential to combat global warming, which is caused by carbon dioxide emissions, is high as its only byproduct is water. Unlike a gas station, this hydrogen charging station holds a hydrogen storage tank. How is this hydrogen, which is abundant in space but rare on Earth, produced?
10: 여기는 간략하게 생산된 수소가 모여드는 큰 배셀입니다.
7: 네. 물을 분해해서 전기를 증류를 해서 예, 넘어오면 여기서 이렇게.
0: Pure hydrogen is produced here through electrolysis that splits water. The chemical formula of water is H2O. This means it is made of two hydrogen atoms and one oxygen atom. Then an electrical current is used to split the water molecule into hydrogen and oxygen. This will produce pure hydrogen. Because hydrogen fuel can, in effect, reduce carbon dioxide emissions, it is labeled green hydrogen. But making this green hydrogen requires energy, or to be more exact, electricity. The electricity is obtained from wind farms, wind turbines that harness the power of the wind.
11: This 기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전기 점검 진행하고 있습니다.
0: A technician will inspect this wind turbine. He now has access to the wind turbine.

0: turbine's control room.
1: 이 파트가 발전기입니다. 제너레이터라는 발전기. 반대로 생각하시면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모터는 이제 전기를 받아서 회전 에너지를 내는 거고 이거는 회전 에너지를 받아서 전력을 생산하는 기계입니다. 4.3MW의 기종인데 4.3MW 하루 풀 출력을 생산한다고 하면 1MW당 1천만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 이게 다 1천만 원?
1: 네,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0: This single turbine generates a daily revenue of $26,700, but it needs a particular element to work. Not only is this element hard to mine, but it's also difficult to refine. It's a rare earth element. This is the same generator that we saw on the turbine. Inside this machine, there are powerful magnets made from rare earth minerals.
3: 히토르 자석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주 재료는 네오디늄, 그다음에 붕소, 그다음에 디스프로슘, 그다음에 철 이렇게 네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토르 자석 중에 가장 강한 자석을 만들 수 있는 자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쉬운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0: By using neodymium, it's possible to make powerful and lightweight magnets.
3: 이쪽에서 봤을 때 11자로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 이 모듈 자체가 우리가 뭐 코어 모듈, 자석 모듈이라고 하는데 요게 전체 이 발전기 한 대에 120개가 있고 요 모듈 하나당 자석은 두 개씩 들어 있습니다.
0: Not only are rare earth elements key materials in the energy sector, but they are also in high demand in the tech sector.
4: 시트 중에 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네오디늄일까요?
3: 네, 제일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는 게 네오디늄이고요.
4: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생산이 되나요?
3: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되지 않고요. 대부분 이제 세계 시장에 그 판매되고 있는 건 90% 정도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입니다.
0: To extract hydrogen through electrolysis, electricity is required, and that was supplied by a wind turbine. But the generator inside it needs a rare earth element. To generate clean energy in its truest form, it takes a multitude of processes. Is there a way to obtain such energy more efficiently and with fewer steps?
5: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명원 실기과 예술사와 전문사를 졸업한 최호정입니다. 저는 현재 LDP 무용단에서 무용수와 안무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황, 아마 무용하는 사람들 물어보면 다 똑같을 거예요. 연습 잠, 그런 근황이에요.
1: 최호정 무용수는 KH 무용 콩쿨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그때 남자 부문에서 1위 없는 2위를 수상했어요.
0: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집에서 진짜 내 모습이랑 밖에서는 또 제가 어느 날은 선생이어야 될 때도 있고 어느 날은 무용수여야 되고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들을 집 안과 밖을 경계 삼아서 만든 작품인데 집의 단면을 만든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이야기들, 나와 너의 이야기, 난데 또 다른 나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메인으로 삼고 초점을 둔 작품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일단 먼저, 그게 우선이었어요. 무대 안에 또 무대를 만들어보자. 무대 안에서 뭔가 런웨이 쇼처럼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서치 하다가 아, 2층 집을 한번 세워보자. 어떻게 보면은 객기인데 전 뭐 패기 있게 도전을 한 거죠. 항상 LDP 공동도 회의를 하거든요, 매달. 거기서 이제 안무자에 관한 투표를 해요. 어떻게 보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무용단에서 이 무용수를 데리고 어떠한 작품을 기획할 건지. 그게 또 감사하게도 제가 됐고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용단이고 안무자로 선정이 되면 일단 주목도 많이 받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기회잖아요, 저한테. 설레기도 했어요. 나 그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겠다. 평소에 막 생각만 했던 것들 있잖아요. 무대 세트, 음악 선정, 의상도, 패션쇼.

0: 같은 느낌처럼 한 디자이너의 컬렉션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조명 그리고 댄서들의 움직임, 쟁쟁한 프로들을 데리고 제가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 댄서한테는 이러한 걸 디렉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질문했을 때 늘 플랜 D까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질문 오면은 A 안 먹혀, B 안 먹혀, C 안 먹혀, D 안 먹혀. 그런 멘탈이 계속 하루하루가 뭐 제 자신과의 싸움이니까 밤 새가면서 맨날 리서치하고 혼자 고민하고 그래서 이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이런 큰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1: 그 작품을 봤을 때는 이 정도 나이에 그 정도 스케일의 무대를 만들어냈다는 것, 그다음 그 무대 공간 방 배치 멸치마다 스토리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안무였다고 생각됩니다.
0: 근데 일단 밸런스라는 작품이 제가 진짜 애정하는데 진짜 힘든 작품이에요. 균형과 불균형을 표현한 작품인데 기울기를 표현하고 거기에 올라타면은 이제 한 번 뜨면은 최소 2, 3m 올라가거든요. 아이러니한 게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제 작품인데 무조건 해야 되니까 벌벌 떨면서 진짜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자신과의 싸움을 하게 해주는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또 그런 작품으로 수상까지 하니까 1등을 하니까 뿌듯했죠. 애정하는데 애증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가 안무를 시작할 때 하는 게 저의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을 겪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요즘 살고 있고 같은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끌고 와서 하다 보니까 저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고 그게 이제 이야기처럼 맞춰지니까 심리에 관한 본능적인 그런 스토리라인이 짜지는 것 같고 저 자체가 본능적인 것 같아요. 해서 그런지 댄서들한테 리서치 과정에서도 요구할 때 날 것 그대로를 먼저 요구해요. 예를 들면은 고릴라 같이 해줘. 이제 댄서들이 날 것의 형태로 뽑아오면은 제가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움직임적으로 풀어보기도 하고 그런 본능적인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조금 제가 작으니까 누군가를 들어주거나 이런 컨택이 안 돼요. 그래서 노력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고 잘하는 게 그 당시엔 없어서 잘하는 걸 찾다 보니까 재빠르고 되게 민첩하고 테크니컬하고 화려한 뭔가 기술들이 조금 되니까 이걸 한번 살려봐야겠다. 꼬마났던 재능을 제가 어떻게든 키운 거죠. 막 일단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 정글 같은 곳에서 공연의 날을 써주려면 무기는 하나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단기적인 폭발력을 갖고 있는 무용수다? 이 정도는 조금 자부할 수 있다. 그냥 그거 아니면 살 길이 없다라고 막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는 그 제가 잘하는 것들만 고집을 계속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프로로 이제 작업을 할 때 깨는 게 어려웠어요. 흡수하고 빨리빨리 이 안무자가 원하는 질감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그 과정도 힘들었고 지금도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1: 무용 분야는 양갈래로 나뉜 것 같거든요. 개념적으로 조금 더 확립해가면서 미학적인 걸 완성해 간다 보면 최호정 무용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움직임, 피지컬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피지컬 시어터 같은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냈거든요. 최호정 무용수가 이 작업할 때 무용수로서 그 신체 조건이 그렇게 우수한 편이 아니라서 자기 그 능력을 조금 더 커버하기 위해서 본인의 장점을 쌓다 보니까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춤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빠른 움직임, 한계를 넘는 스피드나 에너지를 조절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다음 공간 구성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표현을 하고 싶으면 이걸 무용적으로 철저하게 해석을 하면서 이 작품화시키는 그런 능력으로 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최호정이라는 사람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내가 뭘 잘하는지, 뭐가 부족한지, 뭘 보완하면 좋을지 항상 한예종은 미션을 줬어요. 그러면 제가 이 미션을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너무 많이 뭘 해야 되고 공연도 많고 연습량도 많고 수업도 많고 하니까 실력을 상승시켜요. 너 늘어! 하면 늘게 되는 뭔가 이 미션을 성사시켰을 때 이게 성장이라는 뭔가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인격체로도 성장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뭔가 관계라든지 저의 성격이나 이 학교 들어와서 정리가 되고 성장이 됐던 한예종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저는 막 사고친 기억밖에 없고 애들 데리고 놀러 간 기억 막 그래 남아서 그래도 하나 크게 기억이 남는 게 서울국제무용 콩쿠르.

0: 준비하면서 파이널 전날 창호 교수님한테 혼을 진짜 많이 났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해서. 그래서 12시까지 혼자 연습하고 너 네 영상 200번 보고 자. 그래서 제가 진짜 거짓말 안 집에 TV 연결해서 200번을 보고 잔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다음날 파이널 때 학교 문 열 때 딱 들어갔던 것 같아요. 6시에 와서 또 연습하고 또 보고 항상 안 되는 두 개가 있었어요. 학과 그랑 점프 큰 기술이 하나 있었는데 무대에서도 늘 큰 점프하고 바닥에 손을 짚었고 항상 덜덜거렸고 근데 파이널 때 한 번도 안 되던 게 이렇게 탁 했는데 꽂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또 하는데 기술 탁 돌았는데 착지가 완벽히 된 거예요. 어? 저도 제가 좀 놀랐어. 그렇게 하고 이제 파이널 무대가 다 끝나고 제가 이제 인사드리러 나와야 되는 딱 올라왔는데 창호쌤이 딱 앞에서 잘했다 이 딱 세 글자 말해주는데 제가 저 원래 잘 안 웃는데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창호쌤 부여잡고 그냥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컸나 봐요 저한테. 그래서 크게 그냥 큰 기억 아닐까 싶어요. 근데 또 저희 창호 교수님이 티거든요. 제가 펑펑 우는데
1: 결과는 아직 나지 않았는데 왜 울었냐 하면서 마치 이미 1등 한 것처럼.
0: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진짜 막 산을 다 짚으면서 펑펑 울었거든요. 그랬던 그냥 기억이 있어요.

0: 제가 늘 안무자로서만 활동을 많이 했고 댄서로서 뭔가 큰 임팩트가 있던 댄서는 아니었는데 그걸 기점으로 아 쟤는 춤도 저렇게 자기만의 춤이 있는 댄서네? 라고 보여줬던 무대라고 생각해요 저는. 향우 교수님도 똑같이 얘기할 것 같은데 말썽쟁이였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엄청 한예종 바라보고 딱 들어왔는데 목표가 한예종이잖아요. 근데 그 목표를 이루니까 목표가 없어요. 예종에 들어오니까. 근데 20살 성인이 되니까 밖에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한 번도 못 느껴봤던 신세계가 서울로 상경까지 했겠다. 결국에는 학교를 잘 안 다녔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술도 좋아하는데 술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위태위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창호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 저 그거 데리고 와서 회개하라고. 알겠습니다. 학교 안 나오면 일단 회개해야라고 가야 돼. 그러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이 모토가 조금씩 생기면서 그러면서 뭐 지금까지 했던 것 같아요.
1: 일단은 저도 이제 뭐 지방에서 혼자 올라와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최여정 무용수도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남자 혼자 자취하면서 사는 게 굉장히 힘들 건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일을 자기 직업으로 이제 꾸려나가야 될 건데 이 일에 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다 하면서 친한 동생처럼 이렇게 정말 끌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아침 수업을 못 나와서 제 집이 그때 3룸에 살았는데 제 방 하나 내줄 테니까 같이 자취할래 그 정도로 얘기를 했었어요. 인성이 워낙 좋아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동기들 간에도 전부 다 너무 친하게 지내서 겪어보면서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0: 이건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는 건데 호기심이에요. 학교 딱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한번 쳐볼까? 안무할 때 내가 이러한 댄서들을 데리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막 호기심이 계속 커지니까 나중에는 뭔가 이거 써봐야지, 나 의상 이렇게 입어봐야지, 밴드 한번 써봐야겠다, 라이브로도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내가 상상만 했던 게 실현이 됐을 때의 그 짜릿함, 그거의 발단은 결국 호기심인 것 같아요. 이 호기심으로 내가 이걸 계속 실현을 시킬 수 있다는 게 연출을 할 수 있고 막 해보고 싶은 것도 아직도 너무 많고 재밌는 것 같아요. 공통점으로 듣는 말들이 있는데 젊음에서 나오는 도전적인 모습이 보인다 이런 관객들의 평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특히 좋았어요. 딱 저 같았어요. 내가 막 이렇게 막 해볼 거야 이런 거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어 했을 때 환기시키는 뭔가 이런 재밌는 요소들 넣었는데 젊으니까 저렇게 그냥 기발하게도 할 수 있고 지금의 저한테 정말 그냥 딱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젊음과 도전.
1: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이제 피지컬한 능력은 충분히 자기 가능치를 아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예술적인 미적이나 개념적인 그런 장르까지도 다양하게 포섭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유니크한 안무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자기 스타일에만 너무 이제 고착되지 않고 조금 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예술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확고한 그런 미래의 그런 계획은 아직 없어요. 근데 그건 포부는 있어요. 대한민국 현대무용의 한 획을 긋는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요. 창호 교수님의 노코멘트처럼 최호정 했을 때 딱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나 제가 만들어 보는 게 뭔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거인 것 같아요.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역사가 가득한 도시입니다. 비가 이제 약간 멎어 있는 것 같은데 해맞이 여기서 시민들이 많이 하신다면서요? 근데 저쪽에서 지금 뭘 하고 계세요?
1: 누가 뒤에 역시 뭘 늘 뭘 하고 계시더라고요.
2: 하나, 둘, 셋. 왼발, 오른발 들고 다시 돌아가고 뒤를 보고 뿌려요.
0: 이게 어렵다.
3: 가는 날이 장날, 우리가 온 날이 장날입니다.
4: 이게 지금 쿵쿡이죠, 쿵쿡. 수분강이 살짝 돼 있어.
5: 감사합니다. 네네.
4: 계속 뭘 더 주실라 그래가지고 나오기 힘들었어.
0: 한 바퀴 돌아왔는데 배가 불러.
4: 와, 여기 옹기가 엄청 많아요.
5: 이 옹기라는 게 유럽 가보면은 큰 나무통 같은 거에다가 뭐 술도 저장하고
4: 오크통
5: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역할을 다 옹기가 했죠.
4: 와, 여기는 뭔가 그냥 다 전통. 아니, 가옥들도 그렇고 곳곳에 옹기들이 엄청 많아요.
5: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옹기라는 게 예전에는 이 지역의 상업을 담당한 책임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거래 품목이기도 했기 때문에 특히 여기가 이제 외고산이

0: 거든요. 이 외고산에 이 옹기를 만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셨던 거고, 그래서 지금도 여기 보면은 울산 옹기 박물관이 외고산에 위치해 있는 거죠.
1: 아, 그래, 여기 외고산 옹기 마을 그 박물관까지.
0: 네. 저쪽에 가보면은 아주 커다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옹기가 여기 있다고 하니까
2: 진짜요?
0: 한번 가보죠.
1: 우와,
2: 이거부터.
1: 이건가? 이렇게.
0: 아, 요거는. 예. 요거 일단 우리나라 게 아니고.
1: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0: 요건 스페인 거.
1: 아, 스페인. 네. 3m에 3,000리터. 스페인.
0: 와인 들어가는.
1: 아, 포도주 숙성 용기라고 써있네.
0: 근데 이거 보면은. 네. 뒤에 있는 용기들보다는 색깔이 조금 밝잖아요.
1: 그렇죠, 밝죠.
0: 그러니까 이거는 유약을 안 바른, 양재물을 안 바른 토기.
1: 토기. 아, 그렇구나.
0: 우리끼리 이런 얘기 해봤자 저 장님 문고리 잡히니까 전문가분이 또 계세요.
3: 아, 네. 그래.
1: 아,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1: 네. 네.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아, 네. 이게 스페인 거예요?
3: 아, 네. 이게 좀 우리가 흔히 보는 독일은 아니죠.
1: 네, 네. 네. 네. 그렇죠.
3: 옹기를 알리려고 네. 2010년도에 네. 세계적인 옹기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1: 오.
3: 네, 그러면서 이제 각국에 있는 그 토기들, 옹기들, 옹기들 가지고 와서 이제 전시를 하면서 그때 이 스페인에서 가져온 바로 토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와인을 담아서 쓰던 것을 그대로 공수해 와서 지금까지 전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견줄 만한 크기가 있습니까? 옹기가?
3: 토기라는 것이 크게 사실 두 개로 나눠지는데
1: 그렇죠.
3: 토기가 있고 옹기가 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3: 그 차이점을 아시면 네. 또 놀라운 옹기가 하나 있다는 걸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네.
3: 다시 한번 들어가서.
0: 아, 네, 들어가서.
3: 네, 아, 네.
1: 놀라운 네. 옹기라.
3: 네.
1: 네. 네. 와, 우와.
3: 세계적인 큰 옹기를 보시기 전에
1: 네, 네.
3: 이걸 잠깐 보시고
1: 들어가세요.
3: 아주 해학적이죠.
1: 아니, 네. 이거 보고 있어야 되는지 네.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네.
4: 귀여운데 네.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화장실 인문
3: 항아리.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인문을 담아두는 네. 항아리인데 네. 이 아이가 지금 그 아주 익살스럽게 웃고
1: 네.
3: 있죠.
1: 네.
3: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1: 네.
3: 이유가 뭘까요?
1: 일단 그 폐사의 쾌감.
3: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1: 네. 또 있어요?
3: 그게 뭐 있느냐? 네. 그게 아니라
1: 네.
3: 옛날 농사를 짓던 시절에 농사에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비료지요.
1: 아~
3: 지금 그 비료를 그 당시에는 똥지게꾼,
1: 네. 똥지게꾼,
3: 그다음 똥장사꾼
1: 네. 그렇지, 그렇지. 네.
3: 이걸 말 그대로 가져가서 파는 겁니다.
1: 아,
3: 그래서 이게 인분이 곧 돈이 되는 거죠.
1: 돈이 돼.
3: 생산하고 있는 지금
1: 생산하고
3: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행복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1: 근데 진짜 그 시절에 이렇게
3: 네네. 이게 이런 이건 이 독은 실제적으로 쓰던 독을 수집가가 수집에 있다가 이걸 박물관에다가 기증하게
1: 됩니다. 그대로 네,
3: 굉장히 이게 아주 귀한 독이죠.
1: 그럼 되게 오래됐겠네요.
3: 오래됐죠.
0: 옛날에는 이거를 땅에 묻었을까요?
3: 예, 아니면 땅에 묻었죠.
1: 그래서 묻어놓고 네. 폈겠죠. 설마 이걸 그러니까. 주진 않았을까요?
3: 그렇죠.
0: 아, 그때마다 이렇게 사다리 놓고 올라가는 건 무서웠을
3: 예, 땅에 묻어가지고
1: 땅에 묻어서
3: 어느 정도 안전하게 해서
1: 그렇죠.
3: 그럼 이제 우리 세계적인 큰 경포로 가실까요?
1: 네, 네. 네,
3: 가시겠습니다.

0: 이게 무엇인고?
1: 엄청 크다 진짜.
0: 와, 이게 잠깐만, 잠깐만 이거
2: 이게 한 20cm라고 봤을 때
0: 거의 2m가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이게.
2: 네.
3: 와, 공기익스포를 개최하면서 이제 어떤 세계인들에게 오시는 손님들에게 뭔가 볼거리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0: 그렇지.
3: 아, 그게 좀 뭐가 없을까. 아. 그래서 하다가 바로 그러면 우리가 큰 온기를 만들자. 아. 그것도 세계적인 온기를 만들어보자. 아.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온기를 만든 경험이 없었죠. 사실은. 그리고 이런 온기가 필요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특수 가마를.
0: 가마를.
3: 아, 가마를 만듭니다.
0: 가마도 큰 게 필요하겠네요. 예, 그러면.
2: 특수감을 구원해야 돼.
3: 예. 아. 만들고 이제 한 1년 전부터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또 말리는 과정에서
0: 너무 크니까.
3: 또 불을 떼는 과정에서 펑펑 터져버려요.
0: 그러면 총 제작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3: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완성된 날짜가 2010년 9월 29일이었습니다.
0: 네. 9월 29일?
3: 그런데 엑스포가 2010년 9월 30일날 시작됐거든요.
0: 아, 바로 전날?
3: 전날.
0: 진짜요? 네. 이게 어쨌든 제작 기간이 그 어느 정도 된
3: 한 1년,
0: 1년 정도에서
3: 한 1년 6개월 정도. 아,
0: 그러면
3: 잡아야 되겠죠.
0: 저는 무엇보다도 제작비도 궁금합니다.
3: 아, 예. 제작비 궁금하시죠?
0: 이게 보통 가격으로는 정말 지금 상상할 수가 없는데 적어도 몇 천만 원은 들지 않았나요?
3: 아, 예. 그 당시 가격으로 네. 2,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0: 2,500만 원?
3: 네네. 네.
0: 와, 제 생각엔 그래도 한 1억은 넘었을 것 같아요.
3: 그렇죠, 예.
0: 아니, 지금도 그 당시, 예, 이걸로 환산을 하면
3: 예, 예.
0: 아.
3: 여기에 지금 물이 한 3,600리터.
0: 3,600리터?
3: 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0: 네. 와, 아니, 아까 저기 스페인 독도 거기에는 3,000리터라고 했는데.
3: 아,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게 지금 저기 밖에 있는 것은
0: 토기.
3: 토기입니다.
0: 아.
3: 요건 옹기입니다.
0: 네.
3: 네. 그 토기는 유약을 바르지를 않은 것이고, 그 다음 유약을 바른 것을 우리가 이제 옹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굽는 온도가 달라요.
0: 아. 그 유약을 바르면은 뭐 다른 점이 있나요?
3: 토기요? 아, 그렇죠. 이제 그 토기를 처음 만들어가지고 쓸 때는 거기에 곡식이나 마른 것 위주로 이렇게 보관하기 위해서
0: 그랬겠죠. 아, 마른 것.
3: 예예예.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문화가 발전했어요.
0: 그렇죠.
3: 예, 된장, 간장, 고추장 뭐 이렇게 해줘. 예, 이런 걸 이제 액체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예, 유약을 발라서 높은 온도에서 굽게 되면 바로 한 세 가지 성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숨을 쉰다는 겁니다. 숨을 쉰다는
0: 여전히
3: 예, 예, 왜 숨을 쉬느냐? 숨을 쉰다는 것은 흙 성분 안에 거기에 그 어떤 게 있냐면 흙 성분 안에는 광물질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광물질 중에는 뭐 규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게 고온에 불을 떼가지고 고온에 구우면 거기 바로 뭐가 공기 구멍이 되고 작은 아주 미세한 구멍이 됩니다.
0: 그렇죠.
3: 그걸 기공이라 그러는데 그게 안과 밖에 공기가 천천히 나가고 들어오고 바로 한마디로 숨을 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음식들이 주로 발효 음식이거든요.
0: 그렇죠. 숙성이 되는
3: 거죠. 예. 숙성이 되는 거죠. 예. 우리 조상들이 또 어디에다 썼느냐? 여기다가 또 많이 썼습니다. 그게 어떤 독이 있는가 보시겠습니다.
0: 네.
3: 한번 보겠습니다.

0: 여기 이제 막 밥 먹고 막 주전자 막 여기는 이제 우리가 먹는 양념들.
1: 그래 양념 맞습니다.
2: 여기서부터는 저는 네. 좀 친숙합니다.
0: 네. 저도 약간 뭔가 이렇게 예. 딱 한자가 들어오네요. 딱 그
1: 예, 술 옹기.
0: 아, 술 옹기. 예.
1: 그래. 옹기가 그 많은 곳에 그 쓰임새가 있지만 또 술만큼 좋은 어떤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데가 있습니다.
2: 술도 또 발효입니다.
1: 네, 발효입니다. 예.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귀약을 바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 통기성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또 하나에 나면 뭐요? 방수가 됩니다.
2: 네.
0: 아, 그렇지.
1: 예, 유약을 발랐으니까.
2: 하체를 그 안에 그렇지. 담아 놓을 수가 있는.
0: 예, 아무래도 그렇죠. 조금씩 뭐가 셀 수 있는
2: 통기에서는
1: 맞습니다. 또 하나 옹기의 특성이 있다면 이게 흙으로 빚어 놓으니까 네. 어떤 게 나면은 우리나라는 사계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2: 네, 그렇죠.
1: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온도가 차이 나거든요.
2: 네.
1: 그 온도가 차이 나더라도 옹기는 그 온도를 좀 일정하게 좀 유지를 시켜주고
2: 네.
1: 그러니까 거기에 놓는 술이
0: 외부 온도가 차가워도
1: 예, 여기서는 안에서 따뜻하게 하고 외부 온도가 뜨거우면 여기서는 또 차갑게 하고 서늘하게 하고 예, 그런 기능
2: 네.
1: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갖다 보니까 이 술이 바로 발효가 잘 되니까 네. 첫 번째 뭐가 좋으냐 향이 좋은 겁니다. 여긴 또 이제 아주 우리 생활 속에서
0: 와, 우리 일상 속에서 다 있던 것들이네.
1: 뭐 지금까지 저 담뱃도도 있고
0: 여기
2: 부황단지
1: 부황 뜨는 단지도 있고
2: 예전에는 지금의 플라스틱이 담당하는 역할을
1: 옹기가 다 했죠. 다 했습니다. 그럼 심지어는 여기 보면은 뭐 화로 그다음에 다리미 받침 이렇게 다 되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하나 있는데 요게 뭐냐면 양요병이라고 있어요.
2: 양요병.
1: 네네.
2: 제가 아는 요자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0: 요.
2: 오줌.
1: 정확하십니다.
2: 아~
1: 예, 예, 예. 요게 뭐냐 그러면.
2: 아, 그렇구나.
1: 우리 뭐 옛날에는 가정, 우리가 상비약,
2: 네.
1: 우리 진 같은 우리가 빨간 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네. 유도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네네.

0: 그 당시 그게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이제 또 공기에다가 거기다가 어린 아이의 아주 맑은 오줌을 담아놓는다. 네. 그래놓고 그거를 막아놓으면은 발라면 뭐가 나오냐? 암모니아가 나오겠죠. 네. 이게 바로 아이들의 피부병이나 또 상처난 곳에 발라주면 금방 나요.
1: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2: 근데 또 일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소독용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3: 그러니까. 아, 진짜
0: 대단한데. 양뇨병까지.
3: 이게 조선후기 때 만드는 건가요?
0: 그렇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럼 여기가 그 왜 공기 마을이 형성되고 지금 오늘날에 맞다. 이렇게 공기 박물관이 들어오게 됐느냐. 네. 그 말씀을 끝으로 제가 드려야겠는데요. 공기에서 필요한 게 가장 첫 번째가 흙이죠.
1: 그렇죠.
0: 흙을 구하기가 쉬웠다는 겁니다. 바로 공기를 만들기에 좋은
1: 이게 또 아무 흙으로는 안 되는
2: 거예요.
0: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25가 나고 나서 허등만이라는 분이 장인인데요. 그분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죠. 전쟁을 피해서. 여기에 보니까 흙을 구하기가 쉽고.
1: 여기 외고산 여기가.
0: 그러니까 여기 외고산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나무를 구하기 쉬워야 돼요. 나무라는 게 뭐냐. 불을 떼야 돼요.
1: 뗄감.
0: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가마를 만들 수 있는 지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불이 낮은 곳에서 위로 높으면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언덕을 이렇게 낮은 마지막한 언덕.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바로 가마를 지어야 되니까. 그 조건이 딱 떨어지는 거죠. 제일 마지막 하나. 만들면 뭐 합니까? 팔아야죠. 팔아야 되는데, 여기에 기차가 지나갑니다. 바로 동해남북선 기차가. 그 기차를 통해서 이 공기를 실어서 부산으로. 저기 진주로, 마산으로, 대구로.
1: 일단 한번 모였던 데가 저기 남창시장이에요.
0: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옹기마을을 만들게 되어서 한때는 여기 마을에 옹기를 굽는 사람들이 400명이 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 이 스토리를 듣고 보니까 또 이게 새롭게 보여요.
0: 아무튼 또 이 나가시면 또 옹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마도 있고 또 발효 아카데미도 있고
4: 직접 옹기를 만드는 곳이 있어요.
0: 그렇죠. 옹기를 만들 수 있는 체험을 하는 곳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해설자님께서 말해주실 주변이 다
4: 그러니까
2: 와 여기 가마가 옹기길 일가마
1: 와 여기가 아무래도 흙이 좋으니까 이렇게 이제 다 여기 모여서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옛날부터
2: 불 때는 장작이랑 저는 이렇게 큰 가마를 처음 보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아까 이 옹기 가마를 놓을 그런 지형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걸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4: 아 이렇게
1: 위쪽으로
2: 불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니까
1: 불 기운이 위로 올라가. 오.
2: 그리고 여기 장작도 엄청 두꺼워요. 그러니까
1: 실험해야죠.
2: 되게 오래 타고 화력도 세고 피자 들어가면 그냥 옹기 피자가 되는 건데.
1: 나무 향도 이렇게 배가지고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진짜.
2: 그러네. 와 뭔가 이렇게 기운이 느껴진다. 와. 오.
1: 작업에 집중하고 계셔서 말을 못 걸어요.

0: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예. 작업하고 계셔가지고.
2: 그러니까.
0: 우리가 말을 못고
2: 방해될까봐 말도 못할까봐.
1: 아, 제가 작업할 때는 말을 쳐도 못해요.
0: 아, 그렇죠. 네. 네.
2: 와, 지금 만들고 계신 게 항아리.
1: 항아리.
0: 항아리. 네.
1: 고추장 항아리.
0: 고추장 항아리.
1: 네, 우리가 옛날에는 가장 많이 쓰였던 항아리죠.
0: 네. 이제 요거 하나 네.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1: 한 30분.
2: 야. 네. 달인이시니까.
0: 와, 30분이요?
1: 30분이면 충분해.
2: 우리 이거 사흘 걸린다 이제.
0: 사흘이요? 네. 저는 못 만들 것 같은데.
1: 아니. 항아리는 네. 이렇게 또 두들겨야 돼. 이렇게 두들겨서. 항아리 소리가 나죠?
0: 그러네. 그럼 이 네. 지금 두드리는 이유는 네. 뭐예요?
1: 우선 이렇게 손으로 쌓아 올렸잖아요.
0: 네. 네.
1: 두들겨서 기백을 얇게 하면서 표면을 더 단단하게 해줘요.
2: 아, 이걸 다져가지고.
1: 그렇지. 피면. 아~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동그란 형태를 더 만들기 위해서 가까이 더 접근하는 거죠.
0: 아~ 네.

0: 이 방법은 우리 조상들이 하던 방법이랑 완전 똑같은 방법.
1: 아, 그럼요. 네.
2: 저희 아버님이 하셨고 저희 할아버지가 하셨고.
1: 와, 그러면
3: 제가 이어받았어요.
1: 계속 가업을.
3: 네. 네.
1: 그럼 이거 만드는 데는 30분인데
3: 네. 네.
1: 이거 빚고 뭐 하고 하면 총 제작 과정
3: 한 시간?
0: 어, 이게 그부터 시작해서요?
1: 네. 와, 한 시간밖에 안 걸려요. 와.
2: 선생님은 연기 잘 하시잖아요. 네. 선생님 여행 잘 하시네. 전 온기 잘해요. 네.
1: 아, 여기도 또 이게 마스터. 아. 우와, 만들어진다. 이 부분이.
2: 항아리 주둥이라 하죠, 우리. 네네. 입구. 네.
1: 네. 아, 근데 지금 진짜 기계 같아. 아까 그 네. 붙였을 때 느낌이랑 느낌이 완전히
2: 없어졌죠. 항아리 다 됐어요. 이제.
1: 네.
2: 항아리 됐죠?
1: 다 됐어요?
2: 네, 이제
1: 와, 모양이
2: 이렇게 장식 조금 해주고. 아, 이렇게.
1: 우와.
0: 아, 이렇게.
1: 우와.
2: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1: 네?
0: 오, 아, 망칠까 봐 무서워.
2: 괜찮아요. 제가 특별히 기회를 드리죠.
1: 네. 아, 진짜.
2: 이 도구의 모서리로 잘 네. 흔들면 돼요. 제가 한번 해보세요.
1: 아유, 아직. 네.
2: 잘 되죠?
1: 오, 신기해. 잠깐 한번 해보실래요? 어?
0: 저까지.
2: 선생님, 한번 해보시죠.
1: 네, 잠깐 한번 해보세요. 네. 네.
2: 그렇지.
1: 아우.
2: 제가 다른 기회도 하나 드릴까요?
1: 어떤
2: 기회? 다른 기회. 이 위에 주둥이 형태 잘 보세요.
1: 네.
2: 저 형태를 제가 이렇게 없애 놓겠어요.
1: 이야.
2: 이 형태를 네. 한번
1: 저희 보고 만들어요.
2: 다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자.
1: 이거 어떻게 만들어?
2: 자, 얼음물이 먼저 해보실래요?
1: 아, 네, 지금. 아니, 그게
2: 아니라. 좋아요.
1: 자, 이거 어떻게 만들어? 와, 나 이거 네. 진짜 큰일 났네, 이거.
2: 손은 네.
1: 망치면 어떡하지?
2: 아, 망치면 이제 못 가시는 거예요. 자, 제가 돌려드릴게요.
1: 네.
2: 영차. 손으로.
1: 오, 넓혔다.
2: 네.
1: 넓혔다.
2: 큰일 났네? 아, 큰일 났네?
1: 조용히 별 모양 되겠다.
2: 지금 이러다가.
1: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2: 좀 이상해졌죠?
1: 네.
2: 이게 못쓸 것 같아요.
1: 자기 마음이 여기 투영되네. 마음이 좀 똑바로 해야 이게 똑바로 나가죠.
0: 네, 그럼 제가 한번 앉아드리겠습니다.
1: 어, 영광입니다.
2: 네, 제가 절대 함부로 앉는 자리가 아닌데.
1: 아, 영광인 줄 네. 아세요?
0: 손에 물을 묻히면 되나?
2: 물 조금 묻히세요.
1: 네. 와, 그때 봤네. 네. 나는 맨손으로 했는데.
2: 손 이렇게 넣으시고.
1: 돌리세요.
2: 네.
1: 움직이지 말고. 어, 딸려가려고 그래. 손 잡고.
0: 돌리는 것도 이거 어렵다.
2: 죄송한데.
1: 아, 어!
2: 아, 죄송한데 더.
1: 나 모른다.
0: 죄송합니다.
1: 나 간다.
0: 죄송합니다.
1: 아, 이게 뭔가 이 욕심 때문에 이걸 빡 잡게 되네. 힘줬죠?
0: 그러니까.
2: 죄송하죠. 이 항아리 이제 정말 못 쓰는 거예요. 다시 흙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렇죠? 네. 하나, 둘, 셋.
1: 오! 오!
2: 네. 아이고, 아까운 내 온기.
1: 아이고, 내 온기.
2: 아까운 내 온기.
1: 아, 이거 힘 주셔가지고 이걸 일단 잘 해보려고 했지. 네.
2: 근데 죄송하지만 네. 계속 도서로 선생님도.
1: 누가 누굴 보고 뭐라 그래?
2: 그, 저, 큰 건 아무래도 두 분이 어려우시니까.
1: 아, 네.
2: 야, 자, 뭐, 소주잔이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1: 아, 소주 저 해볼 수 있어.
0: 아, 소주잔.
4: 아, 재밌다, 재밌다.
2: 그 충분히 네. 하시겠죠?
1: 아, 소주잔은 뭐. 네.
0: 네. 이것도 그래도 네. 만들어 봤는데, 뭐.
1: 네. 네.
2: 자, 우리 어, 가보실까요?
1: 네. 아, 네네네. 네.
0: 와.
2: 앉으시죠.
1: 네네. 네.
0: 영화에서만 봤던
2: 네.
0: 고스트의.
2: 네. 제가 하나 손을 어떻게 시범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1: 네. 네.
2: 소주잔 잘 보셔야 해요.
1: 네. 끌어올려서. 네.
2: 올렸잖아요. 그 구멍을
1: 손가락 하나가 들어가요.
2: 손가락 하나만 봤어요. 제가 지금 천천히 보여드리거든요.
1: 아, 대박. 이렇게 된다고?
2: 완성.
1: 이야.
2: 그리고는 우리 이 흙은 실로 잘 잘라요.
1: 아, 실로.
2: 자르면 한번 왔어.
1: 이렇게 간단하게.
2: 어. 금방 하시겠죠?
1: 짠! 제가
2: 좋아요. 아, 네, 아, 잘 내려요.
1: 짠! 하고 이게. 아~
2: 잘 보셨어요?
1: 네.
2: 하시겠죠?
1: 네.
0: 네.
2: 한번 해보시죠.
1: 아, 저거 잠깐 어떻게 했더라?
2: 네. 네. 랩고.
1: 잠깐 어떻게 했더라? 자, 도전!
2: 네, 도전!

0: 큰일 났고. 선생님, 지금 흙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1: 제가 아까부터 이게 손에 힘을 너무 많이 주나 봐요. 아, 이게 아 다시.
0: 제가 보기에는 잠시만. 네. 흙이 얘도 떨어졌어요.
2: 그러니까요.
1: 이게 아 떨어지는구나. 네.
3: 내가 어떻게든 모아 보고 만다 이거.
1: 내가 네, 나도 한번 보네. 아이씨. 야.
3: 다 모았고.
0: 제가 만들 때 쉬워 보였죠. 네. 네.
1: 야. 아니 야 기다려봐.
0: 네. 어유 선생님은.
1: 여행 좀 다니세요.
0: 여행 좀 다니시니까 좀 해보셨는 느낌이에요.
1: 네. 어떡하냐.
0: 제가 한번 손을 대봐.
1: 아, 네네네. 아, 이게.
0: 정리를 하면. 오! 좀 쓸만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1: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되지?
0: 제가 흙 정리, 흙 정리. 선생님도 제가 정리를.
1: 잠깐만요.
0: 이렇게.
1: 되게 신기하다.
0: 선생님도 제가.
1: 짠!
0: 어때? 좋습니다. 제 거. 짠! 제가 요 잔을 잘 구워서 네.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 저 저걸 계속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네.
0: 제 옹기 마을을 영원히 기억해 주십사. 네. 와. 어떻게 오늘 좋은 체험이었죠?
1: 아, 너무 너무 재밌었습니다.
2: 아, 박수 한번 드리죠. 와.
4: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인어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1: 제목이 참 강렬하다. 목소리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2: 그것이 상상이 아닌 실존임을 이해하는 건 우리 둘 뿐이라는 거죠.

0: Today, the movie case story brings you is Gil. It's an animation based on author Ku Byung-mo's steady seller, Agami. It tells the story of Kun, a boy who survives drowning to death by developing gills and a story invited to numerous film festivals, including the Anse International Animation Film Festival. Director An Jae-hoon directed the work by adding imaginative elements to the original story. Actors Jung Hae-in, Lee Chung-ha, Kang Han-eul, Yoo Jae-myung, and musical actress Kim Sun-young participated in the voice acting, enhancing the quality of the production.
1: 그 인어 남자와는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2: 아가, 정신 차려봐.
3: 얘 귀 뒤에 상처가 있어.
4: 세상에서 완벽히 버려진 거지.
5: 아무 관심도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데.
6: 잘 생각해.
7: 다 나 때문이야.
8: 날 죽이고 싶진 않아?
9: 가라고.
0: Let's watch Gil together. It's the deep of night.
10: 안 돼. 나는 자살 희망자가 아니었어요.
0: Hedyu accidentally falls into the river. Just as she reaches the brink of death, from afar, a man swims closer.
10: 이 사람은 나를 구해주려고 뛰어든 모양이구나.
0: In her hazy state, she notes strange wounds on the man's neck. He lays her down on dry ground. Then he leaves.
10: 왜 거기 그러고 있어요? 사람들은 저 건너편에 있는데.
8: 내 편의대로 해서 미안하지만 건너편엔 사람이 너무 많아서.
0: Not moving towards dry land, but into the water.
8: 나는 괜찮아요.
0: Are those scales on his back? And just like that, Hun, the merman, vanishes from Hedyu's view. That brief encounter remains seared in Hedyu's mind.
1: 내가 그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건 그로부터 1년 뒤였어요.
0: She tries to track him down. Just as she's about to give up, she receives a message from Kang Ha.
11: 비공개로 돌리시기 전에 우연치 않게 인어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1: 그 인어 남자와는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11: 이야기가 길어질 텐데 괜찮아요?
1: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온 걸요.
0: From him, she gets to hear about Kun's past. The timeline moves back to a long while ago.
4: 호수에 무슨 문제가 생겼구만.
3: 어딜 가는 거야 이 밤에?
4: 둘러보고 올 테니 어서 자거라.
0: Young Kang Ha and his grandfather live in isolation by a closed-off lake. One day, while looking out on the water, grandfather sees that a car has crashed into the lake.
4: 한동안 뜸하다 했더니 산 사람을 건지긴 글렀구만.
0: It takes him a moment to discover and pull a boy out of the water.
2: 아가, 정신 차려봐. 아가.
0: That boy is none other than Kun.
3: 감촉이 이상하네.
0: Kang Ha realizes that Kun is no ordinary boy.
3: 얘 귀 뒤에 상처가 있어.
0: They're not wounds, but gills that have formed spontaneously to save the boy from drowning.
3: 어째서 물고기?
4: 자꾸 물가로 가서 하나 꺼내줬더니 저러고 있다. 경찰한테 알려야 하는 것 아니니?
3: 저게 사람인지 물고기인지 몰라. 어디 알 수 없는 비밀기관에 끌려가 산채로 실험대에 오를걸? 아, 그러니까 그냥 뒤질라고 환장했나? 진짜 물고기 아니야?
0: Thanks to that change, Kun survived. But he ends up half human, half fish, and is forced to keep his existence hidden.
6: As time passes, both Kangha and Kun grow into young men.
9: 야, 그만한 거 빨리 나와!
6: Kangha still grumbles, but he looks after Kun. They live a quiet life.
11: 어느새 녀석은 그냥 몸에 남다른 상처가 있을 뿐인 보통 사람이 되어 있었죠. 다름을 인정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채로 좁은 세계에 가둬뒀었죠.
6: But one day, a figure appears to shatter the tranquility. It is Kangha's mother.
12: 아버지, 애는?
7: 네가 지금 나한테 그걸 묻는단 말이냐?
6: In-young, who abandoned young Kangha and went off on her own. She sees Go-on.
12: 애가 아직 이렇게밖에 안 돼.
6: And as a mom, she's so out of touch that she almost confuses him for Kangha.
7: 보면 모르냐?
8: 누구 왔어?
6: Longing for a glorious past, In-young lives in a denial of her reality that she thinks leaves her nothing but scars.
13: 나가면 안 돼요!
14: 누가 날 기다린단 말이야.
13: 이대로 나가면 안 돼요.
14: 네가 날 망쳤어.
6: Because of her, Hoon and Kangha's lives are thrown into turmoil.
13: 그만 쳐 울고! 지금부터 내 말 똑바로 들어!
7: 다 나 때문이야.
6: How will they deal with the way things change? A dazzling story of survival and salvation. It is the animation, Gil.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the voice actors. In the process of visualizing the original novel, a work where beauty and sorrow coexist, director An Jae-hoon changed the setting to Europe.
15: 이야기가 한국어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문체로 돼 있어서 과연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구경모 작가의 문체나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을까? 배경을 조금 옮겨옴으로 인해 가지고 애니메이션이 줄 수 있는 아름다움을 주면서 원작에 좀 온전하게 집중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6: The cast is in place that would best capture the essence of the original work.
15: 고병모 작가가 특이하게 곤의 목소리만 어떤 목소리다라는 것들을 정확히 명명해 놨어요. 계속해서 어떤 얼굴이 어울릴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경인 배우님 이름이 처음 나왔을 때 그분의 소리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혼자서 상상을 해가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게 됐고요.
6: Actor Kang Han을 acts the voice of Kangha, Gon's friends and part of his new family who deals with mixed feelings.
16: 강하라는 친구가 곤이라는 인물을 만나서 인생이 변하고 세계관 자체가 변한다고 생각해요. 그 성장을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여서 참 재밌게 읽었고 이제 실사 영화 안에서는 조금 더 1인칭으로 연기를 한다면 이런 목소리 연기라는 거는 조금 더 3인칭으로 봐지는 것 같아요.
6: For veteran actor Yoo Jae-myung, this was his first voice acting role.

0: This is how he came to join the project.
1: 이 작품을 제안을 받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서 다른 어떤 실사보다 훨씬 자유롭게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해내는 애니메이션이구나. 상처를 실사로 만든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떤 장면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는 훨씬 더 감수성이 풍부하게 또 미학적으로 그 상처에 대해서 또 그런 표현에 대해서 열려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0: Inyoung, the character who triggers the events that lead Kwon to leave home and venture out into the world, is portrayed by musical actress Kim Sun-young.
2: 배우이기도 하면서 노래도 하는 그런 캐릭터라서 유질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지점이 있어서 그 인형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다가가지 못했던 그곳에 조금 더 제가 상상력을 더해서 할 수 있었던 거라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0: A blend of deep meaning from literary roots, the fantasy of animation, and subtle acting. It is the animation movie, Kill. The character from Kill that captured the attention of Kay's story.
3: 얘 귀 뒤에 상처가 있어.
0: A child who grew gills to survive a deadly situation.
4: 고는 저로선 들어본 적 없는 세계에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이루어진 존재였어요.
0: The mutant Kwon, who is most himself in the water, but so lonely. Actor Jung Hae-in lent his voice to Kwon. Modulating vocal pitch and breath, he is said to convey deep, rich emotion in each line of dialogue.
5: Kwon을 연기할 때는 감정을 크게 드러내기보다는 말과 말 사이에 남아있는 말 끝에 있는 외로움 그리고 조심스러운 마음 그리고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살아 숨쉬고 있는 감정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0: Witness a heart-wrenching coming-of-age story shared by Jung Hae-in. A meeting of K-literature and K-animation. This is the animation movie, Kill.

0: Under the sea, there are paths. The seascapes along the underwater trails boast an unimaginable beauty. As we drift with the movement of water, we encounter scenes of fierce survival in the wild and moments of life and death. Sometimes, in the havens teeming with diverse marine creatures, we learn the art of survival itself. This is a path overflowing with life, filled with lovers and fighters, hunters and prey. We call this path the Underwater Ole. Now, let us journey through Jeju's Underwater Ole Trail. Munsom Island is Korea's largest marine ecosystem. Its splendid coral gardens are home to a vast array of creatures. Most of the fish living in here. This place is nicknamed the Meeting Plaza.
1: 네, 만남의 광장. 새끼섬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만날 수 있는데 수심은 대략 12m 정도 시작되고 포인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물고기들이 모여듭니다. 수중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대부분의 바다 생물을 볼 수 있습니다.
0: This is the way to the Meeting Plaza. At the entrance, a school of blackfin sweepers make their home. Blackfin sweepers live in shallow, rocky areas. They have flat bodies and large eyes. Their chins, as well as their bodies, are shaped like shovels, which is why they are literally called shovelfish in Korea. Another species known for its schooling behavior is the white-saddled reeffish.
1: 자리돔은 일반적으로 연안 수심 5m에서 15m 사이에 되는 암초지대에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데 수심 깊은 곳과 낮은 곳을 넘나들며 헤엄쳐 다니는데 제주에서는 자리돔이 5월에서 한여름 지날 때까지 산란하는데 산란 장소는 돌과 돌 사이, 돌 위에 자리돔들이 좋아하는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산란을 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0: A white-saddled reeffish circles around its nest, fanning its fins. This behavior is both to protect the nest from predators and supply oxygen to the eggs it has laid. The closer we get to the Meeting Plaza, the more the sea thrives with life.
2: Manname 광장은 조류가 양방향으로 흐르는데 이 특정 지점에 가면 이 조류의 흐름이 약해지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쪽에 어린 물고기들이 좀 많이 모여 있거든요. 연산어들도 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서 그곳에 가면 이 줄도화돔 무리를 비롯해서 이 많은 물고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0: Amberjacks are migratory fish that move in schools. They favor steep underwater slopes and strong currents, making the meeting

0: plaza and its surroundings perfect for them. The steady flow of water brings abundant plankton, which in turn attracts smaller fish. This means it is a good hunting ground for the amberjack. This fish with a large black spot on its side is called John Dory.
1: 아, 달고기는 제주 지방에서 돈치라고 부릅니다. 아, 몸에 있는 검은 반점이 동전 모양과 비슷하게 생겨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달고기는 이 무늬를 이용해서 천적을 피하는데 이 검은 보름달처럼 생긴 반점이 마치 물고기의 눈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른 물고기들이 피해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물고기 대부분은 생김새에 따라 그 이름이 붙여지는데 봄돔은 몸에 새겨진 무늬가 호랑이의 무늬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고 청길돔은 몸에 그 파란색 줄무늬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0: known to anglers as a flower fish and nunjaengi in Jeju, this flagged fish has 9 stripes running from its head to its tail. This fish with 4 strong canine teeth used to crush sea urchin shells is the scar-breast tuskfin. Despite having the word tom included in its Korean name, it is not a sea bream, but belongs to the wrasse family. It can grow over 60 centimeters long and uses its sharp teeth to crack open crustaceans and hard-shelled mollusks. The scar-breast tuskfin's hunting ground becomes frenzied with activity. As it hunts sea snails, smaller fish swim nearby, hoping to... Every action of sea creatures has an impact on the balance of their survival. A lionfish boasting its elegance, grace, appears before the camera. It glides effortlessly through the water, spreading its feather-like pectoral fins widely. The lionfish does this to make its body appear larger.
1: 솔배간팽을 영어로 라이온핏이라고 하는데 지느러미를 펼친 모습이 마치 사자의 갈기가 뻗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라이온핏의 움직임이 독성이 있어서 그런지 움직임이 비교적 느리고 사진가들이 좋아하는 피사체이기도 합니다. 새끼 때는 몸의 색깔이 하얀색을 띠다가 점점 성어가 되면 어두운 붉은색으로 변하는데 야행성으로 알려져 있지만 낮에도 쉽게 먹이 사냥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0: A moment ago, it has successfully hunted its prey. As if feeling uncomfortable with the camera's presence, it quickly grabs its food and swims away. In a coral-lined hollow beneath the rocks, a family of lionfish have made their home. Jeju's waters are overflowing with life amid fierce competition. In this ocean filled with diverse communities, the weak travel in groups while the strong establish their territories. On the path leading to the meeting plaza, every creature lives life in harmony, enriching Jeju's sea.

0: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홍성 한우가 진짜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여기 배우러 왔어요. 근데 잠깐만, 그거 다 한우예요?
1: 아, 네, 한우. 아,
0: 종류가 많네요. 이거 다 부위별도 네. 이거 다 나누어 있어요. 야, 진짜 신기하다.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점은 왜 이렇게 유명해? 왜 특별해요?
1: 야, 일단 홍성 자체가 공기도 좋고 넓은 사육장에 좀 잘 관리가 된 소들을 이렇게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오늘 배워야 되는 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 여기 3층에 이제 발굴하는 현장도 있어서 네, 보시겠어요?
0: 아, 진짜? 구경할 수 있을까요?
1: 네. 네. 어?
2: 들어가십시오.
0: 여기?
2: 네.
0: 들어가도 돼요?
1: 네. 오. 이제 작업장에 들어가려면 가운이나 뭐 위생복 이런 뭐 덧신까지 다 착용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0: 아, 당연하죠. 위생 네. 때문에. 네.